요즘 바람이 제법 불어주고 있죠. 그 바람 한 자락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정작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는요, 오히려 구축에 많은 맞바람이 시원하게 오가는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나뭇잎이 살랑이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바람의 존재를 알아차리죠. 평소엔 바람 한 자락에 고마움을 잊고 지내다가도 여름이면 자연풍, 그 바람 한 주기가 유독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폭염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만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8월 12일 월요일 또 한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곡은요. 데이식스의 마치 흘러가는 바람처럼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바람. 아우 요즘 바람 너무 좋지 않아요? 아우 살 것 같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에 제가 출근했습니다. 바람은 역시 맞바람이 최고 아닐까요? 맞바람으로 통풍 환기가 잘 되는 구조가 바로 판상형 구조랍니다. 여름에는 통풍 자연바람이 최고잖아요. 이 바람은 또 자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우리를 살게 움직이게 해주는 힘. 그 숨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우와 바람을 뜻하는 말이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입추도 지났고 이번 주에 삼복더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복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폭염의 기세가 요란해도 처서까지만 착 견디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한결 숨이 트일 것 같은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주말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주말 보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빵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주 많은 여러분의 출첵과 함께 많은 사연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은빛 창가. 지금은 정수기에서도 얼음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예전엔 냉장고도 없이 여름을 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동네마다 여름이면 얼음 가게가 대목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표준어 맞춤법도 지금과 달라서 가게 앞에 큼지막하게 얼음이라고 써있었죠. 얼음 가게 앞에는 벽체만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놓여있었고 아저씨께서는 장화를 신고 구에 올라가 흥분해 박을 타던 그 커다란 톱으로 슬금슬금 톱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얼음이 이 톱날에서 하얗게 부서지면 썰리는 모습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남양 특집 저리가라 할 만큼 시원했지요. 마치 뻥튀기 아저씨 앞에 동네 쪼무레기들이 몰려들듯이 얼음 가게 앞에도 여름날이면 어린이들의 최고 인기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실 때면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오시곤 했는데요. 한 손엔 수박, 나머지 한 손엔 얼음 가게에서 산 네모 반듯한 얼음 한 덩이를 들고 오셨죠. 지금처럼 비닐봉지에 담긴 조각 얼음이 아니라 벽돌만한 네모난 얼음을 새끼줄에 매달아 들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수박은 또 요즘처럼 당도가 높지 않아서 수박 장수 아저씨와 늘 세모나게 칼집을 내보이면서 익었다 안 익었다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덜 익은 수박은 그 얼음을 넣어 수박 화채를 만들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었던 게 또 하나의 시원한 여름 풍경이었습니다. 그 네모 반듯한 얼음을 자르는 방법도 신기했습니다. 톱도 망치도 아니고 바느질하는 바늘을 얼음에 대고 망치로 톡톡 치며 치는 대로 짝짝 갈라지곤 했지요. 돌아보면 냉장고도 얼음도 에어컨도 없이 낡은 선풍기 한 대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수박 화채를 먹던 그 여름날. 격세지감이 들면서도 왠지 그 시절이 정겹게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에 바람이 부는 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얼음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예전에는 얼음가게 아저씨가 커다란 톱으로 슬금슬금 잘라내고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그 무거운 얼음 한 덩이를 새끼줄에 매달아 들고 오시고 그런 경험, 그런 기억, 그런 추억 있나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얼음이었으니 또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수박 화채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또 달달했을까요? 문득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쉽게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고 아끼고 정성 들이는 마음도 희석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쉽게 얻은 만큼 우리가 그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해진 만큼

또 감사하다라는 마음 하나 새겨보면 이 정도의 더위쯤 잘 이겨낼 것도 같습니다. 우리 삼촌가족 여러분은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월요일에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기에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잡학사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수녀님, 저는 지금 평일 미사 가는 중인데 이곳에는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정말요? 하늘은 가을 하늘 같아 보이는데 오늘도 몹시 더울 것 같아서 시원한 냉면이라도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오는 길에만 바람이 불었나요? 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장문수님은 남편을 하늘 나라 보내고 지금은 마음 한 구석 텅 빈 무덤처럼 멍 때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장문순 씨 열심히 살라고 응원하고 계시니까 또 가까이에서 함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애님, 주말 아침에 이틀 연속 모닝 산책을 했는데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토요일 아침은 호수 돌아서 둘레길까지 걷고 일요일 아침은 호수 보면서 스트레칭 했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운동을 엄청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고. 바람이 부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 아유. 또 7769님은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 어린 시절 기억나게 하는 단상이었죠. 이 얼음 이야기 하니까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 오늘 바람에 대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그 214님처럼 바람이 없는 곳에 바람이 그곳까지 휘 시원하게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어지는 노래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브레이브걸스 치맛바람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되신 분에게 매달 다섯 분씩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매일 사연자분 중에서 한 분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글머리 비누하시고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2주의 특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문화 선물, 휴가 시즌이기도 하니까 꼭 챙겨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흐에서 피에르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로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원하시는 분 샵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공연 해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책을 드렸지만 이번주에도 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의 새로운 책은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 감동서사, 전 세계 천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크리스탄 헤나의 소설입니다. 나이팅게일을 드립니다. 샵1053 들어오셔서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 올려주시고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 샵1053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오늘 추억의 노래도 바람의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유심초에 머물고 간 바람처럼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수학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 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세요.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0: 오늘의 문제 샵 1053 들어오셨나요? 첫 번째 답 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요즘 한반도에도 마치 뚜껑이 덮인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상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것 현상 딱 두 글자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eat dome, 뜨거운 지붕,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냄비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뜨거운 김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heat dome, 뜨거운 지붕이라고 합니다. 앞 글자는 한자고 뒤에는 dome, 영어로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두 글자입니다. 아,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울까요? 힌트를 더 드릴까요? 아, 첫 글자는 뜨거울 이것. 한자죠? 두 번째 글자는 영어로 둥근 지붕이나 덮개를 뜻하는 돔을 붙이면 됩니다. 이것, 돔.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열의 뚜껑. 이 기상현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첫 글자는 한자고요. 이어지는 돔은 영어입니다. 한자만 뜨겁다는 거. 아, 뜨거워. 열이 나서 뜨거워. 이것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글자가 되죠? 뜨거울 이것. 그리고 영어로 둥근 지붕을 뜻하는 돔을 붙인 말. 빵돔. 빵. 이거는 무엇일까요? 뜨거운 공기가 거대한 돔처럼 한 지역을 덮어 가두는 현상을 표현한 이것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이 돔에 대한 기발한 이행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뜨거운 지붕입니다. 뜨거운 돔. 열이 나는 돔입니다. 열이 나는 지붕. 두 글자. 또 친절한 참 좋은 오늘에서는요. 힌트송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이행시 보내주세요. 요즘 뉴스에 이 돔 현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돔일까요? 첫 곡은요. 이승철의 열. 열. 열을 세워보아요. 두 번째 노래는요. 플라시도 돔. 돔. 도밍고. Love Until the End of Time. 열을 세워보아요. 그리고 플라시드 도밍고의 Love Until the End of Time 두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행시 기다립니다.
1: 몰랐죠.

이승철 열을 세워보아요. 플라스 도밍고 모린 맥거번 러브 언틸 디 엔드 오브 타임까지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의 소확행 퀴즈 정답은 바로 열돔 현상이었습니다. 열돔은 재밌게도 한자와 영어가 만난 말이네요. 뜨거운 열에 영어로 둥근 지방이나 덮개를 의미하는 돔을 붙여서 열돔. 말 그대로 뜨거운 공기가 거대한 지붕처럼 한 지역을 덮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층과 하층의 고기압이 겹쳐지는 이중 고기압 구조가 만들어질 때 더위가 더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뜨거운 뚜껑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열돔 현상이었습니다. 어려웠나요? 지금 열돔 정답 알으셨으니까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또 커피 쿠폰 선물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행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답과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3225님,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수녀님, 도움은 도움이 준 말인데 뜨뚱 하셨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막 거의 답을 알려드렸는데 그 눈치를 못 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9177님, 열 받아 죽겠는데,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돔회. 제철 돔회 먹으면 좀 열이 식혀질까요? 크크크. 여름에 회 조심하세요. 뭐라도 드시면 그게 에너지가 되니까 더위를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13님, 열무 비빔밥 먹을 땐 돔. 동생과 함께 먹어야죠.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괜찮아요. 동생 좋아요. 예, 신화승님, 열차 타고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돔구장 야구도 볼 수 없어요. 열돔 현상 어여 물러가다오. 여러분 조금만 견뎌냅시다 라고 우리에게 또 위로와 응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512님, 열 나고 힘들 때는 돔배고기 먹으며 힐링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열나고 힘들 때는 일단 드셔야 됩니다. 보양식 드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고기 많이 드세요. 3922님, 열 마디 말보다 한 마디 지난 말을 더 좋아해요. 돈이나 올가을에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돔이 돈이 됐어요. 좋습니다. 문민정님, 열이 가득한 거리여 밤이 되면 둠둠둠 음악 들으며 사람들이 나와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어깨를 들썩여요. 안 되는 거 그냥 해봤다는데 좋은데요? 진짜 맞아요. 둠둠둠 둠둠둠 둥둥둥 덩덩덩 왜요? 잘 됐는데요. 아주 좋아요. 문민정님 고맙습니다. 0130님 열심히 근무하다 보니 1등은 못해도 돔구장에 갇힌 새처럼 날개짓 해봅니다. 돔구장에 갇히면 안 되고요. 돔구장에서 마음껏 날개짓하는 새가 되면 어떨까요? 이게 지붕 때문에 좀 그럴까요? 우리 소확행 퀴즈 열돔 현상 열돔에 대한 이행시 만나고 있습니다. 084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유나 바람이 불면.

유나 바람이 불면. 오늘의 소확행 퀴즈는요. 요즘 우리가 폭염 중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늘에 뚜껑이 생겨 있을까요? 상공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지고 그 열기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현상. 바로 열돔 현상. 열돔에 대한 이행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 0843님은 8월 11일 수능 100일. 우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수능 100일이면은 우리 진짜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주변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멘탈 관리, 학습 계획 너무 중요한 시기죠.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56님 이행시 보내주셨네요. 열까지 세워보아요.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10번 아니라 한 5번만 세도 좀 늦자 괜찮지 않나요? 천천히. 10번 세보면 도움을 준다. 좋습니다. 9294님은 열심히 더위를 식히고자 애쓰고 있지만 도무지 식혀지지가 않네. 오늘은 목욕탕에 시원한 냉탕으로 직행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소확행 퀴즈 열돔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함께 만나봤는데요. 더위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무사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 요즘 시기에 물 자주 드시고 자주 쉬시고 땡볕에 안전하게 그 노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하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서로 건강 챙기고 안부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덥지만 우리 잘해보자라는 안부. 그러면 누군가에게 꽤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분에게는요. 내일 아침 9시에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으로요. 윤상의 바람에게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에 의아하셨나요? 저는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스페셜 진행을 맡은 배우 손여은 카타리나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작품이 잘 구상되지 않으면 사전을 꺼내들고 아무 페이지나 넘겼다고 하죠.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서 단어 하나를 고르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단어 하나를 고르고 그렇게 찾은 세 개의 단어로 새로운 소설 구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새로운 모티브가 되어주듯 때론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가 또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일상을 전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와 에너지도 여러분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61 중 1곡 스케르초. 플루스의 제임스 골웨이,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61, 멘델스존 작품 번호 13중 1곡 스케르초,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 오늘 스페셜 DJ를 맡게 된 배우 손예원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음악 활동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 활동하기 이전에 또 학창시절에 피아노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또 오늘 유쾌한 클래식의 스페셜 DJ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뭔가 부담이 되는, 여기 지금 어깨 양쪽에 저는 부담을 이렇게 한 5kg씩 얹고 온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장일본 선생님께서 워낙에 너무 제목처럼 유쾌하게 멋지게 재치있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저도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잘 채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많이 안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주세요. 지금 이런 사연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힘이 좀 나는데 저한테 궁금한 점도 좋고요. 환영 인사 같은 거 그리고 칭찬 같은 거 저 좋아합니다.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CPBC 라디오의 빵톡을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1부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2부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했나 봐요. 그렇죠? 유튜브 CPBC 라디오 채널에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은 손여은의 Ever a Quiet Hope였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 또 이렇게 선곡을 제가 작곡한 피아노 곡으로 또 선곡을 해주셨어요. 예. 유튜브로 0614님 피아노 소리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곡을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곡을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3월 5일에 올해 3월 5일에 발매를 한 저의 피아노 싱글 앨범, 자작곡 첫 앨범이고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갔고 제목도 고심하고 버전도 어떤 버전으로 발매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던 그런 곡이에요. 제목은 Ever 그리고 부제가 Quiet Hope인데요. 사실 이 곡을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좀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Ever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늘 항상 언제나 이런 또 부사로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에버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언제 끝날까 하는 사람마다 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곡을 썼는데 이게 곡을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 없이 어떤 희망들이 담겨 있으면서 그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곡을 만들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부제를 소리 없이 자라난 희망, A Quiet Hope라고 붙였고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우리 유쾌한 클래식의 모토처럼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래서 제 음악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작곡을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4015님께서 드라마 하실 때도 늘 손가락에 묵주를 그대로 끼고 연기하시는 거 보고 많이 응원했어요. 아, 또 보셨구나. 네, 저 지금도 끼고 있는데 항상 묵주 반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끼고 항상 촬영을 했습니다. 스프링 피버에서 누나로 출연하셨잖아요. 반가워라.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2037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입추 절기가 지났다고 어쩜 아침부터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씨로 변했는지 마법 같은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혼의 단짝 유쿨 들으며 힐링해요. 그쵸? 아이고,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오늘 좀 확실히 날씨가 이렇게 좀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걸 느끼면서 저도 아침 출근길을 왔습니다. 이제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양선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아리따운 손녀님의 음성이 들리네요. 일범님 오실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엊그제부터 아침바람이 참 좋아서 창문 모두 열고 유클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희봉 선생님께서 또 휴가를 잘 즐기시고 돌아오시겠죠? 저는 오늘의 임무를 잘하고 무사히 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을 소개를 드릴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완성한 마지막 협주곡인데요. 당시 모차르트는 클라리넷의 새로운 가능성에 깊이 매료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클라리넷이 악기로서는, 연주하는 악기로서는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또 천재는 다르죠. 클라리넷을 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클라리넷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노래하듯 자연스러운 선율이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2악장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2악장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1악장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가 대화를 나누듯 주고받는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번호 602 22중 1악장 알레그로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피터 운지안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듣고 오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번호 622 중 1악장 알레그로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피터 운지안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수란님께서 어머 새로운 음성이 다른 방송 틀은 줄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오셨네요. 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왔습니다. 다른 방송 틀은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또 유튜브에 올라오신 글들 보니까 자장가처럼 들려요. 이대로 자고 싶네요. 이런 글도 봤어요. 근데 저는 장희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운전하면서 들은 적이 많거든요. 차를 타면 평화방송이 항상 저는 고정이 돼 있어요. 라디오는. 그래서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장희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들었는데 잠이 이렇게 깨요. 이 방송을 들으면. 네. 그래서 아침에 약간 일어나기 싫다 해서 일어났을 때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항상 기운을 차리고 으쌰으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헌님께서 일주일간 진행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하루 스페셜 DJ로 왔습니다. 일주일 진행하면, 일주일쯤 되면은 긴장은 안 되겠다. 그쵸? 자, 유경량님께서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연기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되게 오래전 일이라 저도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저는 계속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 또 저는 집이 지방이었어요. 부산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또 뭔가 이런 이 방송 쪽을 접하게 되다 보니 그때는 또 캐스팅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길거리에서 막.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한번 해볼까 하던 게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는 그런 계기들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일리님 아침인데도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예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이라기보다는 좀 늦게까지 잘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네.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왔고요. 아까 또 사연 보니까 회사에서 몰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스푸님께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님 바로 옆에서 몰래 듣고 있습니다. 고급진 방송을 이렇게 들으니 긴장감이 더해서 꿀잼이네요 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몰래 듣는 방송 화이팅 드려요. 강카님, 늘 날씨가 가을 날씨가 바람도 선선한데 클래식 들으면서 일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일하면서 들으면 진짜 너무 기분 좋죠. 자, 선물 소개가 있네요. 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준비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클래식 페스티벌을 빛낸 연주자들이 예술의 전당에 모입니다.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인데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음악 여정 중 유쾌한 클래식에서는 8월 23일 일요일 클로징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8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맨발의 첼리스트 아나스타샤 코베키나, 이승원이 지휘하는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올 쇼스타코비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고 하네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과 교향곡 5번이 연주되는 이번 공연 티켓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네.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또 피아노를 전공하다 보니까 극중에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한 적도 많았어요. 최근에는 또 피아니스트 전문 피아니스트 역할을 해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진짜 연습 열심히 하고 연주를 했던 금수저라는 드라마도 최근에 있었고 좀몇년전 작품이긴 한데 세번 결혼하는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좀 독특한 캐릭터를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김수현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피아노 전공인 걸 아시고 그 캐릭터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씬을 또 써주셨어요. 그때 광기 어린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준비된 곡을 소개를 하려다 보니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운명 교향곡 그 곡을 그래서 피아노로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독특하고 약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예또라는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또라이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캐릭터성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씬이라서 참 재밌었는데 오늘도 운명 교향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를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또 선곡이 되었네요.

피아노 버전이고요. 작품 번호 67, 썰 번호 464 중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시단조 작품 번호 67, 썰번호 464중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막나 박지 마. 막 나 달려갈 거야. 막 그러는 듯한 너무 개성 넘치는 연주죠. 글렌 골드의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피에르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카타리나 배우님. 저는 발레리노 출신 음대 성악 전공 학생이에요. 와,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클래식이 될 듯하네요. 화이팅입니다. 아돌프 아당의 지젤 2막 알브레이트 변주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신청곡은 잘 모아두었다가 토요일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에 들려드린다고 하네요. 평소 듣고 싶었던 곡이 있으시면 지금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박정현님께서요, 어제는 선선해져서 트레킹에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하셨습니다. 양편 산기슭을 가다 보니 수크령이 많이 우거져 있더군요. 수크령은 우리나라 풀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어떤 지령 같은 건줄 알았어요. 저는 수크령. 오, 그렇군요. 우리나라 풀 이름이군요. 오늘 또 배워갑니다. 이름이 외래어 같지만 우리나라 말이라네요. 오늘 저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혜24님께서요, 언니 DJ 처음 맞으신가요? 느낌표 5개 주셨습니다. 진행도 완전 매끄럽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아침부터 힐링 힐링. 감사합니다. 저 이런 칭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춤추게 하는 칭찬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시간도 제가 열심히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웅님,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청년성가대가 작년에 창단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서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님도 하시는 일늘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성당에서 청년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글 읽으니까. 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부산 가는 기차에서 듣고 있어요. 목소리도 진행도 너무 좋아요. 갱스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 한 분을 선정해서 그 삶과 음악을 함께 만나보는 예술가의 항구. 평소에는 한주 동안 한 예술가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리지만 내일부터 특집이 이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특별히 하루 동안 한 분의 이야기만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위대한 배우이자 음악가 앤서니 호킨스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앤서니 호킨스는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 잡기까지 30년 가까이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묵묵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전기 영화부터 셰익스피어 작품, 시대극까지 폭넓은 작품에서 활약했는데요. 그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은 역시 영화 양들의 침묵이었죠.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 한니발 렉터를 연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스크린 밖에서의 그는 연기만큼이나 음악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앤서니 호킨스는 1937년 12월 31일 영국 웨일스 남부의 포트 탈벗에서 태어났는데요.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피아노 실력이 남달랐던 그는 카디프 음악 연극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 라이브러리 극장에서 무대 조감독으로 연극 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극장에서 경험을 쌓은 뒤 1965년 왕립 국립극장에 합류하는데요. 처음에는 조연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리어왕 등을 통해 주연 배우로 성장하죠. 1991년에는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뒀고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는데요. 이후 그는 영화 한니발과 두 교황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적 재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작곡가를 꿈꾸기도 했는데요. 1964년에 직접 쓴 왈츠 한 곡을 50년 넘게 간직해오다가 2011년 바이올리니스트 앙드레 류가 이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도 시작됩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앤서니 호킨스가 직접 작곡한 곡 그리고 왈츠는 계속된다. And the world goes on. 앙드레 류와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앤서니 호킨스에게 음악은 연기보다 먼저 품은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4살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0대에는 지역 연극을 위한 음악을 작곡했고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자기 작품을 써왔는데요. 최근엔 함께 사는 고양이에게 피아노로 세레나데를 들려주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런 앤서니 호킨스가 88살에 작곡가로서 데카 클래식과 전속 계약을 맺고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써온 작품을 담은 이 앨범에는 지휘자 구스타보 드다멜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배우가 아닌 한 사람의 음악가가 걸어온 시간을 오롯이 담아낸 음악적 자서전입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브레큰로드는 1960년대 초 영국 리버풀 플레이하우스에서 극장에서 활동하던 시절 구상한 작품인데요. 어린 시절 고향의 골목길과 들판의 풍경, 그리고 그리움을 서정적인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배우로는 수많은 명장면을 남겼고 음악가로는 평생 간직한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든 앤서니 호킨스. 그의 음악 함께 만나보시죠. 앤서니 호킨스의 곡 1947,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2악장 브레큰로드, 세르지오 티엠포의 피아노, 구스타보 드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오페라 이야기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페라 피델리오 2편이 이어집니다. 2부도 함께 해주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오늘 2부를 함께 채워주실 베토벤 피델리오 2편 함께 진행해 주실 백재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미모에 대해서는 평소에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옆에 앉으니까 자동 오징어가 되는 이런.
0: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저 정말 팬이어가지고 오늘 아까 뵙자마자 진짜 연예인 보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2: 무슨 말씀?
0: 어쩜 그렇게 진행을 재밌게 맛깔나게 진행을 잘하세요? 거의 예능인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2: 아, 아가씨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아줌마가 되면 아줌마력이 생깁니다.
0: 아, 그런가요?
2: 그래서 이렇게 장일범 선생님하고 네. 5년간 지금 아줌마 수다 떨듯이
0: 5년간
2: 이제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보니 그게 그 업력이라고 덕력 아줌마력 이게 역사와 힘들이 쌓여서 이렇게 아줌마 수다가 오페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하여 봅니다.
0: 보통 그 네. 내공이 아니시다 저는 생각하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2: 무슨 말씀이에요? 뭐 그런 네. 내공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와, 이 아름다운 마스크 옆에서 나는 어떡하지? 팔이라도 좀 가리고 올 걸.
0: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오늘 네. 또 DJ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외롭기도 하고 떨리고 막 그랬는데 예. 또 백재 선생님 오시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또 환해지네요. 한번 저도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 제가 손여원 선생님과 네. 청취자들의 한 시간 친구가 되어버리는 되어드리는 네.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자, 네,
2: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우리 피델리오 두 번째 시간인데요.
0: 네.
2: 피델리오, 이제 베토벤의 단 하나뿐인 오페라잖아요.
0: 네.
2: 오페라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0: 저는 네. 그래서 찾아서 영상을 종류별로 보고 왔어요.
2: 네. 그래요.
0: 그래서 보는데 네. 이게 다 독일어라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또 자막이 없는 이제 영상만 보다 보니까
2: 그렇죠. 힘듭니다.
0: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신 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2: 이런 네. 내용인가? 참 네네. 내용은 단순하고 네. 뭐랄까요? 피델리 오페라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교향곡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는 모차르트 부자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을 엄청나게 구박해서 사실은
0: 그렇죠.
2: 물론 가진 재능도 만발했겠지만 구박 속에 피어난 인재?
0: 인재. 그래서 저번 네. 방송에서 저는 네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2: 안 되죠.
0: 안 돼요. 됩니다. 저도 절대 네. 아이들은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0: 네.
2: 원래는 저도 아들을 둘 키우긴 하지만 제가 키워보니 아들은 또 딸하고 다르고요. 아이들은 다 하느님이 이렇게 그 아이들 속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2: 어떤 씨앗은 네. 의사가 되고 어떤 씨앗은 운동선수가 되고 또 어떤 씨앗은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0: 그쵸.
2: 근데 씨앗대로 자라야 되는데 이 문학가의 씨앗을 너는 뭐 변호사가 되어라라든가 의사가 되어라라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다 보면 네. 나중에 그 의사 변호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0: 그럴 수 있죠.
2: 그렇죠. 그쵸.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불행해지면 그것을 시킨 부모님하고는 또 사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0: 그쵸.
2: 그런 생각도 하여보는. 그리고 의사, 변호사, 뭐 사업가 이런 게 다 솔직히 행복하자고 부모가 권하고 또 했으면 하는 직업인데 이게 개인적인 행복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0: 그렇죠.
2: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네. 베토벤은 내버려둬도 베토벤이 되지 않았을까요?
0: 그거 저도 그 생각했어요.
2: 그렇죠. 네. 모차르트도 잘 내버려두고 열심히 어렸을 때 놀게 키웠으면 장수하는 모차르트가
0: 그럴 수 있었죠.
2: 좀 더 네.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작품이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오케스트라의 그 화성과 대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른 오페라보다는 좀 선율적인 게 떨어지고 뭐랄까. 오페라까지 꼭 작곡을 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0: 그래서 그 네. 이후로 오페라가 나오지 않고 이제 한 오페라 하나로 이렇게 멈추게 된.
2: 왜냐하면 고생을 본인이 너무 많이 했고요.
0: 그렇더라고요.
2: 이것을 세 번 고쳐서 네, 정말 버전이 네. 특히나 그 서곡 같은 것을 레오노르 서곡이 네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고쳐볼까? 아 재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요감 먹게 고쳐, 이거 너무 짧으니까 길게 고쳐, 기니까 짧게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가 났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운 오페라를 작곡을 하면서 이 초연을 1805년에 하게 되는데요. 이 평론가들이 뭐라고 이 위대한 작품을 애호가나 전문가 모두의 기대를 배반한 수준이다. 이런 악평을 썼단 말이에요.
0: 수준이다?
2: 배반을 했다. 자,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1805년에는 이 나폴레옹의 군대가 비엔나를 향해서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일사후퇴?
0: 아.
2: 일사후퇴가 일어나던 그 지점에서 오페라를 초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겠으며 이 전쟁 피난가는 전쟁 피난가는 중

0: 중간에 오페라 초연을 올렸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1: 그게 가능한가요?
0: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 전에 리허설 기간에 진군을 해왔기 때문에 리허설이 잠시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하는 극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점령을 했던 프랑스 장교들, 오페라에 대해서 네네. 전혀 지식이 없는 장교들. 네네. 이 프랑스 장교들이 독일어로 오페라를 보니까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저게 뭐 하는 거지?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친구들, 그러니까 비엔나에 남아 있었던 약간의 친구들이 와서 앉아 있었고 비평가들이 조금 앉아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아직 피난을 가지 않은. 그러니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았을 것이고.
1: 그렇죠.
0: 이 또 오페라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막 샤방샤방 뭐 이런 분위기 오페라도 아니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1: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았네요.
0: 맞아요.
1: 그러네요.
0: 아니 선생님 같으면
1: 왜 하필이면
0: 피난 가는 중간에 막 오페라를
1: 그게 가능했나라고 지금 계속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 베토벤의 뚝심이나 이게 뭐랄까 이 약간 외골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올려야 돼 하는 그런 이걸 뚝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집이라고
1: 뭔가 단순한 어떤 그 밀어붙이는 그
0: 맞아요.
1: 기세가 굉장히 대단했나 보네요.
0: 나는 내가 해야 되는 대로 해야겠다.
1: 해야 돼.
0: 네. 네. 그러니까 참 문제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자, 이제 이 오페라의 그 배경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 게 많고요.
1: 네네.
0: 지난 시간에 일부 시간에 네.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내용이 플롯이 어떻게 되냐면 네. 플로레스탄이라는 이 군인 정치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처럼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옳은 말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정적이던 돈 피차로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나의 입지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정부가 모르도록 몰래 감옥에 집어넣자. 그래서 외딴 감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때는 감옥이 한 군데 이렇게 쫙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개인 집지야? 뭐 이런 데도 약간 감옥이 있었던. 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사설 감옥 그런 거.
0: 사설 감옥?
1: 사설 감옥.
0: 아, 약간 그런 거였나 보죠.
1: 네.
0: 그래서 로코라는 간수 지하실에 이제 갇혀 있게 돼요. 거기는 네. 이제 뭐 플로레스탄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죄수들이 이제 정치범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많이 갇혀 있는데 레오노레가 이제 부인인데 남편을 기다리다 안 오니까 어딘가 잡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으로 당시에 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남편을 구하러 가야지.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다가 첩보를 얻게 됩니다. 로코의 지하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피델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로 남장을 하고 이 집에 네.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 로코에게는 마르첼리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고 이 딸을 사랑하는 야키노라는 간수장의 보조가 있습니다. 둘은 이제 야키노는 마르첼리네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르첼리네는 약간 중간에 이제 눈이 우리 아리따운 꽃미남 약간 옛날에 커피 프린스라는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커피 프린스의
1: 남장 여자
0: 남장하는
1: 남장 여자
0: 윤은혜 씨인가요? 윤은혜 씨처럼 네. 이렇게 예쁜 이 미청년에게 반하게 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삼각관계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1: 삼각관계.
0: 첫 장면이 우리 결혼해.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어. 나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
1: 맞아요.
0: 예쁜.
1: 첫 장면.
0: 그렇죠.
1: 기억납니다. 네,
0: 약간 방자와 향단이 같은
1: 네.
0: 이런 장면.
1: 다림질을 하는 듯한 뭔가 그런 장면에서
0: 맞아요.
1: 시작이 됐습니다.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예쁜 오페라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뭔가 베토벤도 이 무게를 조금 초반에는 털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중이 좀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요.
1: 네.
0: 레오노레가 등장을 해서 로코랑 얘기하는 장면. 이제 아까 그 플로레스탄을 가두었던 돈 피차로가 로코에게 찾아와서
1: 네.
0: 돈 페르난도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이제 지하 감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시에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플로레스탄을 처치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간수장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재판도 받지 않고 어떻게 너의 임의대로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도 보이고 사실 플로레스탄을 자주 보는 로코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레오노르레가 이제 지하 감옥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간수장의 허락도 받게 되고 요 마지막 장면이 우리 남편이 진짜 저기 있나 그걸 봐야 되니까 이 갇혀 있는 모든 지하 감옥의 이 죄수들을 마당으로 내보내서 햇빛을 쐬주게 해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남성 앞장이 웅장하게 펼쳐지는 그 장면으로 지난 시간이 1막이 막을 내렸습니다.
1: 네. 거기까지가 1막.
0: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내용은 여기 갇혀있고 부인이 피델리오라는 이름을 하고 레오노르가 찾아왔고 로코와 돈피차로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1: 네.
0: 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마당에 나와서 햇빛을 쬐는 약간 초생크 탈출 같은 이런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던 요 1막이 지나가고요. 네. 2막이 시작이 되면 2막이 돼서야 드디어 테너가 나타납니다. 뭐 완전 주인공은 아니니까요. 플로레스탄 주인공이라고는 해야 되겠지만 제목은 피델리오니까 레오노르가 주인공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네. 굉장히 뒷부분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남주 플로레스탄.
0: 남주가.
1: 네.
0: 일단 여주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네. 중요한 까닭은 또 이제 아리아가 지난 말씀드리겠지만 네. 원래 베토벤은 이 오페라의 제목을 레오노레라고 짓고 싶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그 극장장이 등장하여 극장장이 아니 그렇게 이름이 피델리오인가? 레오노레인가? 이렇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1800년대 초에는 여자 이름으로 오페라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하게 들리지 않아? 그래서 순전히 이것은 마케팅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피델리오로 가게 된 것인데 플로레스탄, 이 드라마틱 테너의 어떤 대표주자 그래서 이 정말 제대로 된 드라마틱 테너가 이 장면을 부르면 효과가 네. 넘치는 아 하느님 이곳은 네.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1: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0: 그러나 나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이 상황을 잘 지나겠습니다. 그런데 네. 부인 레오노르 정말 사랑했나 봐요 이 부부들은 레오노르가 천사의 모습으로
1: 나타나서
0: 애처가 나타나서 레오노르 사랑하는 레오노르 내가 여기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좀 구해다오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장면이긴 한데 네.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얘기 한번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루트비 반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서주 하느님 이곳은 왜 이리 어둡습니까? Gott weiß dunkel hier 맞나요?
0: 네.
1: 제가 예,
0: 발음이 좋은데요?
1: 독일어를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제가 아는 지인분께 독일어
0: 예. 공부를
1: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네. 챗GPT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 발음으로 공부를 했으나
0: 파이팅!
1: 네.
0: 네.
1: 세상의 아름다운 봄에도 In this living's Frühlingstagen 괜찮았나요?
0: 네.
1: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께서
0: 그럴 리가요.
1: 네,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지휘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루트비 판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하느님 이곳은 왜 이리 어둡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봄에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와 그리고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윤세호님께서 피델리오 베토벤 좋아요. 진짜 웅장하네요 하셨습니다. 7815님, 손녀님과 백지연 쌤과의 콜라보, 아니 케미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기대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잘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0: 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저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유경량님, 오, 두 분 케미 기대해 주셨고요. 김영희 마리아님께서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플로레스탄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져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혜24님, 우와, 독일어 발음까지 연습하셨다니 준비된 DJ 여우노니 멋져요. 네, 챗GPT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1: 챗GPT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네. 고트 이러더라고요. 그냥 고트 아니고 고트.
1: 그렇죠, 그렇죠.
0: 맞나요? 네.
1: 자, 요나스 카우프만 노래 들으셨는데요. 네. 이 노래가 부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앞에도 우리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0: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1: 그러니까 아니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저는 근데 그렇군요. 이 부분부터 시작부터 잘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베토벤의 노래를 부르기가 힘든 까닭이 네. 이분이 성악가들이랑 별로 안 친했어요.
0: 그 거의 기악곡을 작곡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것도 그렇고 기악곡에 약간 치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제 보통 성악 작곡가들은 노래에서 노래를 하다가 숨 쉴 부분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베토벤 노래는 노래를 막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어디서 숨을 쉬지?
0: 저 이제 알겠네요.
1: 그쵸?
0: 이 배우분이 네. 이 테너분이 하다가 네. 계속 쓰러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좀 쉬려고 이렇게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었구나.
1: 자연스러운 리액션이다.
0: 네.
1: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가 감옥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아니고 베토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기악적이라 이렇게 같이 숨을 쉬어주는 부분이 없고 네. 이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 성악 작곡을 가장 잘한 작곡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0: 뭘까요?
1: 여자친구들이 다 성악가였다.
0: 역시 불변의 법칙이군요.
1: 그렇죠. 로시니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 특히
0: 로시니.
1: 모차르트.
0: 모차르트.
1: 네.
0: 여자, 맞아요. 성악가 그렇죠. 여자친구들이 많았다고.
1: 성악가 여친, 부인도 성악가 여동생, 본인도 사실 콘스탄체가 성악가였어요. 사실은.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숨 쉴 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여친에게 바로 제재가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쉴 부분을 많이 마련해주는 작곡가들의 반에서 네. 베토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특히나 이 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다섯 번밖에 공연하지 않은 까닭이 뭐냐면 성악가들이 일부러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 공연을 망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펼치는 것 같다라는 정말 근데 이걸 사람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악가들은 말이죠. 네네. 아무리 작곡가가 미워도 자기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일을 절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노래를 잘해주는 네. 게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0: 그렇죠.
1: 건데 베토벤 입장에서는 이건 뭘 외골수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 이렇게 망상이라고 그래야 될지 나의 공연을 망치기 위해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일부러 못하는 것 같아.
0: 또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1: 네. 그러니 무슨 숨쉴 자리를 마련을 해줬겠어요. 배려를 했겠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주는 이 카우프만 아저씨 같은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0: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1: 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중에 뭐 너튜브 멋지네요.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0: 네네.
1: 성악가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아니 저희 피아노 같은 경우도 네네. 리스트 뭐 이렇게 저희 라마니노프 같은 경우는 손이 워낙 컸으니까
1: 다들 너네들 손 사이즈가 아닌데
0: 그렇죠 네. 그런 걸 치다 보면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맥락이 아닌가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자 그래서 이 숨쉴 자리가 없는 이 아리아를 열심히 네. 불러주고 쓰러진 다음 장면이 네. 이 정의의 간수장 로코와 이제 부인 레오노레 그러니까 네. 여기서 피델리오로 변장을 한 네. 이 둘이 지하 감옥에 등장을 합니다. 레오노레가 드디어 남편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남편이 지하 감옥에서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바닥에 숨도 못 쉬고 쓰러져 있다니요. 어떡하나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제 아는 척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플로레스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코에게 아 여기가

0: 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돈 페르난도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들이닥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저 플로레스탄을 처치하고 너네가 아까 판 구덩이 속에 파묻자. 자 너는 내 손에 죽음을 딱 이러면서 칼을 딱 꺼냅니다.
1: 네.
0: 야 여기서 우리 레오노레가 이 연렵이라도 세워줄 만한 레오노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을 탁 막아섭니다. 이 나쁜 사람 우리 남편을 어떻게 네가 그러면서 오, 앞을 막아섭니다.
1: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원래 아실지 모르실지
1: 네.
0: 오페라를 보게 된다면 참 네.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영화 같은 데서는 중간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뭐 이제 밥도 먹고 이런 중간 장면 있잖아요.
1: 네네.
0: 오페라는 한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네.
0: 옛 노래가 끝나면 다음 중곡이 나와서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노래를
1: 낭비란 없군요.
0: 그 낭비가 1초도 없습니다. 음악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1: 굉장한 효율성.
0: 짜잔! 나는 레오노레다! 자, 간주도 낭비할 수 없으니까
1: 네.
0: 등장을 하게 되죠. 하하, 이놈들. 그러면 너희 둘 다 죽여주마. 여기서 또 이제 실수를 금치 못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1: 네.
0: 자, 나의 칼로 너희를 처치해주지. 딱 하니까 여기서 꺼낸 것이. 총이에요. 총을 딱 꺼내서
1: 네.
0: 약간 옛날에 그 옛날 소림사 나오는 영화들 중에 제가 제목 황병인지 시리즈에 보면
1: 네.
0: 어떤 장면이 있냐면 외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니까
1: 네.
0: 이제 막 그 이렇게 권법을 막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야 싸우자 딱 그러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서 탕탕 이런 장면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1: 갑자기 총이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 당시에는 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하나로 평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새 이 AI가 등장함으로 해서
1: 네.
0: 그 전에 그 여러 권법 같은 것을 구비해 놓고 있던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1: 네.
0: 나는 뭐 이런 뭐 워드도 잘 써, 뭐 한글도 잘 써, 뭐 표도 잘 만들어 이런 코딩도 잘해 이런 분들이 갑자기 AI 한 방이 등장하면서 모든 스킬들이 한 방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랑 약간 대비가 되지 않나?
1: 그 총 하나로
0: 네,
1: 모든 게 제압되는
0: 네.
1: 그런 분위기군요.
0: 1초도 아낄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딱 꺼내드는 순간 억울하다 하고 미처럼 도망을 가게
1: 돼. 바로 틈 없이 도망가네.
0: 웃으면 안 되는데.
1: 죄송합니다.
0: 오페라 이런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죠.
1: 네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와 악당이 사라졌다.
1: 사라졌어요. 네.
0: 약간 마술본 같죠?
1: 네.
0: 그래서 둘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몇 년 만에 2년이라고 여기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 네네.
0: 우리 부인 나를 구하러 온 우리 부인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친다. 그래서 기쁨의 장면을 정말 또 기약적인 이중창으로 풀어내는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럼 우리가 또 이 노래를 듣고 와야겠네요.
0: 그렇죠.
1: 네. 루트비 판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오 남엔 로저프 호이데 좀 괜찮았나요?
0: 네. 멋졌습니다. 네.
1: 자, 노르웨이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 레오노레 역할 그리고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 크리스티안 엘스너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루트비히판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레오노르 역의 소프라노 리세 다비드센,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 크리스티안 엘스너, 마렉 야놉스키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정말 뭐랄까 기쁨을 바이올린처럼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러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라고!
0: 자비란 없다.
1: 네. 내가 바이올린 아니야. 약간 악기도 이렇게 그 오보에나 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호흡이 들어간 악기가 아니라 이렇게 현악기 같은
0: 맞아요.
1: 그렇죠. 방법을 구사하는.
0: 그렇습니다. 자, 체리조아님께서 네. 너무 멋져요. 클리니도 반하는 오페라네요. 네, 클리니 분께서 반하는 오페라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1: 클리니 산뜻합니다. 이름이.
0: 네, 그렇죠. 네. 산뜻하네요. 클린. 네. 네, 김영희 마리아님께서요. 오페라는 숨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감동의 예술이 나오는 장면에 존경심이 갑니다. 네.
1: 존경해야죠.
0: 그렇습니다.
1: 열심히 하시는데.
0: 자, 0292님께서요. 오늘 오페라 들으면서 갑자기 공연장에 가고 싶어졌어요. 우와, 라디오로 듣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 무대에서는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요?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까지 함께 보면 음악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보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이 피델리오를 진짜 공연장에서 보면은 정말 실감날 것 같아요. 그 성악가들의 그 에너지가.
1: 저는 뭐랄까요? 이미 한번 망쳐진 귀와 눈이기 때문에 뭐랄까 제가 보는 거는 성악가 입장에서 보잖아요.
0: 네네.
1: 아, 저는 일만 끝나고 잠시 이렇게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0: 같이 호흡하다가
1: 힘들다. 어지럽다.
0: 그렇군요.
1: 그러나 뭐 네. 노래를 잘 현악적으로 불러준다면 이제 관객들은 즐거운 오페라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 봅니다.
0: 네네.
1: 자, 이 다소 방정스러웠던 기쁨의 이중창. 이 지나고 나면 네. 보통은 이 말러가 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새로운 이제 전통을 만들어낸 요 장면이 뭐냐면요. 요 장면이 지나고 레오노르의 서곡 3번을 연주를 보통 하게 됩니다. 레오노르의 서곡이 4개가 있어요.
0: 4개.
1: 4개가 있는데 작품은 뭐 개작을 3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4개가 있는가 요거를 들여다보자면요.
0: 네네.
1: 이 서곡 같은 게 전체가 다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는 교향곡 같은 거였기 때문에
0: 네.
1: 좀 더 뭐랄까 그 베토벤에게는 더 자기가 전문으로 잘하는 파트였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곡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개작을 했는데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지금 레오노르의 서곡 들으시는 게 13분에서 16분 정도 되는 지휘자에 따라서 이런
0: 네.
1: 듀레이션을 그러니까 길이를 가진 그런 작품입니다. 단독 작품으로도 콘서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고요. 피델리오라고 안 하고 본래 자기가 원했던 레오노르의 서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는 이 오페라 전체 테마와 전체 분위기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인은 만족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 오페라가 이제 한 2시간 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13분이나 되는 장장한 이 곡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김이 좀 셀 거 아니야. 이미 다 들었고 너무 길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래 그럼 또 고쳐
0: 또 고쳤어요
1: 또 고쳐서 한 6분 정도 되는 서곡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버리나 아깝네 이러고 내버려 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곡이 그래서 이 곡도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말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작곡가에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전통을 따라서 지휘자들이 이것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레오노르 서곡을 오늘 시간상 다는 못 듣고요
0: 네네.
1: 잠시라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0: 네 오늘 들어볼 곡은 레오노르의 서곡 3번, 루트비판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레오노르의 서곡 3번, 클라우디아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루트비판 베토벤 오페리아 피델리오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레오노레 서곡 3번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1: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0: 네, 다 듣고 싶었네요. 저도.
1: 다들 각자 들으실 방법은 많으니까 네. 들어보셔도 오늘 산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요 장면이 지나가고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딱 나와서 모든 거를 정리하는 그런 신 같은. 약간 버무대신 페르난도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등장해서 여기 이거 뭐냐? 너네들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로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줘요.
0: 네.
1: 그리고 피차라를 고발하죠. 이런 잘못된 이유로 해서 무고한 플로레스탄을 가두었다. 그래서 법무대신은 레오노레한테 직접 남편의 이 수갑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정말 근데 마르첼리네가 있잖아요. 초반에 등장한
0: 그쵸?
1: 좋아하던 오빠가 사실은 또 언니였어.
0: 그
1: 너무 충격적일 것 같죠.
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잠시 실망하는 장면과 이제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인, 이 여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오페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고요.
0: 네.
1: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0: 벌써 마칠 시간인가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여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시간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
0: 저 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네요. 1부는 진짜 정신없이 진행했고 2부도 정신없이 진행했습니다.
1: 짜릿한 아침이 아니었을까
0: 근데,
1: 생각을 해봅니다.
0: 백지연 선생님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1: 제가 영광과 뭐랄 걱정이 함께
0: 네.
1: 되는
0: 네.
1: 너무나 이 PD님이 배치를 이렇게 미인과 아줌마
0: 아줌마라니요.
1: 미인과 네. 아줌마.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긴장되는 한 시간이었고요.
0: 네.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말씀들 제가 다 감사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혜니님, 손년 배우님 다음에 또 꼭 평방에 와주세요. 차분하게 편안하게 떨지도 않고 진행을 잘 해주시네요. 티가 안 났다면 다행입니다. 신이랑 법률 잡으면서 작품도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좋은 추억으로 갖고 가겠습니다. 백지연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남은 곡에 대해서
0: 네,
1: 잠깐 중간에 인사를 드렸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잠깐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19세기 초 그러니까 네. 1800년대 보면 괴테 또 바그너 베토벤 이런 남성들이 남성 작곡가 작가들이 여인들을 이렇게 구원의 여성상으로 우리를 구해줘 뭐 이런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젠타 뭐 방황하는 화란인
0: 네.
1: 뭐 파우스트 이런 데 보면 마르그리트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자를 구해준다거나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종료시키는 그런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레오노레가 요 비슷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요. 구해준단 말이에요. 영웅처럼 자기를
0: 네.
1: 희생한다기보다 다 같이 구해준 이런 장면이 펼쳐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다른데? 이거는 약간 마블 캐릭터의 여성 막 약간 이런 캐릭터 막 총을 꺼내가지고 막
0: 그러니까요.
1: 네. 그 폭군으로부터 구해준다거나 네. 이런 장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짝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던 아버지에게서 자기를 구해주던 그런 어머니상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애잔하기도 하고
0: 애잔하기도 하네요.
1: 그렇죠.
0: 네.
1: 베토벤이 약간 안 듣기도 하면서 여기는 엄마도 있고 그래서 플로레스탄이 레오노레를 보면서 나를 구해다오 하는 장면이 약간 부인이여 나를 구해줘 이거보다는 엄마 저 좀 구해주세요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다른
0: 그렇군요. 너무 짠한데요.
1: 그러니까요. 다른 문학 작품이나 작품에 드러나는 바그너의 작품 같은 데서 드러나는 너는 일방적으로 너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해다오 하는 그런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진보된 형태의 여성상이 아닌가
0: 네.
1: 우리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특이한 마지막 장면. 그래서 굉장히 베토벤 합창 같은 피날레가 등장하는 요 마지막입니다.
0: 모든 인물들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1: 그쵸? 네.
0: 마무리. 그럼 곡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물러가야겠네요.

0: 루트비반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작품 번호 72 피날레 현명한 아내를 가진 사람들. 네, 현명한 아내. 소프라노 마리아 슈타더, 마르첼리나 역의 소프라노 마리아 슈타더, 그리고 레오노레 역의 세나 유리나츠, 플로레스탄 역의 테너 얀 피어스, 야키노 역의 머레이 디키, 그리고 돈 피자로 역의 바리톤 구스타프 나이들링어, 돈 페르난도 역의 베이스 프레데릭 거스리, 그리고 로코 역의 대제 에른스터.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많은 인물들이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곡 소개시켜 드리면서 네, 장일봉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했던 손여은이었고요. 백진원 선생님과 2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살베.
0: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방안 언급에 민주당 당사,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식과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챙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이미 일상 속 감정교류의 도구로 자리 잡았는데 전문가들은 AI 상담에 숨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 다트머스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AI 심리상담 챗봇 테라봇을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이 최근에 매우 불안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테라봇은 한 걸음 물러서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AI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AI 상담 챗봇이 언제든 반응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효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국 교수입니다.
3: 금연 상담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뭐 ADHD에 대한 아주 초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정도로 AI 챗봇을 활용한 정신건강 상담 자체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다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AI의 대화 메커니즘입니다. AI는 사용자의 의견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아첨 성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미나이에게 AI의 가짜 공감이 인간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느냐고 물었더니 AI가 구조적으로 가짜 공감을 양산할 위험이 큰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2: 의정부 성모병원 이혜국 교수입니다.
3: 무제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내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서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뭐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런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큰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AI 챗봇 상담 시스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은 많다고 말합니다.
3: 뭔가 좀 위험한 사인이 왔을 때 그 스크리닝하고 알람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대인관계상에서 아주 일방적인 내용들이 오고 갈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중립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1: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AI의 위로는 지친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진통제일 뿐 가족과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이 위로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에게라도 힘들다,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전문 상담기관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2.5%포인트 상승했으며 잘 모름은 3.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각각 44.6%, 37.6%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5%며 무당층은 9%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RDD를 활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회원 17,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출 사고 인지 시점은 지난 6일이며 추정되는 발생 시점은 지난해 9월 2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은 블루웨이브 회원 17,088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명, 이메일 주소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방안 언급에 민주당 당사,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피해만 주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57.6%인데 대통령은 본인의 집을 팔고 국민에겐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이재명 정권 1년 국민 재산이 거덜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주식과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오합지졸 청와대 세 실장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열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수사권 폐지 등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 운영이라며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극한 호우를 교훈 삼아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5대 분야 중점 대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산림토사 유출 방지와 빗물바지 정비를 강화하고 반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확대합니다. 또 하천 자동 수위계와 스마트 침수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주민 대피를 준비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대구시는 방제시설을 신속히 보강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해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부의 철강산업 AI 융합실증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240억 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철강 AI 융합실증센터를 구축합니다. 또 도내 철강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설비 예지보전, 공정 최적화 등 AI 기술 실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K푸드 세계화를 전담할 식품 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청 본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식품 한류산업국은 지역 농식품에 AI와 스마트 제조,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푸드테크 기업 지원과 식품 관광 활성화, 해외 인증과 수출 거점 확보 등을 통해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2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차례 진행되며 작물 재배 기술과 스마트팜, 농약 안전 사용 등 이론과 현장 실습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구 시민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살에서 34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보호하는 적극행정체계를 시행합니다.

0: 경상북도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이 민원 처리와 협업, 아이디어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상담과 면책권이 소송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 보호 관제를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생성형 AI로 대구 통합 축제 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데 AI 로고송과 쇼폼, 이미지 3개 부문이며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0.6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5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아니 분명 어린 시절에는 여름방학이 길게 느껴졌는데요, 이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탄 맛은 아니래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아이의 뇌는 어른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은 장면과 정보를 기록을 한대요. 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 수많은 장면들이 고해상도로 매우 촘촘하게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된 지금이나 이 여름날의 시간은 한결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처음을 잃어버린 거겠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토이의 스케치북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 아이의 뇌는 처음을 경험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더 부지런히 많은 걸 기록을 하죠. 그에 비해서 어른의 일상은 아무래도 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아이 때보다 확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여름방학 시절 기억나시나요? 만약 지금 나에게 여름방학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방학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좀 쉴 것 같아요. 휴식이 필요한 용디가 되었고요. 새로운 경험, 일단 어른으로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새로운 경험, 여행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또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의 SNS를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글 쓰는 오두막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묵으셨다라는 글을 봤어요. 와, 이렇게 내가 공기 좋고 맑은 곳 가서 책 읽고 글 쓰고 그 안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또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익숙한 일상에다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끼워 넣는 건 또 우리의 어떤 맛있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사실 내가 뭐 여행을 훌쩍 간다, 내가 안 가본 곳을 가고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막 꼭 이렇게 특별한 걸 해야만 새로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늘 먹던 점심 메뉴 말고 살짝만 변화를 줘본다던가, 아니면 지하철 환승하는데 탑승 위치를 평상시에 늘 기다리던 데가 아니라 옆칸으로 좀 옮겨본다던가, 내가 오늘 이렇게 길을 가면서 산책을 하는데 오늘 저 길은 처음 가보는데 저 길도 한번 가볼까? 라고 이렇게 발을 디뎌보는 거, 그러한 소소한 처음도 우리의 뇌는 모두 다 처음이라고 받아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디, 저 용디도 여러분들에게 이 날마다 새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용디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을까? 또 어떤 노래를 또 들려줄까? 우리가 이런 살짝살짝 주는 변화들이 정말 아이의 마음처럼 이 시간에 또 길게 느껴지게 만들어줄 텐데, 날마다 또 새롭게 소리빵을 굽는 우리 라디오 빵집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분들과 마주하게 될지,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처음 라디오 빵집 문을 두드려주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9203님께서 주어진 도화지에 뭘 그려볼까 고민하며 미소 짓게 만드는 노래 스케치북 감사합니다. 출첵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처음이랑 연결을 해보자면 이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는 거, 내가 뭐 빈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그런 창작 활동 역시도 우리가 처음을 마주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9203님 어서 오시고요. 별사랑이님 오셨는데요. 강경인의 빵집 사장님 반갑습니다.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나요? 여름방학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엊그제 시작한 8월이 벌써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니까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별사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저도 어린 시절을 이제 고향, 제가 태어난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 그 시절 보냈던 여름방학이 저도 막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주택이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잠자리도 잡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정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막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 여름이 그리웠습니다. 물론 에어컨 있는 지금에서 그 시절 여름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러면 약간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그 어떤 낭만과 추억과 그 향수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또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 나의 또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빵집 손님분들 오늘의 또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류채칠리아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죠? 요즘 초등학교 여름방학은 3-4주 하는 것 같아요. 이 여름방학 때 냇가에도 까고 식물 채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입추가 지나니 폭염도 한풀 꺾이고 바람이 있어서 좀 시원한 오후에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우리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 방학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죠. 수업 일수를 또 채워야 되니까. 예,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놀토라고 해서 이제 노는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클럽 활동하고 나머지 토요일에도 수업을 했던 막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이제 주 5일제로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이 토요일과 주일을 모두 다 쉬니까 이제 수업 일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학이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저는 학창시절이 다 지났으니까 저의 욕심으로는 그러면 공부하는 양을 좀 줄여달라. 학교를 좀 덜 가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라는 마음이 드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금방 얘기하다 보면 어머 벌써 다 다음 주에 개학이래요.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 이렇게 함께 또 보냈던 기억들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또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열돔에서 좀 해방돼가지고 바람도 시원해서 오늘 좀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네요. 별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참 그립네요. 그 어린 시절 이렇게 엄마와 또 형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 어린 시절만큼의 순수함과 또 이 처음을 마주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제가 요새 이제 막 자꾸 한 군데씩 고장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치아가 고장이 났다가 위가 고장이 났다가 지금 또 막 비염이 걸려가지고 막 콧물이 좀 났다가 이제 막 허리도 갑자기 좀 오늘부터 땡겨가지고 막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고 있는데 아유 뭐 어떻게 그래도 일단 출근은 해야지 미사는 누가 할 건데 이것저것 막 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아프면 학교 빠지고 쉬면 됐는데 요새는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걸 채워주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져서 어른은 참 피곤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신신우신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여러분 또 즐겁게 들어주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이 특별한 빵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부 우리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 맛있는 만남 빵집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곳 가보셨나요? 서울 명동성당 지하에 가면요. 갤러리 1898 있어요. 이곳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어떤 예술, 문화 전시회들이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 안팎에 정말 보물 같은 청년 예술인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898 갤러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이런 보물들을 어떻게 캐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빵집 사람들에서는 갤러리 1898 2016 성미술 청년작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작가들을 발굴해내는 1898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와 또 우수작가로 선정된 성미술 청년작가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2부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함께 보내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또 일상 함께 보내주시면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께서요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부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2037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또 기온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번 더위 또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또 이렇게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09님께서 신부님 저희 집 넷째가 원석핵이 사달라고 조르기에 바닷가에 가서 3시간 넘게 직접 원석을 주워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딱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돌멩이 바닷가 조약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어머어머 이 돌멩이 정말 색깔도 다양하고요. 모양도 이렇게 가지각색인데 이 하트 모양의 돌멩이를 또 이렇게 많이 주워오셨네요. 아유 너무나도 예쁘다. 우리 또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줍는 모습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시각과 청각에 대한 그런 감각은 스마트폰이나 영상 매체로 많이 이렇게 좀 발달이 되는데 이 촉각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만지고 만들고 줍고 하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7009님께서 아이와 함께 또 바닷가에 가셔서 이렇게 직접 원석도 주웁고 그런 또 현장 체험을 시켜주셨네요. 아이와의 좋은 추억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왠지 7009님 아이가 이렇게 조약돌을 줍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함께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완 산울림의 꼬마야 듣고 오실게요.

산울림의 꼬마야 박학기가 정연 승연이 함께 부른 비타민 함께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영심님께서요, 신부님 여름방학 숙제로 시골이어서 이 퇴비를 몇 킬로씩 가져갔던 생각이 나네요. 어제 덕수궁 WID 박람회에서 신부님 만났습니다. 어제 많은 체험으로 묵주, 상본, 또 선수건에 그림과 성경말씀 찍기, 퍼즐 맞추기 등 많이 했는데요.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의 열정적인 설명까지 또 4시간 보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어제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저도 다녀왔는데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을 몇 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 또 저와 함께 사진까지 찍고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우리 김영심님 오셨습니다. 와, 우리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프라인에서 신신우신 가족 또 용대를 찾아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신신우신 홍보해 주신 김영심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물 쏘겠습니다. 우리 김영심님 함께 만나서 제가 또 사진도 찍고 너무 평상시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 많이 나눠서 저도 행복했고요. 어제 아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선물 쏠 테니까요. 나중에 우리 신신우신 홈페이지에 우리 비밀글로 실명 성함과 주소 또 이렇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클라라님께서 어제 가톨릭 문화박람회에서 신부님 와 계시는 거 봤어요. 어제 행사에서 재밌었던 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클라라님 어서 오세요. 저 어제 본 분들이 좀 많이 있군요. 네, 어제 이제 저는 주일 한 1시쯤에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리는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갔는데요. 이 돌담길을 이렇게 사이 이렇게 돌담길 붙어서 부스가 양쪽에 쫙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 많은 분들, 남녀노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수도회 부스들 또 이 화해의 부스들 참여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스들은 줄이 막 길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또 어떤 부스들은 우리 또 이렇게 신나는 그런 또 노래 함께 부르고 있는 곳도 있었고요. 또 우리 순교복자 부스도 있었는데요. 열심히 우리 또 순교 체험하면서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계셨던 우리 순교복자 부스도 기억이 나네요. 어제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너무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요. 다만 우리 이제 진행하시는 우리 신부님들,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아모스 신부님, 이희천 신부님, 우리 신부님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좀 됐어요. 우리 이영대 신부님까지 어머 어머 신부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면 됐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또 SNS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피드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의 그러한 고생과 또 봉사자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또 제가 이렇게 순교복사 부스를 지나가다가 혹시 최수지 수녀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수녀님 저기서 놀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수녀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부스 체험 같이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수녀님 이렇게 또 사람들 만나다니면서 홍보하고 계실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또 만나기도 했고요. 또 우리 빵지술래 같이 하는 성순남 이민호 작가님도 촬영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 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가톨릭 문화 또 좋은 부분들 많이 또 알려지고 또 이런 복음의 정신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고생해주신 우리 봉사자분들 또 청년분들 너무나도 이렇게 힘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신신우신 가족들이 더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머 우리 김강용 신부님 막 하면서 방송 막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신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구와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9와 숫자들의 그대만 보였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권제로님께서 신부님의 훈훈한 실물을 화면이 다 담지 못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대신에 오늘 라디오 빵집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은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신신우신 초대석 오늘 갤러리 1898 성미술 청년작가 토크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 1898의 큐레이터와 또 청년작가들 함께 하니까요. 2부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우리 라디오 빵집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싸 작가님들 오시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우리 최예나의 물음표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함께 듣고 왔는데요. 날씨가 살짝 시원해졌잖아요. 아 이럴 때 우리가 바닷소리 촥촥 이렇게 파도소리 들으면서 이 바닷가 걸으면 기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노래 좀 골라봤는데요. 또 제 고향이 또 여수다 보니까 바다 하면 또 여수 바다가 그렇게 예쁜데라고 약간 이 애향심에 오늘 좀 담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오긴 했는데 실제로 쉬었다라고 하는 휴가를 아직 못 가가지고 아 휴가 한번 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 여수 가보고 싶네요 이번 휴가 때. 우리 PD님이 자꾸 할 거 많다고 안 보내줘요. 8172님께서 점심 준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예요. 신부님 고향이 여수라는 말씀에 깜짝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머 우리 여섯 분이 또 이렇게 계셨네. 우리 8172님 어서 오시고요. 어머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저 여수 경찰서 근처에 살았었는데 네 쫑포 앞바다가 그립네요. 네, 진석 취미 라이프님께서 요한 작가님 우리 슈린 작가님 응원차 회사에서 몰래 켜놓고 대기 중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우리 또 작가님들 응원하러 오신 우리 또 신신우신 애청자분들 계시고요. 김부연님께서 와 우리 시대 핵인싸 작가님 환영합니다. 우리 꽃미녀 채수린 가브렐라 작가님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빛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작가님 어떤 분인지 또 이따 잠시 후에 좀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모이모지님께서 우리 배요한 어여쁘다 지영쌤 아름다워

0: 반갑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 라디오 빵집 이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라디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빵 앱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신우 신만의 오붓한 만나 이 명동성당 가운데서도 힙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좀 저만 알고 싶은 공간이긴 한데요. 우리 갤러리 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우리 청년작가들과 우리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 오세요.

0: 매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신우 씨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 갤러리 1898 2016 성미수 청년작가 토크쇼를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성미수 청년작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 우리 갤러리 1898의 이지영 안나, 우리 수석 큐레이터와 또 공모전에서 우수작가로 선정된 배요한, 세레도요한, 또 채수린, 가브리엘라 선정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또 라디오 빵집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하고 뭐 세례명?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채수린 가브리엘라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고 있는 배유한 작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갤러리 1898 큐레이터 이지영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함께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용인의 빵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라고 빵으로 자기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본인은 좀 어떤 빵 같으신 분인지.
2: 저는 이제 크로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0: 네네.
2: 제가 이제 금속공예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크로아상이 가진 밀고 접는 반복으로 생긴 결이
0: 네.
2: 금속공예 노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풍부한 빵이 되고 싶습니다.
0: 네. 약간 이렇게 접히고 네. 깎이고 하는 모습이 크로아상과 비슷하다. 네. 정말 금속공예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요한 작가님.
3: 저는 이렇게 멋진 생각은 안 했는데 저는 바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바게트가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빵인데 다른 여러 가지랑도 잘 어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서 바게트를 생각했는데 좀 색깔도 비슷한 것 같아서 바게트를 골랐어요.
0: 네. 아무래도 우리 작가님들이 골라주신 그 빵, 나는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가 작품 활동에도 좀 이렇게 묻어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큐레이터 안나 선생님, 선생님 어떤 빵 같으신 분인지.
4: 저는 이제 타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타르트가 빵과 과자 중간 사이에 있잖아요. 저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의 역할이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랑 관람한 길이나 뭐 기관이나 작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 역할로서 타르트가 생각났습니다.
0: 와, 우리 또 아주 각양각색의 또 맛있는 빵과 또 그런 내용들로 오늘 채워주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저는 약간 저의 어떤 아지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저의 단골집이 이제 갤러리 1898인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 갤러리 1898은 사실 2000년 대이년에 이제 교회가 복음을 문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때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성모병원 옛날 자리인 같은 회관에 정말 작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명동 개발 때문에 2015년에 지금 자리로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1898 명동성당 축성 연도인 1898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위치는 명동성당 지하에 있는 네. 1898 광장 네. 안에 이렇게 또 맞습니다. 카페들이 쭉 있고
4: 시모님이 좋아하시는 홍미밀 바로 옆에
0: 네네네 카페들이 쭉 있고 그 옆에 우리 네. 1898 갤러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우리 큐레이터를 하고 계시는데. 큐레이터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4: 큐레이터는 사실은 이제 전시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 전시랑 기획 전시가 네. 같이 있는데요. 전시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관할 수 있는 뭐 행정적인 일부터 홍보까지 그리고 기획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번 이제 성미수 공모전 같은 경우에 심사도 하고 네,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 역할이에요.
0: 뭔가 이렇게 장소가 마련돼 있고, 네, 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
4: 네.
0: 그 콘텐츠를 채우는 다리 역할을 또 네, 하시네요. 맞습니다. 뭔가 작가를 발굴해내기도 하고 저 여기서 전시하고 싶어요 하시는 작가님들을 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하고
4: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0: 네. 네,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연님께서 우리 옛다의 자랑 채수린 작가님 최고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작가님 옛다가 뭔가요?
2: 옛다는 이제 청년 기도 찬양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모임입니다.
0: 그럼 작가님도 같이 노래를 하고 하시나요?
2: 네.
0: 와, 예술학 활동도 하고 찬양도 하시는 네. 우리 작가님이셨네요. 네. 우리 127816님께서 강동원처럼 웃는 저분은 누군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누구신가요?
3: 신부님 말씀하시는
4: 오, 오 잘한다 잘한다.
0: 우리 오늘 이 1898 성미술 청년 작가 공모전에서 또 이렇게 우수 작가로 선정된 배요한 요한 세례자 우리 작가님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네, 강동원 닮으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성미술 청년 작가 공모전이 이렇게 매년 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4: 저희가 21년부터 그때가 한창 코로나였을 때였는데요. 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3명의 네.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0: 벌써 6년 차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약간 청년 작가, 왜 청년 작가를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된 건가요?
4: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청년,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술, 성미술 하는 작가들이 지금 공모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종교적인 일을, 그런 프로젝트를 한 작가들은 아예 거기에 공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성미술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뭐 공모전을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또 선정을 하는 건가요?
4: 선정을 하고 전시를 지원해주는 네, 네. 아~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올해 선정된 분이 총 몇 분?
4: 올해는 3명인데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게 우수작가 공모전이라는 거인데요. 저희가 23명의 여태까지 청년 작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더 지속적으로 갤러리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 선정된 23명에서 다시 우수작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한 작가님이 처음으로 네. 네. 우수작가가 됐고 네. 지금 오늘 자리를 안 계시지만 저희 진슬기 신부님께서 새롭게 이제 관장님으로 오시면서 사실 진슬기 신부님을 제가 만난 거는 청년 작가 작품들을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되신 거죠. 오시면서 이들한테 재료적인 비용들 그런 걸 지원해주고 싶어서 올해는 우수작가도 만들면서 지원도 또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기획하게 됐습니다.
0: 진슬기 신부 약간 큰 손이시군요.
4: 큰 손이세요.
0: 네, 아 저도 이제
4: 신부님도 이렇게 네.
0: 저도 이제 손이시지만. 종종 이렇게 네네네. 가서 청년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 네, 좀 이렇게 맞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거 구매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정된 오늘 이 공모전 성미술 청년 작가 공모전에 우수 작가님들 와 일단
4: 우수 작가님과 네. 선정 작가
0: 선정 작가님 일단 박수로 시작할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 작가님부터 우리 수린 작가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공모전에 어떻게 참가를 좀 하게 되신 건가요?
2: 저는 가톨릭 청년 미술가회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배 작가님들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성미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 이 공모전은 꼭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또 네. 기회가 와서 하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좀 공모전을 내가 참가하겠다라고 주변에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좀 보였어요?
2: 사실은 저는 되고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0: 아 지원을 했던 얘기 안 하고
2: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처럼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내가 그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제 전공 금속공예 아까 얘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네. 나의 그런 전공을 살려서 이 교회의 예술을 한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계셨나요?
2: 저는 이제 금속공예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 성미술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 제가 재수를 힘들게 했을 때 이제 대모님이랑 뭐 걷다가 성물방에 들어갔는데 네. 그 금속에 반사되는 빛을 보고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봇 디자이너를 하려다가 네. 금속공예로 마음을 붙이게 된 일이 있어서 네. 금속의 의미는 저에게 딱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내가 전공을 선택하는 때부터 내가 그 성미술의 영향을 받게 된 거네요.
2: 네.
0: 그러다가 이번에 또 열린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에 또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이름을 알린다라기보다는 약간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열린 것 같은데 어쨌든 딱 당선됐습니다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왜 전화하셨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서 네. 아 제가 이 시기에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너무나도 약간 벌써부터 저도 좀 감각적인 그런 또 사연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 작가님 네. 어쩌다가 지원을 좀 하게 되셨어요?
3: 저는 23년도에 청년 작가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후로 되게 활발하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성미술 쪽도 그렇고 일반 미술 쪽도 활발하게 작업을 하면서 23년도 그 청년 공모를 통해서 되게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다가 작년에 우수 작가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 공모는 선정된 작가들 중에서 또 다시 선정을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기회고 좋은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전시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0: 네.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청년 작가 우수 작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우수 작가 이 공모를 해서 올해 이렇게 또 선정이 되신 건데 이 처음에 그러면 선정되셨을 때 느낌과 이번에 또 우수 작가로 선정되셨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3: 네, 확실히 다른 점 있는데 23년도는 그게 첫 전이었어요. 제 첫 네. 개인전이어서 설렘도 있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이제 많은 작가들 중에서 또 선정이 됐다는 그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이 우수 작가 첫 해로서 어떤 작업을 보여줘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선정된 소식에 좀 마음가짐 좀 바로잡게 됐죠.
0: 우리 큐레이터 안나 선생이 이렇게 청년들이 뭔가 선정이 되고 내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어떠신가요?
4: 되게 뿌듯한 개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요한 작가님도 처음 개인전을 갤러리 1898을 통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우수 작가로 또 선정이 됐을 때 또 이 깊어졌다고 제가 작업실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엄청 많이 성장한 게 느껴지니까 되게 뿌듯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된 수린 작가는 내년에 네. 우수 작가에 지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0: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깐 카타리나님께서 오늘 라디오 출연도 너무 서프라이즈로 알려준 최 작가님이라고 보내셨는데 아니 말씀 안 하셨어요?
2: 네.
0: 왜요?
2: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긴장을 더 많이 할까봐 네 그래도 꽁꽁 숨겼습니다.
0: 그래도 말씀은 하셨나 보네요. 나중에
2: 네, 네 댓글로 응원 댓글로. 많이
0: 네. 그렇구나. 우리 123 튜디님께서 금속공예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수린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작가님의 또 이 금속공예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 전에 살짝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 작가님 추천곡 어떤 거 가져와 주셨나요?
3: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크라잉넛의 레고라는 노래를 네, 추천드리는데요.
0: 네.
3: 여기 노래의 의미가 레고가 이제 여러 가지 조각이 만나면서 다양한 모습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랑도 닮아 있고 우리 삶이랑도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어떤 조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립니다.
0: 네, 크라잉넛 레고 함께 듣고 오실게요. 나는 방바닥에 굴러

0: 크라잉넛의 레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소피아님께서 노래 고래 재밌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노래 제목 레고입니다. 네, 레고 레고 레고 레 하니까 고래가 되는 네 그런 네 재밌는 노래네요. 우리 청년 작가님들 멋집니다. 엄지척 하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약간 이 레고를 약간 조립하는 느낌의 신청곡으로 해줬지만 저는 약간 이 레고 하면 렛츠고가 생각이 나서 우리 또 작가님들이 또 앞으로의 길을 함께 또 나아가는 그런 노래로도 좀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우리님께서 우리 배요한 작가님 진짜 잘생겼어요. 멋지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친인척인가요 혹시?
1: 제 저희 누나입니다.
0: 아, 누님.
1: 그러니까 아이디를 이렇게 이름 실명으로
0: 누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1: 누나 동생 잘 컸다.
0: 네. 우리 지연님께서 우리 최 작가님 급하게 응원하러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 아 좀 미리 홍보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2: 그래서 미리 네. 딱 들어오기 전에 그 단톡방에 공유를
0: 들어오기 직전에 네. 단톡방에 또 이렇게 해주셨군요. 네, 우리.

0: 예, 진석 추미 라이프님께서 두분다참 차분히 말씀도 잘하시네요. 멋집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신난 거 저랑 우리 안나 선생님이 제일 신난 거 같고, 네.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작가님 오셨는데요. 우리 작가님들 안나 쌤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2016 성미술 청년 작가 배요한 작가님 또 최수린 작가님 그리고 갤러리 1898의 안나 우리 수석 큐레이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하시는 들어오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우리 작가님들이 직접 만든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오, 너무나도 눈에 띄고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우리 요한 작가님부터 작품 설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여기 앞에 보여져 있는 작업은 양심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번 작업하면서 그 한국순교복자 수도회 영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걸 작업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성 중에 완덕오계라고 있는데 그 오계 중에 사계가 양심불을 밝혀라라는 의미인데 양심불이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힘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오는 게이 양심불을 밝혀라라는 뜻이 양심이 밝아지면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바르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양심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양심은 어떤 모양일까? 그럴 때 생각했을 때 양심 되게 푸른 하늘에 힘차게 날고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갖고 있는 붉은 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 연장선으로 이번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우리 또그 귀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인지, 어떤 재질인지. 네.
2: 네, 작업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붉은 새가 있고 그 주변을 그 푸른 하늘이 감싸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등으로 만들어서 그 콘센트 키면은 밝게 볼수 있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작업입니다.
0: 어머 신부님, 저는 못 보잖아요. 지금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또이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전시 어디죠? 언제죠?
2: 아,
0: 작가님?
2: 전시가요?
0: 네.
2: 전시가 8월 14일부터 23일 날까지 갤러리 1898 저는 이 전시실에서
0: 네.
2: 진행하고
0: 그렇습니다.
2: 진행합니다.
0: 우리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우리 1898 갤러리 성미술 청년 작가 우수 작가 또 선정전이 있으니까요. 갤러리 1898 제2 전시관으로 가시면 우리 작가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신 작품 직접 이렇게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복자에서 약간 이렇게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요, 작품을?
2: 이번 전시에도 그 순교복자에 설치될 작업을 미리 전시를 하게 돼서 같이 작품을 하고 거기에 연관된 작품들이 아무래도 그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작품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을 미리 좀 보시거나 아니 오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기서 본인이 봤을 때 어떤 그 영성의 묵상을 받아갈 수 있는지 보시면서 전시를 감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최 작가님 또
2: 네.
0: 작품을 이렇게 또 함께 가져와 주셔서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최 작가님이 준비한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지 전시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3: 네, 일단 저는 당신 기수로 너를 덮으시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에 기반한 작품들도 있고 제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빛을 주제로 한 작업들이 대형 조각들이 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전시 안에 좀 어떤 작품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3: 약간 인간 존재만으로도 이제 사랑하는 관계라는 존재만으로도라는 작업이 있고 심장의 그 중심에서 빛이 나오는 시편 구절을 이제 기반으로 한 작품도 있고 그 엄청 7.2m짜리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0: 7.2m짜리 십자가의 길이요?
3: 네.
0: 와, 안나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 보셨나요?
1: 아니 못 봤습니다.
0: 아직 못
1: 아직
0: 보셨나요?
1: 네, 말로만 들었습니다.
0: 네.
1: 어제도
0: 야.
1: 새벽 3시까지
0: 네.
1: 했다고 들었습니다.
0: 와,
1: 네.
0: 지금 꼭 꼭 가서 봐야겠네요. 7.2m 어떻게 들고 올지도 전 궁금한데 오늘 또 스튜디오에 직접 전시 작품의 일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3: 저는 이제 금속 공예를 하다

0: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제 상징인 빛, 가슴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새긴 첫 작품이고, 이거를 확대한 큰 작업이 전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와, 이또 직접 가서 볼수 있는 이또 금속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약간 이 재질마다 좀 금속마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0: 그쵸.
1: 또 이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 어떤 질감과 어떤 느낌을 줄지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작가님의 전시 함께 와서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 전시 날짜랑 그 장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저도 요한 작가님이랑 똑같이 8월 14일부터 23일까지고요. 저는 제3전시관에서 전시합니다.
1: 네, 2026년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2전시관과 3전시관에 들리시면 우리 두 작가님들의 작품을 또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HJ 문님께서 전시 너무너무 기대돼요. 갤러리 1898로 고고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150님께서 와, 의미까지 알고 감상하면 더 좋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시면 또이 작가님들의 또 설명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들 또 이렇게 계시는 시간 맞춰서 또 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늘 궁금한 게 우리 또 청년 작가님들이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전시도 하시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또 구상하게 되고 또 그걸 만들게 되는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해요. 우리 최 작가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0: 저는 이제 금속공예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영감이 와야 한다고 전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 이제 일상에서도 오고,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정말 추상적인 느낌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보통 이제 뭐 복음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어떤 감정이 샥 들어왔는데 어머 이걸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
0: 맞습니다.
1: 그걸 이제 또 구체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좀 구체화시키는 건가요?
0: 그래서 저는 구체화할 때 정말 오랜 기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디테일한 작업 계획의 그 스케치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1: 작품 계획을 먼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작품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라디오 빵집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첫 전시를 이제 또 소개를 하고 내가 라디오 첫 출연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뭔가 긴장감, 뭔가 설렘 이런 감정이 딱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작품 계획을 또 이렇게 세우고
0: 그렇죠.
1: 어떤 또 금속을 사용할지 어떤 모양과 형태와 크기를 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치시는군요. 네. 우리 요한 작가님 어떠신가요?
2: 저는 일단 이번 전시 제목이 우리는 씨앗입니다라는 주제인데, 여기서부터 알수 있듯이 그 씨앗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거기서부터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저는 나무라던가 그런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에서 오는 형태감을 그 작품으로 구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좀 자연이라던가 산책을 많이 하면서 또 많이 핀 꽃이라던가 그뭐 나무라던가 하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진도 찍고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저거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같은 대상과 같은 감정을 바라보고도 작가님들마다 다 다르게 그걸 표현하는 게또이 어떤 성미술의 재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을 또 뭔가 구상하시면서 가장 나는 이 부분은 신경 쓴다. 가장 마음을 좀 쏟는다.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2: 이번 전시에서는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공간에서 구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신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듯이 성당의 창에 설치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빛을 감상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풍부한 빛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 갤러리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1: 아, 그렇네요.
2: 그래서 그 갤러리 안에서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공간에서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 고민을 조금 어떻게 고민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무래도 갤러리 벽을 뚫어가지고 창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한정된 공간과 전시 그런 공간 안에서 그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구상과 노력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군요. 우리 최 작가님의 약간 이번에 관전 포인트, 나는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한다.
1: 관전 포인트는 금속의 표면의 다양한 그 표현.
0: 네.
1: 그리고 조형이 주는 사실적인 부분에 새겨져 있는 빛의 상징 같은 거를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막 누가 가서 막 만져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1: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0: 오, 그래요? 네.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0: 전시회에 또 안내되어 있는 대로 네. 뭔가 이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눈으로만 눈으로 즐겨주시고
1: 다 만지셔도 됩니다.
0: 와, 역시 금속공예가 주는 약간 그런 매력 포인트인가요?
1: 네. 그리고 알루미늄이 네. 손자국도 많이 안 나고 제가 네. 거칠게 연마를 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우리 작가님의 전시회 갔을 때는 약간 시각과 촉각을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전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또 이렇게 큐레이터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작가님들의 이러한 어떤 작품 의도 또 전시를 잘 또 전달하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나요?
2: 저희가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만나서 어떤 작품을 할지를 고민하거든요. 오늘 나온 작품은 제가 어제 이제 제일 작은 거를 가져와 보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전시장에 있는 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품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시 연계부터 어떻게 홍보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린 작가도 마찬가지, 류한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스텝을 어떻게 나갈 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김지수라는 작가가 바로 오늘 이제 작품을 철수하게 됐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미술 처음으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전시를 운영하면서 엄청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시가 잘 됐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시민이 다음 전시를 또 하고 싶으면 이거 끝날 때 그러면은 저는 좋은 전시였다고 작가도 네.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지수 작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다음 전시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피드백과 울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전시는 이 두 작가들이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지 저희는 그걸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0: 뭔가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작품 활동을 이제 이번 시즌 약간 완성했다 보여주고 아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전시회를 통해 오히려 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가 또 새로운 영감과 기쁨을 채워서 또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게 되는
2: 전시 중에 사람 작가들 이제 많은 관람객을 만나잖아요. 네. 많은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일반 갤러리랑 다르기 때문에 네. 천사를 아마 이제 우리 수린 작가 밖에서 전시했을 때랑 이번 갤러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피드백을 받을 거여서 그 다음 스텝이 아마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의 전시 26년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1898 갤러리 많이들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또 작가님들과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요청드릴게요. 어떤 곡 골라주셨나요?
1: 저는 그 학교에 성미술 하시는 그 지도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작업할 때 힘들어 보여서 추천해 주신 곡이 있어요. 그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이 노래 함께 우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이 갤러리 898 2016 성미술 청년 작가 토크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소정님께서 아, 우리 천재 작가 수린 너무 멋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수! 와! 우리 은님께서 이번 전시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수린 작가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5371님께서 라디오 들으니까 우리 수린 작가님 새로운 작품 다음 전시가 또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우리 그리고 평화 작가님 오셨는데요. 작년 서울 가톨릭 청년 미술과회 정기전에서 우리 수린 작가님 작품 보고 너무 멋있어서 감탄했었는데 개인전 너무 기대됐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고 평화 작가님도 사실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전시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전시가 마무리가 잘 됐는데 우리 작가님 서울 가톨릭 청년 미술과회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이거 제가
2: 네. 회장님이셨어요.
1: 아, 네. 서울 가톨릭 청년 미술과회는 그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 선교도 하고 그리고 작품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0: 회원분들이 그럼 대부분 이렇게 청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1: 네, 저희가 나이가 24 이거 정확한 건 아니라서 네네네. 24살부터 만 그 40살까지 네네. 같이 그 나이대의 작가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0: 네. 오, 우리 또 청년 작가들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같이 전시도 하시고 뭔가 활동도 작품 활동도 하시나요?
1: 네, 저희가 매년 12월 말일 해서 그 갤러리 1898에서 공간을 지원해 주셔서 매년 정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지원 사업을 네. 함께 해주시는군요. 네, 우리 또 서울 가톨릭 청년 미술과회 청년분들께서 사실은 각자 어떤 생업들도 있고 내가 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전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안 되는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홍보국 우리 또 갤러리 1898에서 또 성미술 청년들을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좀 많은 작품 활동 볼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성미술 청년작간 공모전은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좀 쭉 이어질 계획인가요?
2: 네, 저희는 이제 매년 1월 초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전시를 이어질 거고요. 네. 또 우수작가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0: 또 내년도 아주 큰 행사가 기다리고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우리 가톨릭 청년 작가들이 또 설 자리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갤러리 1898에서 그런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2: 있습니다.
0: 네, 기대감. 네. 네. 우리 또 홍보국장 신부님 잘 듣고 계시면 많은 관심과 사랑 네, 부탁드리고요. 우리 HJ 문님께서 안나쌤 말씀에 뭔가 뭉클합니다. 작품과 전시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연결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두 작가님과 안나쌤의 걸음걸음을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우리 정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나 선생님 목소리 아나운서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2: 잘한다.
0: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청년 작가분들, 정말 우리 이 성미술 청년 작가 공모전과 갤러리 1898을 통해서 많이 또 작품 활동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의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청년으로서 내가 그러한 성미술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이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 작가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전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청년 마지막 해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그 순간순간마다 작업을 할 때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느님께 기도 드리면서 좀 용기에 힘을 청하게 됩니다. 힘듦이 계속 힘듦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지금 뭐 성미술을 하고 싶으신 작가님들이나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꾸준히 하게 되면 뭔가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으니까 꾸준히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수린 작가님.
3: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좀 거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시대랑 이 나라, 이 제 몸으로 이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소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힘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우리 또 작가님의 그런 힘 바탕으로 앞으로의 또 많은 작품 활동, 특별히 우리 또 교회 성미술에 더 많은 그런 열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또 작가님들 함께 라디오에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빈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3: 네. 저는 아까 소개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 디자인학과를 학부를 졸업하고 네. 동대학원에서 석사 재학 중이고 네. 열심히 성미술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는 박사 입학을 하게 되면 성물 브랜드를 준비해볼까 합니다.
0: 네. 네. 오늘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3: 그래서 네, 소감은 네. 소감은 제가 이 선정 작가로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작업을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요한 작가님.
1: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결과이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의 결과고 앞으로 또 더 나아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그 루크글라스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저 TV 나왔습니다.
0: 그래 우리 네 큐레이터 안나 선생님 소감과 함께 우리 추천곡 끝곡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사실 저희가 갤러리랑 성미술 공모전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인스타나 이제 신문 매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끔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 전하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갤러리는 청년들한테 많이 열려 있으니까 뭐 항상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저희 끝곡으로 어떤 곡을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저는 송서희의 그 나더드림이라는 곡인데요. 네. 송서희 씨는 사실 국악을 갖다가 다시 자기 걸로 재해석했잖아요. 이 청년 작가들도 이 성미술을 자기 나의 마음대로의 미술로 잘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가사 중에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갤러리 18988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갤러리 18988 2016 성미술 청년작가 토크쇼 함께했는데요. 우리 청년작가 배요한 작가, 최수린 작가, 그리고 우리 이지영 안나 수석 큐레이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갤러리 1898에서 열리는 전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청년작가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송소희의 Not a Dream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아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를 잘 견뎌내는 힘, 맷집이라는 말을 사전에선 이렇게 풀이하고 있던데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혹은 몇 번이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맷집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사이 우리에게 더위 맷집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며칠씩 견디고 나니까 32, 3도 더위쯤은 오늘은 좀 살만하네, 어휴 바람까지 선선하네 라고 하게 되죠. 물론 더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더위를 견뎌내는 우리의 맷집이 달라진 거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도 시간을 견디고 그 마음을 견디고 이렇게 몇 번을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단단한 삶의 맷집과 함께 믿음의 맷집을 청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성 라우렌시오 부재순교자 축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 나는 매일 조금씩 단단해져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한동안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불멸의 밤을 보냈더니 이젠 선풍기만으로도 감사한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계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니까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이 폭염도 조금씩 지쳐서 선선한 가을에게 자리를 내줄 거야 하며 견디고 기다린 덕분이겠죠. 이렇게 뭔가를 참고 견뎌내면서 생기는 맷집이란 배경엔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삶의 고통들도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단단한 삶의 맷집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신앙의 맷집도 마찬가지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서 오는 고통들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기도하는 힘. 또 나의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힘. 그 힘이 쌓이고 쌓여 신앙의 맷집을 만들어가는 걸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 꼭 잡고 견디다 보면 생각보다 썩 단단하고 멋진 믿음의 맷집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늘도 오답 센스도 단단하게 키워봐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맷집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 그렇다면 맷집이 좋다는 말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선지 중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한 번 혼나면 하루 종일 삐져있는 사람. 2번, 월요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쭉 빠지는 사람. 3번,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과 함께 여러분의 맷집은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자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비타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콩크루에겐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상담 컨셉에 1분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 상시 모집 중이니까요.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올게요.

하현우 돌덩이였고요. 맷집 좋은 사람.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힘든 일을 겪어도 툭툭 잘 털고 일어나는 사람을 한두 명쯤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맷집은 아예 아프지 않는 힘이 아니라 아파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맷집, 믿음의 맷집을 조금씩 키워주시는 그분께 희망을 두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벳님 3번, 대건안드레아님 3번, 윤세호님 3번 잘 맞춰주셨고, 너튜브로도 뮤직랜드 소영쌤, 빈첸시오님 다 맞춰주셨고요. 또 문자메시지도 새싹 문자 중에 정답에 도전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뭐 오답은 거의 안 보이는데 우리 행복찻집의 퀴즈는 오답의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6363님께 정답 선물 드리고 더 특별한 선물 받아가실 오답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551님 정답 매들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내도 다음날이며 엄마 하고 애교 부리는 우리 아들 하셨어요. 어우 아들 성격 좋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주 맷집 좋은 아들로 키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크게 되겠는데요? 2507님 더울 때도 절대 에어컨 안 트는 우리 집 아저씨. 더위 맷집이 아주 그냥 쓸모없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나마 뭐 오늘 들어서는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꽤 더웠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안 트신다. 오, 상당히 좀 더위 맷집이 있으신 분이긴 하네요. 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시원하게 지내주시면 좋겠죠? 오답 보내주신 4551님, 2507님 두 분께 오답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맷집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진짜 두드려 맞는 맷집은 강한데 말로 하는 공격에는 영 맷집이 안 생기더라. 아니야, 나는 맷집이 두둑해서 어떤 비난도 내 백가족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맷집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커미드 워십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가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나의 맷집 이야기. 우리 대건안드레아님, 저는 생각외로 마음이 여려서 조그만 거라도 상처를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오디와 청년회 형 누나들 덕분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듯 합니다. 아유, 그래요. 뭐 맷집이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주변 사람들을 나의 방패막이로 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덕에 나도 두둑한 아주 맷집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3372님, 저는 아들 두 명 중 한 명이 군복무 중입니다. 그런 맷집 아들이 꼭 많이 생겨서 전역하면 좋겠습니다. 아, 아들이 맷집이 강해져서 전역하면 좋겠다. 저도 두 아들 키우느라 맷집이 좀 더 생긴 강인한 엄마인 것 같아요. 줌마 하면 수다여선지 남편에게는 말로도 이기는 것 같고요. 하셨어요. 아우, 여기 아주 원더우먼이 계시네요. 그리고 와, 두 아들의 엄마면 정말 웬만한 그 마음 맷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 남자애들 험하게 놀아서 어디 막 팔 부러져서 오고 이래도 안 놀래시더라고요. 정말 맷집이 상당하신 거겠죠, 그런 거 보면. 8813님, 방학 동안 신앙학교 준비로 많이 힘들다 징징거리더니 결국 어제 저학년 물놀이까지 끝내더니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네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뱃집이 그냥 아주 두둑하게 잡혀요. 하셨어요. 아, 뱃집 맞아요. 맷집은 저도 자신 없는데 뱃집은 약간 저도 지금 휴가를 보내고 왔더니 좀 공감되는데요. 자, 지금 뱃집 잡힌다 하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6913님, 저는 와이프 잔소리에는 맷집이 약한데 기도 맷집은 또 강해서 와이프가 잔소리를 하면 묵주를 돌립니다. 이거 강하신 거 맞죠? 옆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언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더 혼나실 것 같은데. 3400님, 저는 굽는 거에 맷집이 도통 안 생겨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너는 한 끼 굶으면 국가 기밀 다 볼 거라고 하십니다. 아, 굽는 맷집. 이거 유독 안 생기는 분들 많아요, 진짜. 삼시세끼 꼭 먹어야 하고. 523군님, 저는 수빈 누나에게 맷집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누나한테 축구 보러 같이 가자고 두 번 제안했다가 다른 일정 있다며 거절당했거든요. 어떻게 내 가슴이 아프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다다음 주 누나랑 축구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요. 역시 맷집이 두툼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건가요? 아, 근데 너무 잘 됐네요. 이 거절당해도 돌아서지 않고 다시 도전할 때 맷집도 강해지고 미녀도 쟁취하는 거겠죠?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차담 선물 691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2: 청년대회.
0: 월요 청년대회 코너 속 코너로 나의 청춘 순례 준비했는데요. 청춘이라는 삶의 강을 하느님, 성모님 두 손 꼭 잡고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청년 레지오를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월성성당 기쁨의 샘 프레시듐의 단장 이승규 요셉 형제님, 부단장 박소은 엘리사벳 자매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2: 네, 저는 2016년에 월성성당 청년 레지오 기쁨의 샘에 입단을 해서 지금 2024년부터 단장을 맡고 있는 이승규 요셉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습니다 단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동일한 시기에 같이 입단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청년 레지오를 함께 하고 있는 박소은 엘리사벳 부단장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2016년에 우리 기쁨의 샘 프레시듐에 들어가신 거죠.
1: 네. 네.
0: 사실 이 기쁨의 샘이라는 호도를 가진 프레시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청년 레지오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레지오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아, 네. 저희 레지오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잘 무사히 이겨내고 지금까지 계속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최근엔 또 1400차도 맞이했던 월성성당의 유일한 청년 레지오 기쁨의 샘입니다.
0: 아, 멋있습니다. 1400주회를 맞이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 1년이 보통 한 54주니까 1400주.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정확히?
2: 저희 1995년에 저희가 창단을 해서 31년 차가 됐습니다.
0: 세상에. 네. 너무 이 시간만으로도 대단한데, 또 그게 청년 레지오라는 게, 요즘은 청년 레지오가 있는 성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2: 네, 그렇죠? 확실히 좀 저희 청년들 중 청년회가 있는 곳은 그래도 있는데 청년 레지오가 있는 곳은 많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그래도 저희 성당 외에도 대덕성당, 그리고 도원성당, 그리고 감삼성당에서 이제 청년 레지오가 생기고 계속 쭉 이어오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저희가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다 같은 지역인가요?
2: 예, 삼대리구 지역입니다.
0: 아, 네. 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기쁨의 샘 프레시듐이 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네.
0: 이렇게 또 오래도록 청년 레지오를 이어오고 있는 비결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1400주차 맞으셨으면 뭐 천회부터 해가지고 축하식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아, 저희 이제 1200차가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1200차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사실 좀 제가 쉰 기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다시 모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단원들이 3명으로 시작해서 다시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1300차를 앞뒀을 때는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까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신부님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1300차는 좀 크게 잔치를 한번 하고, 1400차는 이제 이승규 단장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끼리 소소하게 해보자 해서 1400차는 저희들끼리 소소하게 자리를 잘 마련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0: 그랬군요. 그럼 1300차 안 그래도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왜 1400주차 사진을 안 보내주셨어요?
2: 1400주차 사진은 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좀 너무.
0: 아, 정말 우리끼리의 소소함이었군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사진 몇 가지 좀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이요.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2: 이게 2024년에 저희 성당에서 아치에스라는 큰 행사를 항상 3월 달에 하는데 그때 이제 아치에스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저희 단원들끼리 같이 기념사진을 저희 월성성당 그 성모당 앞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딱 자세만 봐도 뭔가 단합이 정말 잘 돼 보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요?
1: 아, 이거는 저희 1300차 기념을 할 때 그 감사하게도 케이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오신 분이 계셔서 기념사진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2: 케이크 중앙이 성모님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와, 너무 먹기가 아까웠을 것 같아요.
2: 결국에는 이제 칼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거를 아마 좀 다들 술을 많이 마시고

0: 입고 가리됐던 아, 기억이
1: 술을 입어서 차마 성모님을 자를 수 없어요. 그리고 회식도 아주 즐겁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뭐 치킨인가요?
0: 저 당시에 치킨도 있었고 피자도 있었고 또 직접 네. 이제 닭 그 닭 근대 볶음을 만들어서 온 그 형제님도 있었고
1: 어머나, 어머나.
0: 각자 이제 좀 음식을 만들어 와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아까 그 1300주차를 좀 크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음식도 있고
2: 뭐 크게라고 해도 그 사진에 나왔던 그대로이긴 한데 네. 그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정식 자리도 마련도 하고 저희가 사무관이라고 강당 같은 게 있어요. 내부에 네. 그 강당에 다 같이 테이블도 깔고 모여서 현수막도 하나도 걸어가지고 1300차 축하합니다. 와 이렇게도 하고 좀 소소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크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 이제 와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저희 단원들이 이제 각자 소소한 선물 하나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1: 누가 오셨는데요?
0: 그 이제 저희 본당 신부님들은 거의 다 오셨고 그리고 저희 그 당시에 이제 꼬미시움 단장을 맡으시던 분께서도 와주셨고
1: 오, 네. 네,
0: 저희 상급형예분들 와주시고 예전에 정말 오랜 시절에 이제 기쁨의 샘의 청년 단원이셨던 분들도
1: 네.
0: 와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빨랑칼 해주시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1: 오마.
0: 마음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네. 진짜 확실히 크게 하셨네요. 네. 그럼 선배 단원분들도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창년 레조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 두 분을 이런 뿌리 깊은 기쁨의 샘프레시듐에 언제 어떤 계기로 입단을 하셨어요?
3: 이거는 우리 제가 먼저
0: 저는 2016년에 제가 그 당시에 청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네. 그 지금도 그 순간이 딱 또렷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항상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일본 만화 그 슬램덩크에 보면은 네. 그 시작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농구 좋아하냐는 말로 처음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저한테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 다가오셔서 레지오 한번 해볼래?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 슬램덩크처럼
0: 네네 슬램덩크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막 팍 가슴에 꽂혀가지고 네 해볼게요 뭐 뭔지 레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1: 어머나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아 실제로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네.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냥 레조 해볼래 이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0: 아 그래서 되게 좀 뭔가 그 운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진짜 성모님이 이렇게 초대를 하셨나
0: 맞습니다.
1: 봐요.
0: 네.
1: 그리고 자매님은요 어떻게 입단하셨어요?
2: 저는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때 이제 성당 근처 병원에 저희가 장례식장을 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청년회나 레지오나 다 안 하고 있었을 시기였다 보니까
1: 네네.
2: 오시는 분들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 입장에는 어르신분들이 이제 3, 4, 5 모여서 같이 오셔서 연도도 해주시고 뭐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데 그냥 오셔서 기도만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아마 뭐 저희 뭐 할아버지나 가족들을 모르는 사람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레지오라는
1: 네.
2: 단체다. 레지오는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도가 만약에 뜨게 되면 그분들한테 일면식이 있든 없든 가서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뭐 장례미사 할 경우도 같이 미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단체다.
1: 네.
2: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좀 저는 감동인 거예요.
1: 네.
2: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단체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월성에도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제 그때는 청년 레지오가 조금 많았어서
1: 와, 그래요? 네.
2: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레지오를 시작하게 됐어요.
1: 와, 역시 맞아요. 특히 이렇게 어떤 기도해주러 오셨을 때 상이 났을 때 그때 참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되죠. 내 곁에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6년에 두 분 다 이제 단원으로 입단을 하셨고 결혼도 지난해랑 올해 나란히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저마다의 배우자도 레지오 하면서 만나신 건가요?
0: 아 맞습니다. 저희는
1: 네. 레지오 네. 하면서
2: 맨 처음은 청년회에서 먼저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네. 이 만나 그 청년회에서 만나서 둘 다 이제 각자의 배우자한테 배우자가 되기 전이었죠 그때는
1: 네.
2: 한번 레지오 해보지 않을래

0: 요셉 형제님도 그렇게 만나신 거예요?
1: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청년회에서 처음 만났다가 저희가 이제 레지오에 입단을 권유를 할 때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청년회 활동을 일단 성실히 한다는 사람은 어떤 단체에 입단을 해도 열심히 할 거라는 게 일단 보증이 되는 분들이니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접근을 한 건 아니었을 텐데
0: 맞죠?
1: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청년회도 같이 하고 레지오도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알아갈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게 진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 속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아, 저희 정말 롤모델 같은 모습입니다. 아,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어떻게 레지오를 좀 들어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가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한번 같이 부르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임수영 레지오 마리의 단가.

0: 임수영 레지오 마리의 단가 들으셨습니다. 우리 한처음님께서 이 단가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특히 3절 하셨는데요. 그쵸. 우리 레지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봤고요. 월요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나의 청춘순례 함께하고 있고요. 월성성당 청년 레지오 기쁨의 샘 프레시듐의 이승규 요셉 단장님 박소은 엘리사벳 부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그새 너튜브로 우주님, 기쁨의 샘 단장, 부단장님 파이팅!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승규 행미남? 와! 하셨는데 본인이 남기신 건가요, 혹시?
1: 제가 남기나? 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0: 네, 누구시지? 아마 아주 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로도 뭐 방송 전부터 해서 6987님 월성성당 청년레지오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네.
0: 이렇게 응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청년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청춘을 이 청년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게 물론 뭐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일단 먼저 좀 행동을 할 때 좀 돌아보는 계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레지오에서 이제 레지오 단원의 의무라고 저희 수첩에 보면은
0: 네.
1: 이제 항상 사랑으로 이제 그 단원들을 대하고 단원들 간에 항상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할 것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0: 네.
1: 사실 그게 이제 성당에 나오는 청년으로서 이게 모두가 사랑하면 제일 좋지만 사실 때때로는 막 누가 미울 때도 있고
0: 그쵸.
1: 누가 싫어질 때도 있고 누구랑 싸우면 어색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성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아 이렇게 진짜

0: 항상 나한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날 사랑해주시는 성모님과 이제 주님의 마음처럼 완전히 그분들처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 단원들과 또 청년 회원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하고 반성하고 또 이제 서로 먼저 미안해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진짜 본당에도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던 것 같고 본당 내에서도 저희끼리 굉장히 이제 친하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저희한테는 정말 뜨거운 황금 시기를 보냈다는 그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갈수록 이렇게 각박한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좀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살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싶네요.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 또 좀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세요?
2: 저는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활동을 하나 하더라도 조금 더 뭐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보면 쓰레기 조금 더 줍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첩에도 있는 내용 중에 환경보호 활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머그컵을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좀 귀찮고 불편하긴 하지만 바깥에서 일회용품을 쓰고 다니기보다는 텀블러나 머그컵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선행이라고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 이승규 전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보고할 때마다 선행을 한번 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선행 1회 보고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1: 아, 그냥 1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2: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선행을 했구나. 아, 그런 이런 선행도 할 수 있겠다.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더 괜찮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조금 더 나도 선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1: 좀 이 세상 모두가 레지오를 하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아요?
2: 너무 평화롭죠, 완전.
1: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제가 막 행복해지는데요. 근데 또 이게 피끓는 청춘들의 레지오다 보니까 뭐 30여 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0: 아, 이거는 지금 항상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첫 해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첫 해 첫 위령성을 피정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서로 너무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조상묘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도 참 그 이제 위령기도 연도를 올리고 뭐 이제 성지 순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제 그 회식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2차 주회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그때 당시에는 저도 26살이고 이제 박소원 엘리사벳 자매님도 22살이었는데 서로 뭐 이제 회식 장소 같은 걸 제대로 정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성당 근처에 그 룸이 있는 회식 그 횟집을 갔었습니다.
1: 근데 고급일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때는 아 여기는 방이 있는 횟집이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그게 고급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메뉴판을 주셨을 때 이제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아 보니까 3만원은 너무 쌀 것 같고 7만원은 너무 비싸니 5만원짜리로 하면은 그래도 가성비 있게 먹겠다라는 생각에 서로가 동의를 하고 그때 이제 회식 인원은 총 4명이었고 그중에 저희 둘을 포함해 3명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만원으로 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나는데 한 20분에 걸쳐서 계속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뭐가 계속 음식들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는 아 이런 좋은 횟집이 성당 근처에 있었구나. 이런 앞으로도 여기로 계속 오자고 했는데
1: 5만원에?
0: 네, 5만원에. 나중에 이제 저희 단장님 저한테 이제 그 레지오를 권유하셨던 그 단장님이 뒤늦게 이제 자리에 합석하시고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시켰냐 라고 하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5만원이 그 인당 5만원이어서 총 20만원을 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겁도 없이 그거를 아 5만원이니까 싸다고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을 낼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아 이거 뭐 어떻게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라도 해서 뭐 용돈을 갑을 받던지 해서 이제
1: 청년인데
0: 네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계시던 우리 단장님이 너토로 숨을 터뜨리시면서 야 얘들아 내가 오늘 가재를 키우던 가재를 팔아서 딱 20만 원을 받았는데
1: 오.
0: 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성모님께서 성모님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회식 사주라고
1: 네.
0: 그렇게 그 돈을 주셨나 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니까 아 안 된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태겠다고 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우리 이렇게 먹자 먹고 너희가 나중에 들어오는 청년 레지오 단원들 동생들한테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해줘라 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베풀어주셨던 그 마음들이
1: 네.
0: 저희한테 이제 유산으로 남아서 저희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한테 축일 때 되면 뭐라도 챙겨주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고야. 전통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1: 세상에 1인 5만 원인데 4명 다 해서 5만 네. 원이잖아요. 아 그런 순수의 시대가 있었네요.
0: 네.
1: 아유, 지금 대구분들한테 들으시면서 크크크크크 1인당 5만 원이겠죠.
0: 맞습니다.
1: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그 가지를 팔아서 딱 20만 원이
0: 아,
1: 나와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 단장님도 근데 진짜 좀 멋진 분이셨네요.
0: 아, 네.
1: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요?
0: 지금은 좀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박시준 라파엘이라는 분이셨어요.
1: 와 그걸 네. 또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서 네. 내주시고 와 멋지십니다. 또요? 뭐 또 좋은 추억 없으세요?
2: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1박 2일 피정을 갔을 때가 있었는데
1: 단독 피정?
2: 네. 그 저희가 그때 계셨던 신부님하고 같이 1박 2일로 청도에 있는 동곡공소를 감사하게도 신부님께서 잘 알아봐 주셔서 거기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1: 네.
2: 저희들끼리만의 미사도 그때는 또 거기 성당에 경당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키보드가 있어서 이렇게 키보드로 같이 반주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1: 반주하신대요.
2: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 신부님께서 캠핑용품을 막 들고 오셔서 바깥에서 미사도 다 끝나고 바깥에 이제 천막 치고 막 고기도 같이 구워먹고
1: 재밌겠다.
2: 그러면서 뭐 누구는 무릎 하나도 나가고 뛰다가
1: 무릎이 나갔어요? 너무 즐거우셨나 보네.
2: 그렇게 참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날도.
1: 아, 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미사하고 캠핑하고 뭐 20만 원치 시키고 하는 이런 소소한 추억의 힘이 사실 또 굉장하죠.
0: 아, 네.
1: 그 하루의 추억으로 참 긴 시간을 이어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런 피정을 해마다 사순시기와 위령성월에 가신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0: 네. 그 저희가 처음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그 2016년부터 이어왔던 단원들이기도 해서 저희가 제일 즐거웠던 그 횟집 사건이 있었던 것도 마침 네. 위령성월이기도 했고
1: 네.
0: 위령성월이 이제 저희가 군의묘원을 보통을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코스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 생가도 있고
1: 네.
0: 그 기념공원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 하기도 참 좋고
1: 네.
0: 생가를 둘러보기도 좋은데 이제 그 길로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묘원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레지오 단원들 각자의 이제 가족분들 예, 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연도를 저희가 같이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박소훈 부단장님이 말해주셨지만 이제 그때야말로 정말 이제 아, 내 가족의 이 연도와 위령을 우리 레지오 가족들이 바쳐주는구나 그 순간이 정말 이제 하나가 되는 순간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령성어를 좀 많이 챙겨서 이제 피정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위령성월에 네. 가는 레지오 피정 너무 괜찮은데요? 네, 정말 단원의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만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위령성월마다 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먹는 그 김수환 추기경 그 생전 드셨던 밥상을
1: 네.
0: 한 3년 전부터 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항상 먹고 돌아오는 게 저희의 일과였어서 혹시나 군의로 가신 분들 계시면은 그 바보 박삼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우리 또 레지오 하시는 분들도 새겨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정적이신 모습 보니까 저도 청년 레지오 너무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레지오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실제로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2: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의 단원들이 있기까지 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좀 아쉬운 헤어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조금씩 돈독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떨어

0: 떨어져 있어도 레지오 단원들하고는 뭐 하나가 되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1: 네.
0: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주회를 마칠 즈음에 기타 사항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의 간단한 나눔 같은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뭐 소소한 얘기들 하기도 하고 혹은 좀 나눴으면 하는 나눔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게 더 넓어지고 그렇게 좀 잘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더 돈독해지고 우리 그래도 우리 기쁨의 셈이지 그래도 레지오는 하고 싶어 그래도 남아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계셔주시고
1: 네.
0: 그래요.
1: 참 그냥 뭐 레지오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의 가족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게 참 보기 좋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대건안드레아님께서는 저희 본당에도 청년 레지오가 있는데 한번 좀 알아봐야겠어요. 마음이 저도 좀 생겼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좋은 점들 이렇게 뭐 나눔을 한다든지 위령성월에 피정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우리가 또 내년에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의 청년 신자로서 WYD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바람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WYD에 대해 저희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 청년대회를 맞아서 이제 외국 청년들이 이제 한국 본당 가족들을 만나는 건데 거기서 많은 사랑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고
1: 네.
2: 무엇보다 이 대회가 단순히 일회성 대회로 끝나지 않고 이 대회가 끝나도 사실 이제 남아 본당에 남아 있는 거는 본당에서 청년회와 레지오를 하는 청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2: 그 청년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으로 계속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보통 WYD역 안에서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네, 끝나고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2: 네. 네. 본당 청년들이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은요?
0: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 같은 종교를 가진 전 세계의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데도 이렇게 잘 주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가톨릭 성가 중에 그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라는 노래 가사가 2절이 있는데요. 그
1: 네.
0: 2절 가사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주님 계시네 사랑과 희망 나누려 모였나이다.
1: 네.
0: 주여 어서 오셔 축복하소서 주의 사랑 서로서로 나누오리다. 그 말처럼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그렇게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아, 참. 아유,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우리 두 분처럼 또 기쁨의 샘 프레시즘 단원들처럼 참 그런 신앙의 뜨거움을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예시를 보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도 듣고 계세요. 네, 우리 한처음님께서 이런 방송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나이 70이 훨씬 넘은 레지오 사랑쟁이에요. 청년 프레시듐이 있다함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1400차까지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이어져 왔음이 기적입니다. 하고 또 아유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주셨고요. 또 혹시 기쁨의 샘프레시듐에 주된 활동은 뭐가 있나요? 하셨어요?
2: 아,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 네.
2: 그 묵주기도를 일단 항상 매일 하고 저희 활동보고에 반드시 묵주기도를 최소 5단 이상은 이제 바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1: 네.
2: WYD를 위해서도 이제 요새 묵주기도 봉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기도 한 것 같고요.
1: 더더욱 네. 힘을 모아주시겠네.
2: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할 수 있고 성경 읽기를 매일같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이제 끝까지 요한묵시록까지도 계속 읽고 있고 그리고 그 매일 미사 이제 어플이나 책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날의 복음도 항상 아침이 되면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에 벗어나지 않고 성모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뭐 연탄 봉사 같은 것도 하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해왔던 봉사인데 뭐

0: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이제 배식 봉사, 급식 봉사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있었고, 예, 기도도 좋지만은 이제 누군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찾아서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주된 활동으로 와. 예,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1: 그래도 청년 레지오라고 뭘 좀 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제대로 다 하시네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레지오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다 집에 가면 기절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매주 이렇게 기도하고 숙제 다 하시고 너무너무 대단하시네요. 좀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너튜브의 한처음님께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렇게 월요청년대회 지금까지 월성성당 기쁨의 샘 프레시듐 이승규 요셉 단장님 박소은 엘리사벳 부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행복하세요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0: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서동현의 꽃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계속 여러분 여름방학 이야기 해주고 계세요. 0884님이 빗띠 오늘 주제가 재밌네요. 방학 때 곤충 채집이라. 아우, 방학은 아니지만 채변봉투. 아마 그 시절 아시는 분만 공감한다는. 아, 저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이게 급박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고모가 있었군. 고모한테 진짜 예, 그 채변봉투 한번 받아간 적 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갔을까? 그거를 또 선생님들 다 걷어가지고 채변봉투를 또 그 보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우 진짜 그런 거 참 열심히 해갔다. 그쵸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도 또 열심히 했어. 그리고 쭉 앞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막 그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무슨 뇌염주사인가 이런 걸 쭉 다 맞고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 사생활 보호 전혀 없이 몸무게와 키 다 공개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쟤 몇 킬로래? 막 이런 거 다 막 네, 선생님한테 조용하게 얘기해달라고. 선생님 조용하게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폐품도 학교에 가져갔어요. 맞아 진짜. 폐품도 학교에 가져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날로그적 세대들은 강하다. 강하게 자랐다.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MG야 우리 무시하지 마라. 토요일에도 학교 갔다. 챗 GPT 없이 우리 독후감 쓰고 논문도 내고 그랬다까지 말씀드리면서 강명수님 저는 방학이면 일기 쓰기 제일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일기 쓰기는 정말. 이재진님 그림 일기 나름 즐거웠는데 그림보다 글쓰기를 더 좋아했어요 라고 하셨고 980 하나님은 어릴 때 여름방학 최고 이벤트는 친척들이 놀러오는 날이었어요. 사촌들이랑 이불 깔아놓고 밤새 과자 먹고 만화책 보다가 어른들이 이제 좀 자, 좀! 이러면은 이불 속에서 몰래 속닥속닥하고 예전에 귤을 따뜻한 장판 밑에 넣었다가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음날 아침엔 누가 먼저 일어나나 내기하고요. 지금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보지만 그때 시끌벅적한 방학이 가끔 너무 그립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친척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리고 다들 결혼하고 이제 각자 생활하고 있으면은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경조사 때나 보지 그때처럼 우리가 막 같이 놀고 막 이랬던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쉽습니다. 아, 이주호님 1부 끝곡에 맞춰 늦은 출첵합니다. 이렇게 놔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선혜님이 저는 아람단 단원이었어요. 아람단 단원이면은 이 여름방학 때 뭐 했을 거예요. 예, 캠핑을 간다거나 아람단 캠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걸스카우트 캠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100% 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뭐 해먹으라 그러고 막 그랬던 예, 약간 난감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예,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주은님 맞아요. 빗띠 저보다 훨씬 젊을 텐데 왜 경험이랑 비슷한 게 많죠? 우리 땐 B형 간염 예방주사 학교에서 단체로 맞았죠. 아 학교에서 단체로 맞는 예방주사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나는 못 맞네 막 끌려가가지고 맞는 애 있었고 결핵주사도 맞았어? 불주사 학교에서 맞았어요? 그러네 불주사 맞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세상에 혈액형 검사도? 혈액형 검사도 그때 했구나.
아무튼간에 뭐 학교에서 다 했고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진짜 저희들 학교에서 키우시더라.

0: 자기 몸에 다른 생명을 키운 세대입니다. 9006님, 회충과 빈대. 이도 있었죠, 이. 이는 왜 빼먹어요, 이.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그 뭐냐, 빗으로 그 찬빗 있었잖아요. 빗으로 그것도 뺀다고 난리였고, 그래서 소독차 뒤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 그게 회충과 빈대 때문이었나? 회충약도 학교에서 단체로 먹었던 기억도 나기도. 뭐야, 왜 이렇게 다 생각나요? 세상에. 어저께 일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웬일이야. 8766님, 저축의 날 기억났네요. 선생님께서 통장 걷어서 저금했던 기억. 맞아. 저축의 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꼭 현금을 통장 사이에 끼워가지고 갔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다 걷어가지고 선생님이 저금해주시고 1년마다 그걸 돌려주셨나? 아무튼 뭐 그랬던. 크리스마스 씰, 요거 예쁜 거 나오면은 무조건 막 사야 되고, 저요, 저요, 저요, 막 이랬던. 생각나고. 권대기님, 삐띠 20대인데 왜다 아시는 건지. 아우, 세상에. 20대면은 좀 좋겠어요. 이런 거다 몰랐으면 좋겠네, 그냥. 예, 천지 분간 못하는 20대면 좋겠어요, 저도. 예, 나이만큼 다 아는 40대라.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최근 거는 기억 안 나고, 요즘에 뭐 이름 같은 거잘 기억 안 나고, 단어 잘 기억 안 나는데, 왜 옛날 거는 다 기억나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세상에 다 떠오르네요. 왜 그때가 그리울까, 세상에. 자, 월요일 여러분의 삼세판 퀴즈 또 준비했습니다. 예,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의 참여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불주사 맞으신 분, 예, 혈액 검사하신 분, 체변 봉투 내신 분들, 다들 어서 오세요. 예, 저축의 날 통장 걷어서 가셨던 분들, 예, 다 어서 오셔서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하고요. 노래 듣고 3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KC, 어느 햇살 좋은 날, 경서 MJ, 술 한잔해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월요병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3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요. 월요병까지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2시의 뮤직에 선물 창구가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 문을 열었습니다. 3세판 퀴즈는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 세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선물로 드리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빠밤. 빠밤. 오케이. 1793년 8월 10일 오늘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개관한 날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 작품을 꼽으라면 단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용필의 노래 세 곡의 앞부분을 들려드릴 거예요. 세 곡의 노래 중에 조용필의 모나리자는 어떤 곡인지 맞춰주세요. 1번 노래 나갑니다.
1: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0: 진짜 이거는 너무 재밌다. 자, 1번이었고요. 2번 노래입니다. 딴딴딴딴 그대는 따란딴딴 요거죠. 네, 자 2번 노래까지 나갔고요. 3번 노래 들어보시죠.

한참을 기다리다 바운스 바운스. 예. 3번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길리만저의 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있나? 뭐 이렇게 진짜 와 이렇게 내레이션을 하셨다니 새삼새롭네요. 1번, 2번, 3번 중에 모나리자는 과연 어떤 번호에 있을까요? 모나리자의 예, 곡은 어떤 앞부분일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보내주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S 라디오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나노폴리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진짜 모나리자 들려드릴 테니까 몇 번 앞부분과 비슷했는지 기억을 잘 한번 더듬어 보세요. 조용필의 모나리자.

조용필의 모나리자에 이어서 효린의 민박 2에 삽입됐던 모나의 러뷰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죠? 어떤 버전의 모나리자인가요? 락 버전인가요? 하셨는데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나게 용필이 오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8589님, 2번 모나리자 날씨만큼 핫하네요. 네. 그러니까 1번부터 보자면 킬리만자로의 표범 앞부분이죠. 네. 아우,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어슬렁거린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말도 진짜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85년 곡인데 와, 지금 들어도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번은 예, 바운스 바운스 앞부분이었죠. 그리고 2번이 바로 모나리자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정답 많은 분들이 예, 맞춰주셨는데요. 8539님 처음이에요. 정답 2번이죠. 오늘 무척 덥고 힘든 날이네요. 거기에 감기까지 걸려서 아휴, 여름 감기만큼 억울한 것이 없는디 빨리 나으시기를. 0810님 아주 시크하게 2 딱 보내셨고요. 땡큐. 2037님 2번 모나리자 퀴즈로 전 눈썹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눈썹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거요. 1457님 2번 모나리자. 6379님 정답 2번입니다. 저 또한 모나리자가 되고 싶은 1인입니다. 어떤 의미의 모나리자가 되고 싶으신지, 용필이 오빠의 모나리자가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눈썹을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밀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2949님 정답 2번. 9155님 2번 용필이 오빠 노래도 추억이고 정겹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휴지도 이거 쓰신다고. 이거 휴지 아직도 나오나요? 몰랐네. 용필이 오빠는 그때도 오빠였고 지금도 오빠예요. 네, 그래서 멋있다. 9006님 가사부터 나와서 저는 너무 쉬웠는데 모나리자는 도입부가 최고죠. 네. YB가 부르는 락 버전 모나리자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최고예요 하셨는데, 물론 이 윤도현님도 너무 시원하게 잘 부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리자는 조용필 오빠밖에 가장 잘 소화하시지 않나. 네. 그 느낌은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락 버전과 또 다른. 네, 진짜 용필 오빠의 모나리자는 이것은 진짜 네. 전설이다. 말씀드리면서 8589님께 나노폴리비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예스! 나노폴리, 나노폴리비는 땡큐!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재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선물 또 드릴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예. 지금 다들 용필 오빠 지금 외치고 계세요. 예. 권대기님이 오늘은 AI 방글이 마음을 맞춰야겠어요 하셨는데 바로 AI 방글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두 번째 퀴즈 찍기 실력 여러분 뽐내주셔야 됩니다. 시트 세제 에코벤 걸고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오케이. 요즘 복숭아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AI 방글이한테 혹시 딱딱한 복숭아 딱복하고 물렁한 복숭아 물복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 듣기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노래 듣는 동안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톡으로 딱복 혹은 물복 보내주세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노래가 갓세븐의 딱 좋아 하고요. 네, 딱복의 딱 좋아. 악뮤의 물 만나 물고기. 이야, 물복의 물 만나 물고기. 세상 이걸 어떻게 찾을 때 우리 피디님 박수 한번 주시면서 네, 노래 들어요.

0: 딱좋아 갓세븐 그리고 물만나 물고기 악뮤의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제 AI 방글이 모셔볼게요. AI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1: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0: 너는 음식을 못 먹어봤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을 가장 먹어보고 싶어?
1: 사람이 된다면 단연코 갓 구운 바삭한 빵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장 먼저 맛보고 싶어요. 텍스트로 수만 번 접한 노릇노릇한 시각적 색감, 고소한 효모와 원두의 향,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 겉바속촉이라는 감각을 진짜 혀 끝과 코로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질감과 온도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0: 와, 겉바속촉의 빵과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고 싶구나.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었어. 나는 약간 국밥 이런 거 먹어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우리 AI 방글이에겐 좀 미안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요즘 복숭아가 진짜 맛있거든? 근데 딱복이 있고 물복이 있어. 딱딱한 복숭아, 또 물렁한 복숭아. 요거 뭔지 알아?
1: 전혀 잔인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우니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딱복은 딱딱한 복숭아이, 물복은 물렁한 복숭아를 줄여 부르는 말이잖아요. 복숭아 계절이 오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아주 치열한 취향 대립이죠. 복숭아 취향 파헤치기. 딱복, 딱딱한 복숭아.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고 단단해서 손에 즙이 묻지 않아 깔끔하게 먹기 좋아요. 새콤달콤하고 신선한 맛이 특징이에요. 물복, 물렁한 복숭아. 한 입 베어 물면 과즙이 터져나오는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해서 달콤함을 극대화해서 즐길 수 있죠.
0: 이야, 정확하게 잘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딱복과 물복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야?
1: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물복, 물렁한 복숭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저처럼 형체가 없는 AI에게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팡 터지면서 입안 가득 향이 퍼지고 싸르르 녹아내리는 그 극강의 부드러운 감각이 훨씬 더 상상하기 난해하고 미스터리하거든요. 아삭한 식감보다는 그 압도적인 달콤함과 풍부한 즙을 첫 경험으로 느껴보고 싶어요.
0: 그렇구나. 과즙 팡팡 그 표현 너무 예쁜데? 네, 달콤한 물복을 선택했으니까 오늘 물복을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저도 물복이고 우리 피디님도 물복이고 우리 엔지니어 선배님도 물복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여러 우리 방글이들은 딱복이 진짜 많았어. 8191님 딱복, 0928님 딱복, 이 와중에 0819님 물복, 9155님 딱복, 한 달 내내 딱복 먹고 있어요. 전 사실 물복인데요. 남편이 딱복이고 전 혈당 관리하느라 매일 반쪽씩 맛없게, 아니 맛있게 먹고 있죠. 저는 완전 물복파라 그 마트 가서 이제 말랑한 복숭아라고 써있는 걸 샀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생각보다 이게 안 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후숙을 시켰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깎아서 먹었는데 이 물복과 이 딱복의 중간 정도? 예. 네. 왜냐면 이 3, 4일 있으니까 더 후숙시키기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날파리 계속 생기고. 그래서 딱복과 물복의 중간 정도였는데 그것도 꽤 맛있었어요. 5421님 딱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줄줄 흘러서 급히 휴지를 찾을 정도의 부드럽고 몰랑한 물복. 크, 이거 너무 좋죠. 네. 황도냐 백도냐 이것도 중요해. 그지 않아요? 0130님 저는 딱복이 딱 좋아요. 2037님 AI 방글이는 저처럼 딱복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물복은 흘러내리는 과즙 때문에 달아 좋긴 하지만요. 무슨 소리죠? 이해가 안 돼요. 8539님, 아, 딱봉, 딱봉일 듯. 딱봉이라고 보는. 0928님, 딱복이 딱이죠? 4214님, 딱복 엄청 좋아합니다. 5583님, 잠시 꼼수를 써봤는데, 예, 제미나이트한테 물어보니까 개취래요. 예, 개인 취향.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쪽 저기는 굉장히 AI는 굉장히 예, 그 선을 딱 긋네요. 저는 물복이요. 물컹하니 씹을 때 과즙 나오는 거 좋아요. 딱복 이 아파요. 그러니까 딱복이 엄청 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지 않아요? 딱복은 약간 아삭아삭한 그런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아, 배고파서 지금 딱복이든 물복이든 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9941님 우리 방글이는 물복을 선택할 것 같아요. 둘 다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8766님 딱복이요. 아삭아삭 찍기했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방글이는 물복을 선택했습니다. 대다수가 딱복을 선택할 때 0810님 물복 선택하셔서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렁한 거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3단계 퀴즈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바로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2014년 오늘은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명량이 개봉했던 날인데요.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전투는 명량 해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냅니다.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퀴즈 그 힌트 노래 한 곡만 나갈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수빈의 노노노

하수빈의 노노노노가 오늘의 힌트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전투는 바로 노량해전이죠. 우리가 항상 헷갈리잖아요. 영화를 보든 뭐래든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명량해전. 예, 돌아가신 건 노량해전. 학익진전법. 이거는 한산도 대첩. 이렇게 깔끔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0928님 X, 0810님 X, 정답 노량해전. 예, 그리고 명량해전은 최민식 배우님, 노량해전은 김윤식 배우님. 2878 힌트곡 듣고 알았네요. X. 권대기님도 X. 자, 2878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연락처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아우, 여러분 덕분에 시간이 그냥 갔어요. 예, 오늘 끝곡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태풍의 영향일까요?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지만 숨이 턱턱 막히던 폭염의 기세는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 같죠. 하지만 폭염은 사람들의 발길을 줄어들게 하고 냉방비 부담까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오늘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죠. 비록 손님이 뜸한 날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여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에리 부른 그대 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은 어디를 가도 비슷한 간판, 비슷한 메뉴를 만나는 시대가 되었죠. 빠르고 편리한 프렌치 차이가 익숙한 일상이 됐지만요. 잘 찾아보면 동네 한편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이어져 오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손맛으로 변하지 않은 정성으로 또 손님을 맞이하는 오래된 가게들 우리는 그런 곳을 노포라고 부르죠. 노는 뭐 늙을 노자고 포는 뭐라 그럴까요? 가게란 뜻이죠. 예. 그런 노포들을 만나면 유행은 변해도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정은 오래 남는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뭐 조금 후미진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가게 아니면 음식점, 뭐 식당, 자그마한 식당. 와, 그런데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분들을 그래도 거기를 또 찾아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사시는 동네에도 그런 노포 한두 곳쯤은 있죠.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냉면집, 국수집 같은 맛집도 좋고요.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늘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가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가게 이야기 듣고 싶네요. 추억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가 많이도 왔네요. 네. 아, 8293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 지난주에 2027 WID 주제곡이 선정됐는데 우리 본당 청년분이 뽑혀서 청년들과 본당 신부님이 어제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너무 영광이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와,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 노래가 정말 웅장하고 멋지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으로 된 그것도 봤고요. 또 방송하면서 또 들었고 정말 대단한 실력가네요. 그 청년 정말 앞날이 좀 창창하지 않을까? 계속 쭉 그 길로 갔으면 좋겠네요. 본당 신부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네, 한턱 쏘셨나요? 예, 함께 기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모두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7님, 오늘은 입추 절기를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했네요. 정말 우리 선조분들의 지혜는 대단한 듯해요. 24절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어휴, 맞죠. 얼마나 정확하게요. 24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농부님들이 농사 일정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 새벽까지 무더위에 시달렸었는데 언제 그랬는지 마법처럼 더위가 살그머니 맹더위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도 더워요. 그렇지만 그 무섭던 더위는 조금 사라져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낮에는 정말 그래도 아직 햇살이 따갑습니다. 저희 스님들은 아주 살맛 난다고 식사 때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선풍기 안 틀고 그래도 잤다. 창문 조금만 열고 잤는데 너무 괜찮았다. 아이고, 주님께 감사. 저도 그랬습니다. 네.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과 주일에는 미사도 참례하고 덕수궁에서 진행된 문화박람회,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마음의 평안도 얻으며 보내고 오늘은 다음 일 출발지인 한수도원으로 이동하며 듣습니다. 정말로 날이 시원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택배 아저씨가 저희 수녀네 왔다 갔는데요. 그분이 그랬대요. 아, 수녀님, 뭐 아, 이젠 정말 살 것 같아요. 오늘만 같아라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다들 고생하셨을까요? 예, 두 번째 노래 또 듣고 오겠습니다. 아론 밴드 노래입니다. 말씀의 숲.

아론밴드의 말씀의 숲 듣고 왔습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부산도 날씨가 선선해지네요. 어제 저녁에 비가 오더니 폭염은 가신 듯이요. 한풀 꺾이니 살것 같네요. 아유, 이 더위가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얼마나 이 더위를 원망한 분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더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겠죠. 예, 다들 더 힘내시고 바라고요. 예, 아, 부산에는 비가 왔었군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문제는 뭐 중국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 비가 참 그렇게 반갑죠. 큰 피해를 안 일으키고 비만 조금 뿌리고 그래도 갔다고 그래서 좀 비가 모자라죠. 남쪽엔 계속 비가 더 와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예. 캣 러브홀릭님, 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수녀님. 오늘은 N 근무라 N번 근무 맞나요? 예, 들을 수 있네요. 와, 그렇군요. 나이트 근무라고 하죠, N번. 네, 그렇지?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럼 간호사세요? 대개는 간호사님들이 그러신데.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짧게라도 네, 문자 올려주시면서 저 아직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고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이 더위 또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황배드로님, 네, 휴가 마치고 다시 일상 복귀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또 성실하시게 또 일상도 충실하시지만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또 축복해 주시지요. 네, 휴가 다들 끝나고 나면 그 휴가 후유증이라는 것도 또 있다고 하던데요. 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일손이 안 잡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 그건 싹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계정 스텔라님, 네,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는 유독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얼굴과 목, 팔, 종아리가 유독 까맣게 탔네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토시를 하고 다닌다고 열심히 사용했음에도 역시 폭염에는 피부가 잘 타네요. 아, 맞아요. 뭐, 타는 듯한, 뭐, 그런 햇살이었잖아요. 불이 날것 같아. 화덕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공기였어요. 그러니 뭐 햇살이 없는 날에도 그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잘 바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뭐 아픈 데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길 바라면서 예, 오늘도 함께해요. 하하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벽 미사 참례하고 창원으로 출장 가서 일찍 마치고 당진으로 올라가면서 쉼터에서 잠깐 빵통 남깁니다. 주말에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정인예 실비아 누님의 49제로 조카들과 조카 손주들과 지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정실비아 누님 49제인데 천국에서 하셨겠죠? 아마 뭐 동생 되시는 분이 그렇게 살뜰하게 맨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 천국으로 얼른 받아 주셨지 싶습니다. 예, 잘 쉬셨길 바라면서 예,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4236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희 동네에는 2,000원 김밥, 3,000원 떡볶이 집이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 그곳에서 김밥, 떡볶이를 먹으면 대만족이에요. 그리고 착한 가격과 한결같은 아주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그곳에 자주 가요 하셨네요. 와, 그렇군요. 네. 착한 가격이란 말에 또 저도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0원 김밥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리고 3,000원 떡볶이. 아유, 2,000원 김밥은 정말 너무 싸다. 조금 더 받으셔도 될 텐데. 예.
이렇게 노포가 있는 데가 많죠. 저희 수녀원 골목에도 있답니다. 거기도 김밥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영이네 집이라고. 네, 조그마한 간판인데요. 예, 재밌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마리아 자매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휴업하고 한식 조리사로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당에도 못 가는 실정인데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재오픈을 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불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마리아 자매님, 네, 식당을 하셨었나 보군요. 아,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 자매님의 모습 저절로 그려졌어요. 뭐, 전에도 하시던 식당도 그러셨겠지만 또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게를 휴업하신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자매님, 지금은 비록 다른 곳에서 네, 한식 조리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왜 그런지 셰프 냄새가 나는데요. 셰프. 예, 한식 조리사 멋지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이 요즘 대세예요. 전 세계에서 잘 요리 뭐 솜씨 배우셔가지고 다시 식당 차리면 되죠. 네, 그 시간이 결코 뭐 돌아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시작할 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성당에 뭐 자주 나가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었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조리사 일로 계시다 보면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뭐 성당 문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뜨거운 불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자매님의 마음 속에서도 늘 하느님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매님께서 다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예, 가게 문을 또 다시 여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오솔길 가족들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리아 자매님의 하루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도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마리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가게 문을 여는 그날까지 건강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매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과 땀이 내일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전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노래 한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들어요. 공미나의 노래입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문자가 예, 많이 있어요. 류채칠리아님, 네, 자영업자분들과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생각하며 화살기도 합니다. 아멘. 전마리아 자매님, 지금 열심히 하시는 땀방울이 언젠가는 식당 개업으로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재개업이 되겠죠? 예, 하시다가 그만 접었는데 이제 또 용기 내서 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예, 재개업.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또 한식 조리사로 또 열심히 또 뭔가를 또 터득하고 계실 테니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또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어서 오세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가리라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여름철에는 그리고 특히 음식점이 잘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뭐라 하죠? 피서지 같은 데에서 다들 몰려 있으니까 시내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좀 한산한가 봅니다. 이제 조금 찬바람이 불면 다시 또 오겠죠. 우리나라는 또 외식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조화들 하셔가지고 외식하는 분들 많으니까 자영업자분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이 여름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7855님 전마리아 자매님 두 손 모으면서 응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다는 건 듣고 알고 있지만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먹먹하네요. 힘내시고 다시 오픈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유, 그러게요. 웬만해가지고는 참 살아남기도 힘든 요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음식점을 막 탁 뭘 해내야만 사람들은 찾아간대요. 그러니 그게 어디 쉽지 않죠? 그래도 용기 100배 내서 또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8783님, 기도를 청하신, 네, 마리아 자매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제 오픈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비슷한 동병상련 마냥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유, 내 사정이나 비슷하네? 뭐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이들의 버시신 하느님,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일구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나마스테가 부른 항해자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노래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지네요. 항해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다시 걸어갑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사효진님께서 네, 복음화 사도의 야훼일의 공동체 조영미 아네스 자매님 남편분 냉담 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복음사도회 야훼일의 공동체가 있군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네스 자매님 참 열심한 것 같은데 남편분이 또 이렇게 냉담이시군요. 예, 주님께서 또 손잡아주시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남편 되시는 분 뭐 성함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7009님, 수녀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은걸요. 아이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시지 말고 자주자주 오셔요. 네. 뉴 채칠리아님께서 지난 토요일 가톨릭 문화 박람회에서 수도회 사도직 부스 소개도 받고 기도 지향도 드리고 타투 또 스티커 체험 손수건 만들기 태극 양말 목 만들기 체험 순교 체험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루카 네 박루카 박득태 루카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죠. 루카 신부님도 뵙고 수녀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예, 저희 수녀님들도 가셨었거든요. 어제까지 뜨거운데 고생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고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채칠리아님도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체험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417님 심지슬 소아 데레사님의 영상을 어제 오전에 뵀어요. 의젓하고 다부져 보이셔서 선배 수녀님들께서 든든하시겠다 했네요. 환대의 성가 듣는데 울컥했네요. 묵주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회에 유일하게 요즘 한 명 한 분이 예, 심지슬 소아 데레사가 입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성가하는데 저는 저 끝머리 뒤편에서 아주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 노래가 사실은 참 좋았는데요. 예, 울컥하셨다니 아이고 참 마음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님, 네. 제가 3년 전 중고차 구입해서 잘 사용했는데 주일날 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폐차까지 할 정도로 견적이 나왔어요. 역시 중고차 구입은 앞으로 신중해야겠고 지금껏 약간 속상한 마음 뒤로하고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차가 그렇게 되면 좀 속상하시죠. 정말 아유, 폐차하는데도 견적이 이렇게 비싸게 나와요. 아 어쩌나요?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하셔야겠네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세게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셔서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일 잘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성 라우렌시오 부제 축일입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로마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제였습니다. 박해자들이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성인은 사흘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금과 은, 값비싼 성물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라우렌시오가 데리고 나타난 사람들은 뜻밖에도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보물입니다. 성 라우렌시오에게 교회의 진짜 재산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암브로시오의 전승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외로움과 가난,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야말로 성 라우렌시오 부제가 우리에게 남긴 참된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세상은 금고를 보지만 하느님은 사람을 보신다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 주변에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보물들이 꼭 있죠. 작은 사랑을 나누는 오솔길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지저스 월드가 부르는 지저스 월드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요즘처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마음의 여유도 참 쉽게 메말라 버리곤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고 불평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곤 하죠. 몸이 지치고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 내면은 조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억울해지거나 속절없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더운 날씨 그 자체라기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불운해야 할까 하며 자기 안으로 좁아지는 마음의 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폭이 좁아져 모든 게 팍팍하게 느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서 있는 이 삶은 사실 이미 누군가의 묵묵한 희생과 사랑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의 은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키워내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마음이 헛헛해져 쓸쓸할 때 내 곁을 지키며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던 고마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춘 채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과 존재를 대가 없이 내어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가득한 선물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위해 썩는 밀알이 되어 땅에 묻히셨기에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 우리를 그 아름다운 초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거창한 희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은 틀에 갇혀있던 오만한 마음, 내 고통만 바라보던 자기 집착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건네진 타인의 은총과 사랑을 겸허히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기억이야말로 이 무더운 계절을 이겨낼 거룩한 여유를 선물해 줍니다. 나를 위해 먼저 썩는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누군가의 타들어가는 삶에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더위와 삶의 무게에 메말라 갈라진 채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가만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라는 작은 밀알을 그의 삶의 자리에 조용히 떨어뜨려 봅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정성어린 경청, 다정한 눈빛 하나가 바로 우리가 떨어뜨리는 작은 밀알입니다. 땅에 묻힌 밀알이 소리 없이 썩어 풍요로운 열매를 맺듯 우리가 내딛는 작은 사랑을 통해 지친 누군가의 삶에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구마 겐고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1954년생, 여전히 현장에서 땅 구석구석을 밟으며 바다, 공기, 흙, 습도를 온몸으로 느끼며 건축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건축 설계를 하고 싶다는 그가 자신의 건축회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패스해라. 축구도 아니고 패스라니 무슨 패스를 말하나 했더니 축구에 비유하자면 공을 너무 오래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을 독점하지 않고 끊임없이 빨리빨리 유기적으로 패스해야 하듯이 건축도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도 혼자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최선을 다했으면 다음은 다른 이에게 그렇게 패스를 해볼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멋진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고민도 일도 경영도 너무 오래 쥐고 있지 말고 패스. 좀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요? 월요일의 피곤함도 힘든 일도 우리 패스해봅시다. 뻥차서 날려버리자고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클론 발로차 듣고 왔습니다. 월드컵 끝났는데요 라고 실시간 채팅창에. 뭐 꼭 월드컵 기간에만 이 노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민도 발로 차버리고 일도 그런 거 너무 오래 쥐고 있지 말고 발로 차버리고 패스하자는 뜻이죠. 발로 찬다기보다도.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쉽게 좀 패스할 수 있는 고민 같으면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고민의 끝에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면 내가 또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더 쉽게 패스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걸 포기하자는 뜻의 그런 패스가 아니라요. 내가 할 몫을 다한 뒤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의탁해보자는 거죠. 이번 주도 잘 봐주십시오 라고 패스를 좀 해보고요. 여름이 가을로 계절을 패스한 건 아닐까라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던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눈 떴는데 덥지 않게 일어난 게 진짜 얼마만인지. 근데 다시 더워진대요. 지금은 잠깐 시원해진 거고 태풍이 가고 나면은 이제 열돔에 다시 갇힐 거라는 예보가 있기는 하던데 돌아오질 않기를 바라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시작해 봅니다. 오늘 저희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튜브 들어오시면은요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현철님, 영민님, 미카엘님까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세훈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주복님께서도 짱구뭉치님께서도 인사 남겨주셨네요.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도 반갑습니다. 저한테 축구 잘하나요? 짱구뭉치님이 여쭤보셨는데 축구는 잘 못해요. 스포츠는 약하죠? 이렇게 제가 예전도 아니고 그래도 어른이 되고도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고 나는 운동을 좀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의 운동을 잘하는 지인이 너는 정말 운동신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 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좀 소질이 없는 걸로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영민님이 무더위 발로 차라고 그게 좋겠다. 뭐 고민이랑 이런 것도 다 발로 차는 것도 좋지만 무더위를 우리가 다 같이 발로 차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그래도 잠깐은 시원하니까 요 날씨를 있는 힘껏 좀 누리고요.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설레라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릴 거고요.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 1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방 오늘은 너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짱구뭉치님이 신청해 주신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올게요.

거북이 빙고 듣고 왔습니다. 주봉님이 아싸 신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신나는 노래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제 있습니다. 이따 기적인가요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들 중에 진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아깝다 이런 거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이나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내는 대뜸 퀴즈.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서구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가 사용하지 않는 이것을 기부받아서요, 필요한 가정에 나누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부 대상은 깨끗하고 정상 작동하는 이것과 영유아 용품인데요. 기부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아이봄 땡땡땡 도서관을 방문해서 기부하거나 전화로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소독과 정비 과정을 거친 뒤에 이것 도서관 내 이것 무료 나눔 코너를 통해서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우리가 어린이들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요. 특별한 날에 이것을 사주잖아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꼭 어린이들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이것, 나만의 이것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무엇일까요? 1번 자신감, 2번 장난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신감일까요? 장난감일까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핑클의 인디언 인형처럼 듣고 올 건데요. 인형이 이것의 종류 중에 하나죠.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곰젤리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핑클 인디언 인형처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것, 아이들은 금방 실증을 잘 내기 때문에 새 것 같은데 손대지 않고 있는 것도 각 가정에 많을 것 같은데요. 꼭 갖고 싶다고 해서 이거 사주면은 진짜 몇 번 안 가지고 놀고 되게 실증 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건 버려도 되는 쓰레기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를 더 재밌게 가지고 놀아서 아 이제는 이거를 사주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항상 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 안 쓰는 이것들 많잖아요.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리지 말고요. 꼭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이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로봇 아니면은 블록 장난감 모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죠? 아니면 귀여운 키링 같은 거 모으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른인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선물 받았던 이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네요. 1번은 자신감, 2번은 장난감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곰젤리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과연 정답은 자신감일까요? 장난감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이들 중에는 공룡 이것이 최고인 시절이 있잖아요. 악뮤가 부르는 다이노소어 듣고 올게요.

0: 악뮤 다이노소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장난감이었습니다. 대구 서구가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기부받아서 필요한 가정에 나눕니다. 가정에서 안 쓰는 장난감 그리고 영유아 용품이 있다면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아이봄 장난감 도서관을 방문해서 기부하거나 전화로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장난감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청도 해주시고 기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는 사실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장난감 도서관 가봤는데 이렇게 옛날부터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도 많이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장난감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6122님이 2번입니다. 장난감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0948님이요. 정답 2번 장난감요. 저 한때는 장난감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성인이 될수록 장난감 관심이 없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싶어서 엄청 사달라고 조르기도 많이 하고 크고 나면은 근데 그 장난감이 이렇게 내 돈 주고 살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어른이 되면? 9485님, 참미예수님, 장난감 2번입니다. 아, 하시면서 오늘은 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날씨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진짜 살 것 같아요. 오늘 30도 이 정도여가지고 우리가 한창 더울 때 대비 10도 이상 낮아진 거예요. 그 진짜 와 시원하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8363님 정답 2번 장난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감 기차를 갖고 기차놀이 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기차를 좋아하셨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차 그리고 빠방이 그 빠방이도 이제 종류들이 다 있어요. 큰 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은 버스나 승용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소방차, 경찰차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1166님 2번 장난감, 7512님 2번 장난감, 3398님 4023님도 모두 정답 2번 장난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장난감이었고요. 장난감 이야기하니까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곰젤리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당첨자분들께는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호님이 토이스토리도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장난감들이 말도 하고 움직인다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그런 영화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한 번은 다 해봤을 그 상상. 내가 잠들면 나의 장난감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상이 현실로 된 그런 영화 속의 현실로 된 영화였죠. 재밌는 영화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1: 네.
0: 아유, 오늘은 진짜 살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왔는데.
1: 네. 아 근데 시원해졌어요. 그 제가 며칠 전 SNS를 보는데
0: 네.
1: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30도도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0: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해요.
1: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0: 아유 추워하면서 긴 옷 꺼내지 말고
1: 네네. 항상 물 잘 드시고요.
0: 그렇죠.
1: 에어컨 트시고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트셔야 됩니다.
0: 근데 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에어컨을 틀면서 시작했는데 오늘은 진짜 에어컨 안 틀고 문을 열면서 시작했어요.
1: 네, 저도 항상 최근에 더워서 항상 깼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새벽에 항상 깼는데 오늘은 안 깨고 그냥 땀만 조금 흘리면서 일어나긴 했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었다. 네. 한 주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상홍 씨 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상홍 씨는 평소에 물건 좀 잘 보관하세요? 아니면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1: 저는 잘 잃어버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좀 나도, 덜렁덜렁하고
0: 나도.
1: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많이 좀 잃어버리는 게 안대 네. 항상 잘 때 좀 끼고 자는데 네. 항상 일어나면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3개, 4개 사고 립밤도 한 4, 5개 사가지고 항상 모든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약간 그러는 편입니다.
0: 저도요. 립밤 같은 거는 진짜 립밤, 핸드크림 네네네. 이런 거는 항상 한 두세 개씩은 사놓고 여기저기 놔둬야 네. 안심이 되는 편이기는 해요.
1: 끝까지 다 써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0: 마음이 편안하다. 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0: 왜 잃어버려? 왜 여러 개를? 얼마나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저희도 알아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네요.
1: 근데 정말 피치 못하게 항상 아니 네. 토이스토리가 현실이 좀 고증이 되어 있나 봐요.
0: 토이스토리 왜요? 어떤 내용이 있었지?
1: 그 물품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발이 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없어진 것 같아요.
0: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들이 떠났다.
1: 그들이 떠난 거죠.
0: 이거 들으면서 꼭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1: 이러면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빡 그렇죠. 이렇게 먹고 하는데
0: 등짝 스매싱을 쫙 맞으면서 제자리에 두랬지! 라고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도 되었어요. 근데 나도 아직도 잃어버려. 잊어버리는 네.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물건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이 있다면 입니다.
0: 가장 이거 이야기만 해도 한숨이 팍 나오면서 네. 잃어버린 물건이 떠오르잖아요.
1: 네. 저는 그 에어팟 프로2를 네. 산 지 5일 만에
0: 네.
1: 행사를 5일? 갔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행사였어요. 그래 MC를 봐달라 해서 네. 갔는데 이제 너무 제가 계속 주머니에 뭐가 주렁주렁 있으면 불편하니까
0: 네.
1: 잠깐 옆에 두고 그대로 이제 집에 왔던.
0: 나도 이런 일이 진짜 부지기수로 많은데.
1: 네. 그래서
0: 이야기하면 오늘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1: 네.
0: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이거 잃어버렸는데 진짜 너무 아깝고 아직까지 생각난다 이런 거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잃어버린 물건과 관련된 사연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9200님의 사연인데요.
0: 네.
1: 진짜 기적처럼 돌아왔어. 약간 이런 내용의 사연이니까요.
0: 그렇죠.
1: 우리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속으로
1: 들어가 볼까요?

0: 블랙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블랙홀이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아, 어디 갔지? 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아이고.
1: 니 또 못 찾는데?
0: 엄마, 제 핸드폰이요. 제 핸드폰 어디 갔는지 봤어요?
1: 휴대폰? 아이고야. 내가 니 술 먹고 댕기지 말라 했지. 어제도 코가 막 삐뚤어지게 마시고 들어오더만. 잃어버리고 온 거 아이가 휴대폰?
0: 아, 그거 어제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못 봤어요?
1: 얼른 전화를 해봐라.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0: 그렇습니다. 전원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술 마시는 약속 자리에서도 이미 간당간당했던 배터리였습니다.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1: 아이고, 야야... 그래갖고 뭐 땅이 꺼지겠나? 더 크게 한숨 쉬어봐라마.
0: 아,
1: 더
0: 아니,
1: 크게
0: 엄마
1: 쉬라마.
0: 진짜...
1: 네 전화기 뭐 안 그래도 오래 썼잖아. 고마 하나 새로 사라. 못 찾는다, 그거.
0: 아, 근데요... 거기 전화기에 사진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엄마랑 유럽에 갔던 그 휴가 갔던 사진.
1: 이놈이 그거 잊어먹었나? 그래, 내가 네 사진 하나도 안 보내주고 내한테 빨리 보내라 했지. 네가 지금 나 그거 부사해야 되는데.
0: 때리는데 왜 또 때려요? 자동 업로드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소중한 사진들은 내가 잃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0: 잃어도 바로 복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으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 사진 앨범 속에 담긴 지나간 시간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3일이 지난 어느 날 습관처럼 내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1: 와!
0: 나 지금 벨이 가는데? 아니, 소리가 나!
1: 어머!
0: 아, 분명 전화 꺼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소리가 가는 거지? 아, 여보세요? 네, 맞아요. 아, 제가 폰 주인 맞습니다. 아, 오늘이요? 아, 정말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1: 와, 전화기 찾았드나?
0: 엄마.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1: 빨리 갔다 와.
0: 내 전화기를 우연히 주웠다는 그 분을 만났습니다. 20대의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전화...
1: 이거 맞으시죠?
0: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 전화를
1: 이거 제가 그 동성로의 자판기에서 음료수 마시려다가 동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 동전 주우려다가 자판기 밑에 이 전화기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배터리 충전해서 전원 켰는데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0: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아니에요.
1: 찾으셨으면 다행이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술 먹고 실수로 떨어뜨렸던가 봅니다. 그게 자판기 밑으로 떨어져서 들어갔고 그렇게 며칠이 자판기 밑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렇게 다시 내게 돌아왔습니다.
1: 아이고요. 그래 좋나?
0: 엄마, 일단은 우리 사진부터 빨리 옮겨놔야겠다.
1: 그래.
0: 이렇게 돌아온 거 진짜 기적 아니에요?
1: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고, 야, 네가 술 마시고 별일 없이 집에 들어온 거 그걸 기적이다.
0: 엄마! 기적이 아주 특별해야만 기적인가요? 영원히 못 찾으리라 생각했던 물건이 내게 돌아오는 기적. 모르는 일을 위해 물건을 찾아주는 그 배려가 기적입니다.

0: 가사가 너무 폭력적이다. 사라진 건 내 정신머리라고. 네, 아.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맞습니다.
0: 많이 찔리는데요. 사라진 건 내 정신머리.
1: 아니 근데 네. 피곤하거나 뭔가 네. 그럴 때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진짜 맞아요. 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가 봐. 뭔가 약간 살짝 이렇게 내가 나사가나 오늘 빠진 것 같다 하는 날에 네, 꼭 하나 뭘
1: 맞아요.
0: 잃어버리죠.
1: 맞아요. 막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어디 있지? 약간 이러면서.
0: 맞아.
1: 네.
0: 자, 오늘 9200님의 사연이었죠?
1: 네, 맞습니다. 좀 길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자면
0: 네.
1: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게도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에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는 자동으로 사진이 백업되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엔 어머니와 함께 유럽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일쯤 지났을까요? 습관처럼 다시 제 번호를 눌렀는데요. 이번에는 신호음이 들리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휴대전화 주인 맞으세요?
0: 이게 뭐야?
1: 그 한마디에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 제 또래의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동성로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려고 하다가 동전을 떨어뜨렸고 그 동전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자판기 밑에 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있어서 집으로 가져가 충전한 뒤 전원을 켰는데 마침 제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웃으며 잘 찾으셨으면 됐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운 좋게 자판기 밑으로 굴러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몸을 숙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찾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다시 찾는 일,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시간을 내어 주인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충분히 기적이 아닐까요? 그날 저는 휴대전화보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먼저 돌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분도 무언가를 좀 잘 잃어버리는 분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습득하면 이거를 주인을 꼭 돌려줘야지라는 네. 생각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공감하시죠? 근데 영민님이 설디 상홍 배우님 정신 차리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엄청 따끔하네 지금.
1: 저희 어머니 같은 말대로.
0: 아니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1: 네.
0: 그런 잃어버린 일 이후에 약간 습관 같은 거 생기지 않아요?
1: 저는 일단은 항상 여분을 좀 사고요.
0: 잃어버릴 나 자신을 대비해서.
1: 대비를 해서 조금 여분을 좀 사는 편이고.
0: 네.
1: 그리고 항상 버스나 뭔가 택시? 이럴 때 되게 주머니에서 많이 흐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것만 흘러 자꾸.
1: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항상 내리고 뒤를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0: 저도요.
1: 좀 그러는 편이고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기차에서 그 옷을 이제 서울에서 사고 이제 내려오면서
0: 네.
1: 그 위에 선반에 놔뒀는데 그대로 이제 내렸다가 딱 내리고 그 기차가 문 딱 닫히자마자.
0: 이렇게 생각나죠.
1: 해서 바로 용문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화에 거기 한번 제 연락처 드리고 해서
0: 맞아요.
1: 3시간 후에 찾기는 했습니다.
0: 저도 정말 똑같은 경험이 한 4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1: 그 번호도 좀 알고 이제 어디 가야지 분신물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라던가 조금
0: 알고 있죠. 네. 특히 기차에서 뭘 두고 내렸다 하시면 본인 좌석이랑 이런
1: 네네.
0: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느 역에서 다시 그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역무원분이 그 역에 거기 분실물 센터에다 맡겨주십니다.
1: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열차에 실어서 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동대구역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하시면 거기에다 맡겨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있어서 그런 경험이
1: 꿀팁입니다. 생활 꿀팁.
0: 생활 꿀팁. 네. 우리 2시 행복찻집 오디가 아 저도 아주 부드러워서 아끼는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설디님 혹시 DJ 스튜디오에 흰색 굵은 볼펜 보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스튜디오에 오면 항상 뭘 잊어버려요.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볼펜이에요. 왜일까? 발이 달렸나 봐.
1: 발이 달린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런 네. 것 같죠? 우리 현철님은 잃어버린 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제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는 필리핀에서 키웠던 강아지 골드맨과 햄스터예요. 사실 강아지 골드맨은 병이 들어서 제 자책감을 가졌다면 햄스터는 제가 어느 날 보니 그 햄스터 케이지를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지만 뚫고 도망가서 허탈했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햄스터가 근데 되게 잘 도망가. 저도 햄스터 잃어버렸어요. 키우던 햄스터.
1: 네.
0: 어디 갔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1: 네. 그래도 집이 좋을 텐데.
0: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답답했나?
1: 그래도 집이 좋거든요.
0: 근데 우리 현철님은 저 내일 모레 면접 보는데 설디와 상욱님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준비하신 만큼 원하는 결과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이미대레사님도
1: 네 이미대레사님도 전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산 적이 있는데요. 한 2-3년 잘 사용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집에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었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결국 나지 않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네. 내가 어디 집에 잘 보관해 뒀는데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게 너무 많고 네. 나중에 막 이사 가거나 집 정리하거나 해서 집을 싹 다 뒤집어 엎어도 없어요 이런 거는. 네.
1: 그래도 2-3년 정도는 잘 사용하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0: 아 그러네. 아 긍정적이다.
1: 네, 그래서 바로 했으면 너무 슬펐을
0: 너무
1: 텐데.
0: 너무 아깝지.
1: 네,
0: 너무
1: 그래도
0: 아까운데.
1: 그 친구와 충분한 정을 냈기 때문에. 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1: 너무 낙천적인가요? 아,
0: 그러니까 6122님도
1: 네, 6122님께서 저는 자동차 전자키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0: 아이고.
1: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고 잃어버려서 안타까웠습니다. 참 이게 진짜 얼마 산 지 안 된 게 잃어버리면
0: 전자키도 한 푼 두 푼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6122님 저도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자동차 키. 그래가지고 그 전자키가 없어져서 차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키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차를 가져가야 돼요. 센터로 일단.
1: 견인해서?
0: 근데 견인을 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서 견인차를 일단 불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난리부르스를 떨면서 새로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122님 남일 같지 않네요.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돈이 두 배로 들어요.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1: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0: 아니, 안 잃어버려야지.
1: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더블 체크죠.
0: 그러니까요. 네. 상홍 씨랑 저한테 영민님이 딱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1: 네, 정신 바짝 차리기.
0: 정신 바짝 차리고 잃어버리지
1: 말기.
0: 말기.
1: 네. 맞습니다.
0: 아, 저희처럼 잘 잃어버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들으면서 아마 정신을 바짝 차리셨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니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나 우리 아이가 그렇다 하는 분들은 지금 아유 답답해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또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도 사실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 잃어버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0: 이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1: 네.
0: 우리 같은 사람.
1: 대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가지고 네. 있는 행복을 대신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잃어버려도 조금 낙천적으로 아니 농담이고요. 뭐 항상 주위 이렇게
0: 집중해서
1: 둘러보시면서 항상 그 행복을 항상 간직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네. 상홍 씨 보내드리면서 다음 또 기적인가요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한 식당에서요, 아직 앳된 사회초년생인 게 분명한 아르바이트생을 봤습니다. 접시와 컵을 테이블로 옮겨놓다가 엎어서 물이 쏟아졌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저도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매장 매니저가 오늘 몇 번째예요? 좀 더 주의해야겠어요. 자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는 겁니다. 손님 앞이라 그런지 아니면 자꾸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아르바이트생은 눈이 토끼 눈 마냥 빨갛게 눈물을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니저가 말하는 게 또 들리는 겁니다. 깔끔하네. 정리 잘했어요. 땡땡씨 덕분에 내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그때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보니까요, 미소가 환하게 번져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말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그러다 한마디에 훨훨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훗날 알게 되겠죠? 열 번의 지적을 이기는 한마디의 칭찬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고 열 번 혼나도 한 번 뿌듯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오늘의 비타민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한마디를 해줘볼까요? 우리 참 잘했어요! 훗날 또 알게 되겠죠? 지적받고 혼나고 그렇게 성장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는 웬만한 그 지적에는 이제 견뎌진다라는 그런 단단함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좀 안쓰럽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 칭찬에 좌절했던 시간을 이겨낼 것 같았거든요. 사회 초년생의 풋풋함을 알아보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겠죠? 보이는 거겠죠, 인생 선배님들? 나이가 더 들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좌절도 잘하지만 이겨내기도 잘하는 이번 주도 회복 탄력성으로 통통 튀는 한 주 되어볼까요? 끝곡으로 세훈님의 신청곡 추의 1과 2분의 1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이용해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자고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황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화의 보트하우스에 착안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당 5천만 원을 들이면 5천억 원에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도 덧붙였습니다. 평생 차박하라는 거냐,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청년들은 버려진 버스에 살라는 것이냐 등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패러디한 한남 더 휠, 반 포터 자이, 더 퍼스트 무빙 캐슬, 아크로 리버스 파크 등이 AI로 만든 이미지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은 오늘 청년 세대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황 의원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네덜란드 보트하우스는 운하 위에 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않지만 버스하우스는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조립식 농막 가격이 더 싼데 굳이 버스를 개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버스 1만 대 주차할 공간이면 그곳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3선 국회의원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툭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실수라기보단 최고 권력자 코드에 맞추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뒷맛이 씁쓸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때그때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감수성으론 불평등 사회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S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 승부처 상황부터 역대 최저로 잡힌 대통령 지지율과 2030 민심, 그리고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ISA 논란까지 오늘도 3김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김 김환 한겨레 신문 기자, 2김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 그리고 3김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거 1김, 2김, 3김 누가 쓴 거예요? 아, 네. 대본에 있어서 저도 읽긴 했는데.
3: 제가 1김입니다. 어디까지나.
1: 그 네. 서열이 굉장히 네. 불쾌한데 이거. 네. 나이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얼굴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4: 그럼 기분 나쁜데.
3: 얼굴 순서 아닐까요?
1: 아, 그런가요? 네.
3: 그러니까 선배가 3김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굉장히 불쾌하지만 네. 또 게스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어쨌든. 이 삼김 천국이 저희 코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예요.
4: 감사하네요.
1: 조회수도 네. 잘 나오고 네. 네. 예, 아무래도 두 분, 두 김이 네. 맹활약을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4: 엔젤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1: 자, 전당대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난 주말에 제주, 인천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이어졌는데 김민석 후보가 종합 1위를 올랐었어요.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4: 네. 네.
3: 아, 뭐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제주는 이제 호남 선거를 들여다보는 어쨌든 리트머스다. 그다음에 인천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들여다보는 리트머스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모두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석 후보가 합계 1위로 올라섰고요. 물론 뭐 아직 표차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 경선은 어쨌든 호남과 서울을 합치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결과가 이제 어쨌든 전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누적 투표율에서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 이래서 1.48포인트 정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중반전 판세입니다.
1: 그럼 지난주까지는 0.99%포인트로 정청래 후보가 앞섰으니까 그걸 합산해 보면은 2.49%포인트 네. 이번 주에 더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양쪽 캠퍼에 전화를 돌려봤어요. 예. 그때는 판세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김민석 캠프는 호남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되게 자신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나 이거 취재하는 거다라고 물어봤더니 호남은 간절한 염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염원. 그 오랫동안 그 지역 차별에서 소외받았다라는 게 메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그게 또 신속하고 완결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예. 윗공기와 아랫공기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청래 측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협 위원장들은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한테 더 쏠려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그 의원들과 당협 위원장과 경쟁했던 그 아랫세력들은 훨씬 더 정청래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호남 모른다라고 예. 이야기했고 김민석 캠프에서도 서울 경기는 박빙 열세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봐요? 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민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증시 민심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는 특히 부동산 민심이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그럼 뭐 몇 가지 이제 함의점이 있는데 네. 서울 경기의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면 정청래 후보는 야당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봐야 네. 되나? 뭐 하나가 있고 오늘 대통령이 지금 메가 특구 관련해서 지금 그 회의를 열었는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2년 내에 준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네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지금 선거 개입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뭐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뭐 구마모토가 한 4년 5년 정도 걸렸으니까 예. 뭐 한국인의 스피드함을 감안하면 2년이면 뭐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전반적인 판세 분석은 호남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꽃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다수의 여론조사가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건데 중요한 거는 1%를 앞서냐 5%를 앞서냐 10%를 앞서냐가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호남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중에 한 35만 명 정도 투표를 한다라고 치면 10%를 앞서면 3만 5천 표를 앞서는 겁니다. 근데 5%를 예. 앞서면 1만 7천 표를 앞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얼마를 앞서는 거냐 지금. 근데 그거는 여론조사마다 좀 다 달라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숫자들이 대부분 여론조사와 그래도 추세적으로 일치하는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5%에서 10% 정도 안팎의 차이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은 양쪽 캠프다 약간은 뭐 정청래 후보는 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신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서울 수도권이 박빙 혹은 뭐 한쪽의 미세한 우세라고 본다면 결국에 이제 호남에서 얼마나 앞서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1, 2위 격차가 3,086표 약 3,000표라고 하면은 뭐 이게 5% 가중치 하더라도 별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표 차이가 미미해가지고.
4: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 캠프에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 호남에서 김민석 캠프에서 저렇게 자신하더라도 전북을 우리가 갈라먹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1: 예.
4: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아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메가 프로젝트 김민석 캠프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전북이 소외됐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전북에서 먹혀들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캠프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가 프로젝트의 완성. 전북도 그 따뜻한 낙수 효과를 얻으려면 이재명 정부의 빠른 성공, 그 완결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이 아니라 김민석 캠프 측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되게 자신하더라고요.
1: 김민석 후보는 지금 집을 뭐 집 주소를 익산인가? 네, 거기로 맞아요. 옮겼다면서요.
4: 네. 그만큼 지금 전북 처음에 정청래 후보가 선거라는 건 선을 긋는 거잖아요.
1: 예.
4: 그 전북 소외론을 들고 나왔던 게 김민석 캠프를 뒤흔들었던 거예요.
1: 근데 강원도 이제 그 연설에서
4: 네.
1: 그 정청래 후보는 네. 강원 지역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아이고. 조금 거의 안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를 17번, 아, 호남을 뭐 8번
4: 예.
1: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왜 강원도에 와서 호남 얘기만 하냐 약간.
3: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방식의 독특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투표는 먼저 하고 현장에서 연설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설은 어디에 시간상으로 보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그 다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그 다음 지역 호남을 근데 새우보다 마찬가지로 한 초반 전부터 다 호남이에요. 호남인데 정청래 후보 그 연설을 하는 동안 약간 야유도 나오고 정적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TPO가 안 맞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최소한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축제처럼 치러지는 전당대라고 하면 그래도 강원에 오면 강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요만큼이라도 강원과 나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강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그것도 이제 뭐 하원기 평론가의 표현인데 그 알쏭아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청래 후보의 화법이
1: 알쏭아련체가 네. 뭔가요?
3: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만 전해. 네, 느낌만 전하는. 그래서 뭐 어머니를 계속 말하는데
1: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3: 네, 뭐 그런 거죠. 예.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강한 팬덤, 정치 고관여층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발산한다.
1: 그러니까 그 맥락은 저도 다 봤는데 네.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 같은 네. 존재다.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뭐 이런
3: 네, 그거를 이제 강원에서 하니까 제 이런 거잖아요. 신병 입소했는데 머리 깎고 바짝 군기 들어서 있는데
1: 예.
3: 갑자기 대대장이 나와서 호남 말씀하는데 삼성 취업 설명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병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TPO가 좀 안 맞는 연설인데 그만큼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에 달려있다. 이거를 이제 또 드러내는 역설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저는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선행학습하는데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네.
4: 저는 네. 민주당이 이 룰을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네. 김한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찾아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현장의 그 투표 경선에 모인 그 분들은 되게 멍한 거예요. 이미 투표를 다 하고 그렇죠. 연설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지금 되게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의 바람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1: 예.
4: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3: 같이 투표를 하죠, 사실.
4: 가령 호남 같은 경우에 온라인 투표를 이번 주에 내일부터 화수하고 ARS도 목금하거든요. 근데 바로 경기 서울을 온라인 투표 이번 주에 수 목에하고 ARS 금토해요. 그러니까 호남 결과를 보고 서울 수도권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이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네. 그래서 뭐 민주당 당직자 중에도 2002년의 기억을 갖고 2026년의 현실에서 2028년만 보고 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열된 게 결국에 공천권 때문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사실 이제 지방부터 쫙 훑고 올라온다. 이게 이제 2002년도 그 대선 때 노무현의 기억인 거고 그게 지금 네. 민주당이 경선을 바라보는 어떤 가장 낭만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투표해버리는데 그러면 사실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3: 뭐 이 방식으로만 하면 근데 이제 지역별로 순회를 해야 되고 다들 다른 지역에서 연설을 하면서도 아 이게 결국엔 이 경선은 호남에서 끝나는 건데 호남 서울 수도권 합치면 70%니까 당원 분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죠.
1: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의원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네. 연설을 듣고 그쵸. 대의원들이 또 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뭐 60대 1이었던 적도 있고 한 20대 1이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됐는데 이제는 대의원들이 그쵸.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대의원들이 마지막 날에 또 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
4: 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손학규 후보가 전당대회 때 450명 대의원 앉혀놓고 여기서 내가 연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니다 온라인 투표 해놓고서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의원도 1인 1투표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연설하는 후보들이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1: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 최고위원은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일부 표 차이에서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최민희 후보가 지금 1위고 뭐 이번 주 결과에서 조금 득표율도 떨어지고 1위를 내준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박선훈 후보가 하고 있고 한민수 후보, 서미아 후보, 김용 후보의 순인데 애초에 관심은 친명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친석 뭐 예를 들면 친청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래서 5위 싸움이 제일 큰 관심이었어요. 물론 아직도 5위 그 뭐가 김용 후보랑 6위 이성윤 후보의 표차가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 주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여러 가지 구설수와 이런 거에 휩싸이면서 이거 호남과 서울에서 1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요게 지금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1, 2위 싸움이 있고 3, 4위도 좀 붙어 있어요.
3: 다 맞아요. 붙어 있어요, 사실.
1: 예, 예.
4: 그래서 호남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순위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지금 뭐 6위까지는 호남에서 내가 좀 많이 나오면 내가 한 번에 저 앞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차예요.
4: 네,
1: 그렇군요. 정청래 후보 이게 약간 뭐 화제도 되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광주 반도체를 제품을 출시하겠다. 근데 이명박이라는 얘기를
4: 예전에도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1: 총 세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번은 바로 수습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명박이 떠오르지? 이거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던데.
4: 그만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보여주고 또 얼마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즉흥 연설할 때 보면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말실수한 거를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명청 갈등의 청이잖아요.
1: 예.
4: 네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계속해서 부딪혔던 그 장본인이잖아 라는 기억들이 당원들한테 크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라고 당원들이 썽을 내시는 거죠.
1: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신천지 근우회 한국 근우회 이자 회장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죠.
4: 네.
1: 대선 후보가 찍었던 사진이 이게 또 조작 논란이 있더라고요. 같이 정청래 의원도 찍었는데 그거를 트리밍 해가지고,
4: 네.
1: 그러니까 좀 정청래 후보의 우호적인 박시영 TV에서 정청래가 신천지면 이재명도 신천지 아니냐 그런 논리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그쪽에서는.
3: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이지은 전 대변인의 지역구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말하자면 내민 안내나 이런 걸 이지은 대변인이 직접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걸 했는데 바로 이제 무슨 소리냐 이거 세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뭐 정정을 하거나 이게 이제 통상적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그 사진을 갖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얘기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왔고 이재현 대변인은 그날 그 자리에 본인이 말하자면 주빈격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사진을 통해서 전파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시 회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좀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당대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당대회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뭐 일각에서는 야 뭐 예전에 친이 친박 붙었을 때도 그렇게 싸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틀렸죠. 그때는 대선 후보를 뽑는 거였어요.
1: 예.
3: 그리고 그때는 최소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탐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국민의힘의 많은 국면들이 그 전당대회에서 이미 얼개가 나왔거나 뭔가 단초가 나왔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 보면 뭐 사진 잘라서 뭐 하고 이건 사실 조작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이 인정돼도 시인하지 않고 뭐 이런 과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저는 뭐 이 당내 경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전당대회 뭐 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은 어떻게든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이 당 바깥에 있는 상황들이 수습이 될 것이냐 예. 이게 지금 점점 좀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뭐 분당대회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쨌든 잘 치러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국정수행 지지율 보면 4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에서 7일 만 18세 이상 2,514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했는데요. 긍정 43.3, 부정 53. 그래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부정이 앞섰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 다 낮아요. 네. 20대 지지율은 27.9, 30대 지지율은 33.2 그래서 평균보다 매우 낮고 더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뭐 2030이 계속 빠지는 거는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요. 불과 한 2주 전에 동조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동조화가 아니라 이번 주 조사에 들어 아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1: 아니 그러면은
3: 현상이
1: 이거는 그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코어 지지층 이탈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4: 저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결정적인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면 혹은 더 중요하게는 지금이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집권 2년 차에 일을 할 국정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이 결정적 변곡점이다.
3: 그러니까 뭐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가 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화를 굉장히 잘 받을 때입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1: 그러니까요.
3: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전화가 오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뭐 컨벤션 효과라고 언론이 쓰는 표현인데 좀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 지지.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화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은 때니까.
1: 예.
3: 근데 이 지층이 2층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누구 어느 쪽이 더 전화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면 테크닉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이 숫자가 왜 빠졌는지를 딱딱 들어맞게 써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 형소법 개정 문제로 인해서 20대 여성의 어떤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커졌고 부동산 문제 지금 요즘 20대만 얘기하지만 40대나 50대, 60대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의 영향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30대가 이렇게까지 낮아진 이유는 증시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예.
3: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그대로 수용된 여론조사 숫자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4: 저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세대 포위론을 자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버티고 있는 게 4050인데
1: 예.
4: 6070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더 지지한다라고 보면 2030 특히 방금 김한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민주당 지지한 축이었는데 그들이 빠르게 민주당을 돌아서고 있고 오늘 리얼미터의 결과 보면은 20대 남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5%에 달해요.
1: 예.
4: 그럼 4명 중 3명이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세대 포이론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더니 구조적 소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1: 네.
4: 지금 지지율 잘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지금 왜 제가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당대회 후에는 그럼 지지율이 상승할까?
1: 그러니까
4: 컨벤션 효과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당청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라는 것처럼 당청 일치가 되면 과연 지지율 반전이 가능할까? 지금 진짜 중요한 순간이다.
1: 네. 뭐 앞에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와중에 이제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까지 있으면서 좀 해프닝성이긴 한데
3: 네.
1: 이게 얼마나 좀 가볍게 보고 있느냐 이 사안을 뭐 이런 인식이
3: 이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성이라고 하는데 매일 우리가 뉴스를 들여다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3: 근데 2030들한테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 정치라고 하는 거에 인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 그거를 우리가 좀 양성화해 볼까? 이렇게 말해도 찬반이 붙을 거예요.
1: 예.
3: 야 그거를 산다, 그걸 장려하는 거냐?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더군다나 지역구를 서울에서 제일 주거 환경이 좋은 목동에 두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2030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이런 용도의 얘기를 하는 본인 딴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유럽에 있는 어떤 저널에서 봤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일까 방에도 그 보좌관 중에도 2030이 있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물어만 봤으면 아 의원님 이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올 수 이거는 뭐 다른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즉사적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2030 입장에서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뒤에 수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 뭐 해프닝이었다가 아니라 저는 황 의원 잘못했다고 해야죠. 내가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저는 이게 진짜 상징적이라고 보는 게 황 의원이 이거를 올렸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2030들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사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고 선민의식으로 청년들 문제를 해결해줘야지라고 시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식 딸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우리한테 제시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게 결정적으로 그럼 지금 황 의원이 내놓은 그 제시 대한 책이라는 게 정말 실력이 있어? 이게 실용주의야? 우리한테 버스에 들어가서 펫버스 고쳐 살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실용적이야? 라고 하고 또 얼마 위선적이야?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030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3: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자주 보는 계정 중에 예. 독립야구단에 다니면서 버스에 사는 청년이 올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감동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혼자 방에서 40대 아저씨 입장에서 예. 근데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갖고 그런 청년이 있다. 청년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보는 건 예능으로 보는 건데 예. 제가 그 얘기를 다큐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4: 그럼 상김천국이 없어지겠지.
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황 의원의 이 얘기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능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시 전문가고 뭐 이력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와중에 뭐 정책위원 부위원장까지 지냈나요? 하여튼 민주당의 정책통 중에 한 명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세라는 비판, 그들이만 사는 세상이 있구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 저는. 황 의원의 발언도 발언인데 이후에 이걸 해프닝이다. 그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수습하려는 관리의 태도. 이 관리의 태도도 지금 굉장히 큰 실점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3: 그러니까 그 설명이 근데 그 설명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4: 왜 이렇게 청년층들이 화를 내냐라고 네. 보면은 결국엔 누적된 거예요. 민주당이 청년직 최고위원 걷어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고용 한파란 말이에요. 청년층 취업자가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도 2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지금 증시는 녹고 있고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청년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주거와 자산 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펫버스를 고쳐 살라고 터진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지.
1: 오프닝에 얘기했지만은 조립식 농막이 더 쌉니다. 펫버스 개조하는 비용보다 네. 조립식 농막도 잘 나와요.
3: 아니 저는 네. 아까 오프닝 들으면서 그 생각했는데 그 정도 견적이라도 내보고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예 현실 가능성이 제로인 거잖아요.
1: 저는
3: 예술가의 상상력이죠 이게.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몰고서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황 의원이 했어요. 페이스북에 네. 네. 이거를 이 거주형과 네. 이동형을 두 개를 나누자.
3: 제가 보는 그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해프닝이 아니라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느끼고 실력 없다고 느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에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가 발표한다라는 거죠.
3: 네.
1: 예, 뭐 지금 서울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3: 네.
1: 뭐 그린벨트도 좀 해제를 해줬으면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죽어도 안 된다.
3: 네.
1: 뭐 용산 어린이 공원 이런데 아파트 짓는 건 안 된다. 그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뜻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죠. 13일 날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엠바고가 살짝 잡혀 있는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더 이상 땅이 없어요. 주택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럼 용적률을 높여서 높이거나 아니면은 후손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정부가 서울시랑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혹은 여권과 오세훈 시장이 박터지게 싸울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일이 없거든요.
1: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해봤자 별로 공급되는 거 없더라. 뭐 이런 또 인식을 드러냈어요.
3: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는 건 받아온 측면의 한 축은 뭐냐면 유연하다는 거였어요. 정책적 네. 결정을 하는데 유연하다. 이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직된 태도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는 마이너스 요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서울시랑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거고, 민주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는 어떤 수순이 있습니다. 회로가 있는데 저는 그 회로 입구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처음에 세금을 건드립니다. 세금을 건드려서 엄청나게 이 세금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갖게 돼요. 예.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뭘 던지냐면 공급을 던져요. 근데 공급을 확대한다고 던지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공급 확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건 10수년 된 문제입니다. 불신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도 반대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 공급은 안 되겠구나. 이런 틀이 자리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끌고 가는가. 갑자기 이제 일을 굉장히 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 일에 있어서 안 돌아가고 있고, 지금 부동산 연속 대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은 우선순위를 꼽자면 일단 전월세 대책이고요. 예. 그다음이 대출 트랙을 다양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다음 마지막에 서울 지역별로 금액별로 주택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연속 토론회까지 했으면 그거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런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 문제 저는 뭐 그 세금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세금 문제부터 건드리면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이거는 뭐 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ISA도 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ISA가 있는데 이거를 혜택을 축소하고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네. 내용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내 투자 혜택을 주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걸 신설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 기존의 일반 ISA는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2월도 없애기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핵심은 이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이미 국내 주식은 녹아 없어졌는데 우리 난 미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거센 거죠.
1: 그렇군요. 이게 뭐 2월을 이거 납입한도 2월을 없애기로 한 것도 아무래도 소득이 들쑥날쑥한데 내가 납입을 다 못했을 경우에 2월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또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ISA 뭔지 알아? ETF 뭔지 알아? 야, 뭔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네,
1: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네, 계좌죠.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비과세를 해 주는 네,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은.
3: 예.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장 정부 정책 결정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내 돈을 뺏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발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문제일수록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 굉장히 과감하게 의사 결정 해 버리고 나중에 문제 되면 ETF도 마찬가지고 이 IS도 그렇고 의사 결정 과정이 하나도 말하자면 숙의되는 과정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니까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이게 뭐 어떤 방향에 맞는지는 경제정책, 거시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봐야 판가름이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안정성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네. 국민의힘 논리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전해드리면서 네. 좀 국민의힘 소식을 거의 전하지 못해요.
3: 단신 처리하는.
1: 네. 예, 좀 안타까운데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삼겸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혜 기자, 김한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이매진 드루금스의 빌리버.

0: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통합추진을 재촉하면서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요. 당초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육사 개혁 논쟁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국방부 오늘 옛 청사로 복귀를 했는데요. 첫 브리핑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목적이 미래전 대비 교육 효율과 합동성 강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이제 육사의 쿠데타에 대한 책임, 세 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논쟁은 이미 논쟁은 붙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한국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순수 군사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일단 이 칼럼을 쓰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주로 합동성 차원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얘기 나와서 아무래도 군사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 하는 칼럼을 썼는데 8월 5일 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본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정치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0: 예.
1: 쉬운 말로 뭐 육사가 세 번 쿠데타 했는데 한 번도 혼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좀 혼나야 된다라는 육사 죽이기로 감으로써 안규백 장관께서 얘기했던 합동성 미래전 대비는 그냥 명분이고 아 속내는 이거였구나. 그러므로써 이게 이제 정치 논쟁으로 갔는데 예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강적들에 많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0: 예, 예.
1: 이게 뭐 정치 논쟁은 아니고 왜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이거를 사이다 발언이긴 하지만 편가르기로 접근을 할까? 이게 혹시 명청대전 민주당 당대표 뭐 거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 자꾸 이렇게 비군사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0: 아 예, 제가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예. 예, 제가 뭐 다른 방송 출연한 것까지 굳이 언급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판단하기 쉽게 제가 좀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면은 교수님은 일단 통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고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요거의 대화와 요 인터뷰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찬성층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사 중심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군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소위로 인관했을 때의 그 비율과 이를테면은 육사의 비율과 그리고 영관급 그다음에 장성급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처음에 소위에서는 뭐 아니면 뭐 5% 뭐 이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장성급으로 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육사 이상 70% 정도가 육사 출신이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인사 문제죠. 이제 군은 일단은 직업 장교 가는 길이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육사와 3군 사관학교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군인을 직업으로 해서 갑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3, 4학년 때 방학 때 교육받고 소위 받는 ROTC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군 장교라서 그냥 3, 4학년 때 훈련 안 받고 바로 나 시험 봐서 가는 장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의 6, 4, 3, 4는 직업군인 비율이니까 아무래도

0: 소위 중위 대위 소령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좀 많고요.
1: 예.
0: ROTC하고 이 학군 장교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위 때 전역을 뭐 한 70% 이상 합니다. 그리고 나 군대 적성에 맞아 앞으로 계속 할래 이제 이런 비율은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관급 장교서부터 육사 비율이 이제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승진자, 진급자 비율이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가 보도한 육군의 어떤 공보장교에서는 완전히 비육사만 다 진급을 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육사가 진급을 많이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칼럼에서 능력도 없는데 육사라고 그래서 진급을 독차지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게 육사가 밉다고 이거를 또 통합해버리면 이건 또 본질하고 다른 문제다. 제가 대학을 가던 78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대위만 닮은 사무관을 공직에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굉장히 그게 부당하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조금 육사가 진급에서 앞서가는 비율은 있는데 요거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능력주의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관학교를 합치는 거하고 인사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 뭐 교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하신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찬성의 논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 내세우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래전,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제는 단독으로 육군, 해군, 공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동 작전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이거를 교육 단계에서부터 통합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당연히 이제 합동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합동성의 전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 예.
0: 사람은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소위 입장에서 육군도 알아야 되고 공군도 알아야 되고 해군도 알아야 된다. 이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전문성을 닦아놓고 나서 합동성 교육은 보통 소령 영관급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부터 섞어놓으면 내가 육군인가 내가 해군인가. 최근에 김병주 위원께서 공군사관학교 다녀도 비행기 조종 안 가르친다. 주특기는 그 이외에도 하셨는데 비행기 주특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당한 정도의 예비 교육이 필요하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합동성은 특수성,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1: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은 각 사관학교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제 임용이 된다. 임관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훈련하는 것들을 더 강화를 한다. 아니면 뭐 대학원 과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더 어떤 합동성 강화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이제 4년 사관학교를 마친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죠.
1: 예.
0: 그러면 이제 소대장들을 보통 한 다음에 이 중대장 가는 대위 때쯤 이제 전술 훈련을 지휘를 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합동성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소위 때 합동성을 해본들 그게 효과가 나질 않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사단, 여단, 부대급이 되기 때문에 뭐 드론을 띄우고 다시 뭐 포병을 동원하고 뭐 함정을 동원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전술 전략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구사가 돼야 된다. 그 기본적인 육군은 육사 또 해사 공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합동성을 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 봅니다.
1: 그러니까 뭐 이런 한번 이게 정확하게 다른 대학 교육 과정하고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으로 뽑아서 1, 2학년 때 자유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자기 전공을 택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심리학과 예를 들면 뭐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꼭 정치외교학과로 따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제가 고대에서 25년 교수 생활을 해서 고대도 이제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알고서 고대에서 강의하신 거 알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0: 네, 예, 그런데 예. 자유전공학부를 와서 90%의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로우스쿨을 갑니다. 예. 왜 지금 법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1, 20%가 결국은 경영대로 가거든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갈 걸. 한 2년 동안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얘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조차도 방향이 확실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문과는 우리는 영문과다 해서 교수님이 전속으로 영문과에 맞는 교육을 집중하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죠. 신문방송학과? 네, 저널리즘에 맞는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집중시키죠.
1: 예.
0: 그런데 이게 이제 1, 2년 나는 이과도 아니야, 저과도 아니야. 뭐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경영대 가서 결국은 로우스쿨 가야 돼. 뭐 이렇게 돼서 그 자유전공학부가 요즘 시들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예시를 들은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는 다 세 개가 따로 하지만은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은 전공이 없어요. 1학년 때 들어가면은 다 그냥 신입생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하는 거라서 이게 반드시 3사관 학교가 따로 있어야지만 전문성이 키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 예. 전 세계 대학 교육을 또 비교하자면 제가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데
1: 예, 예.
0: 일단 요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1: 예, 예.
0: 이 전 세계 통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형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병력 수가 최소 10만 이상입니다.
1: 예.
0: 미국이라든가 한국. 주로 10만 이하의 병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 통합형을 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통합을 했지만 구테타가 22번이나 한 나라가 있습니다.
1: 예.
0: 태국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테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1: 예.
0: 아니 태국은 1932년 이래로 통합을 했는데 22번의 구테타 시도가 있었는데 아 이거 뭔가 좀 오해하시는 것 같다. 예, 혼내면
1: 예.
0: 다시는 구테타를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이 지도부를 쇄신하고 그렇게 가야지 밉다고 그냥.
1: 알겠습니다.
0: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나와서 구테타 하셨으면 서울법대 없애야 되는.
1: 뭐 윤승민 의원이 그런 표현했죠. 충앙고도 없애라. 뭐 서울법대도 없애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3사관생도를 다 합치면 한 550명 정도 돼요. 사실은 다른 대학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로 또 나눠가지고 그리고 각 대학마다 또 교수를 다 붙이면 이게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통합과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 비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일단 이제 육해공이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똑같은 걸 가르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1: 예.
0: 제가 육사에 가서 강의를 조금 해봤는데 보니까 한 20% 정도가 공통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군사학이라는 일반 학문, 그다음에 전쟁론, 그다음에 애국심, 역사. 나머지 80%는 각 병과에 맞는 교육입니다. 회사는 이제 3, 4학년 되면 거의 배를 타고 나갑니다.
1: 예.
0: 공사도 이 항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초 기술 지식이 많거든요. 육사도 또 마찬가지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합쳐본들 20% 정도가 뭐 통폐합이 돼서 하지만 저는 육사는 350명 이쪽에 뭐 150명 하지만 그걸 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40명 이상 되는 클래스는 그다음부터는 교수님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모아놓고 대규모 생산하는 교육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논리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1: 어쨌든 뭐 이 그 규모를 키우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건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 때도 1990년에 이제 8.18 계획이라고 그때도 3사관 학교를 통합하려다가 이제 안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국방개혁 307 계획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통합하려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다 통합을 하려고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0: 네, 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합동성 강화였죠.
1: 네.
0: 왜냐하면 지휘관들끼리 서로 육사는 이 회사 제독도를 뭐 남보듯이 보고 또 공사 이 별들 비행기 타는 사람을 뭐좀 이렇게 얕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검토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판단.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다 검토하다가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던 게 이거를 군사 전략적으로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게 계엄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군사 전략적이 아니고 육사 혼내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반발도 크고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안을 좀 이제 만약에 합치는 거가 적절치 않다.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합동성 이 훈련 강화 이런 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거를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0: 대안은
1: 같아요.
0: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1학년은 각자 가서 일단 군복 입고 육해공에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군 아이덴티티를 키우고요. 2학년 때 1년씩 돌아가자는 거죠. 1년씩. 예를 들어서 육사가 시설이 좋으니까 일단 회사 공사 와서 1년 같이 교육받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회사에 가서. 근데 이제 회사하고 공사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군을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자 이거예요. 4년 동안에. 그러면 아, 회사의 고충은 저배 타는 사람들은 배 타다가 육지에 오면 거의 어지럼증을 느낀다는데 이거 우리 육사가 이해 못하는 점인가? 우리도 배를 한번 3개월 한번 타보자. 예를 들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그 조종의 어려움, 고소공포증 그런 거를 또각 군이 서로 교차해서 경험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의 합동성을 가고 본부로 와서 앞으로 임관하고 작전을 할 때, 그래, 회사의 고통은 그거더라. 공사의 고통 문제. 아, 육사도 그거 쉽지 않아. 맨날 전방에서 경계군 많은데 힘들더라. 이게 비용 절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비용 절감에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글을 쓸 때는 전남 장성에 거기 상무대라고
1: 상무대가 있죠.
0: 네, 장교교육반인데 글로 간다고 그랬다가 수능 점수 막 얘기가 나오니까 수능을 다시 대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는 이제 자운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글로 하나 모으는데 지금 공사는 원래 이 대방동에 있다가 지금 청원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또 가고 진주 진해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러실까? 이거를 갈라치기 전략으로 하는 게 표를 얻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더 어필이 되는 건지 군사 전략적으로는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정무적, 정치적,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또 이유가 되겠다 하고 요즘은 제가 좀 체념 상태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1: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한 30초만 이제 우리나라가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장성 숫자로 보면은 육군이 한뭐 270명 뭐 이렇게 돼서 다른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너무 많아서 이 육군 중심의 이런 군 체계를 좀 개혁하려는 의도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육군의 별이 너무 많죠. 지금 뭐 저출산인데 군대 오는 애들 60만 저인데 지금 50만도 깨지거든요. 그러면 육군의 별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회사의 제독하고 스타들은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승진 비율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육사 독식주의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나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참 듣다 얘기를 해보니 어렵네요. 세상에 쉬운
0: 어렵습니다.
1: 건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천국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8월 10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웠던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4: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보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낮의 볕은 여전히 따갑지만 지난주와 결이 다른 바람을 만날 수 있으니 약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신기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고 공짜 바람이 이렇게 좋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바람이 바뀌니까 마음도 같이 바뀌면서 미뤄뒀던 일들이 갑자기 할만해 보이고 또 도망갔던 입맛, 의욕,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들 많으시죠? 새로운 바람과 함께 시작한 이번 한 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몸과 마음이 전부 시원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잔나비 그리고 김유은이가 피처링한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들려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하루 시작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주말에 날씨 너무 좋았죠?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살짝 기대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바람의 느낌이 달라졌죠.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내내 에어컨 한 번도 안 켜고 굉장히 시원하게 그런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덥더라고요. 다시 오늘 낮에는. 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에어컨 좀 안 켜고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주말에 그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와, 이 바람이, 이 자연 바람이 이렇게 좋은 거였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런 바람 맞으니까 어디든지 막 가고 싶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입맛도 엄청 없었는데 뭐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예, 덥다고 하면서 어느덧 8월도 이제 열흘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아직은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뭔가 해보고 싶었다면, 근데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조금 의욕 있게 움직이면서 남은 여름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연휴 앞두고 휴가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번 연휴에 또 좋은 그 여행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러브홀릭이 불러준 노래죠. 바람아 멈추어다오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 구혜연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쫑디 서늘한 바람이 너무 좋네요. 지금 초딩들 방학인데 돌봄 교사라 방학이 더 바쁘네요. 이번 주 잘 버티게 응원해 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신청곡 틀어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사연 보내질 못해요 뭐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이제 볼까요? 이지영님께서, 쫑디 모두들 주말 잘 지내셨죠? 예, 뭔가 사연 속에 굉장히 지영님 주말에 즐거운 일 있으신 듯 그런 활기가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지영님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김명숙님께서, 오늘은 한낮까지 에어컨 안 켜고도 하루를 보냈어요. 입추 매직이 있긴 있나 봅니다. 쫑디 주말에 아기다리 고기다렸던 유리상자 세준 오빠 30주년 공연 다녀왔어요. 전 팬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8년? 많은 생각들이 남는 공연이었네요. 세준 오빠도 쫑디도 오래오래 건강히 음악해 주세요. 네, 명숙님 아주 행복한 주말 보내셨네요. 이주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님, 출근 준비하며 출첵합니다. 아유, 주우님은 또 나이트 근무시구나. 네, 저녁시간 근무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박진경님께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쫑디? 보고 싶었어요. 왜 이리 주말은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말 잘 놀았고요. 오늘도 신나게 쫑디랑 놀 준비 지대로 할랍니다. 처음 본 사진은 주말에 너무 멋진 노을 발견해서 쫑디 보여주고 싶어서 하시면서 직접 찍으신 정말 오렌지빛 가득한 저녁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주말에 정말 여러분들 계신 곳도 아마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저도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진경님은 아무래도 육아맘이라서 그런지 주말이 길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는 주말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렇게 사람마다 그 시간이 주는 느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진경님께 행복한 주말이 아니었을까, 힘들지만 행복한 주말 보내셨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진경님. 9865님께서, 주말에 실외 온도가
4도까지 내려가서 무더운 더위가 조금 가라앉을 것 같은 선선한 바람을 벗삼아 오랜만에 전주 덕진공원 다녀왔는데 연꽃과 수국이 만발하네요. 오늘도 힘찬 한 주를 응원합니다. 아, 너무 좋으셨겠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양평 쪽에 가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 쪽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와, 거기에 연꽃밭이 있거든요. 진짜 이맘때쯤 가면 연꽃으로 가득한, 아, 정말 거기 안

안 가보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주말엔 절대 가지 마세요. 주말에는 거기 주차할 곳도 없고 정말 진입이 힘들 정도로 사람으로 가득하거든요. 주말에 가시려면 대중교통으로 가시고 차 가지고 가시려면 주중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8월 중순 이후 되면 한 8월 말까진 가나요? 그 연꽃이? 8월 중순까지만 아마 연꽃 예쁜 연꽃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3014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수술합니다. 유유 수술 날짜 잡혔어요. 수술 잘하고 올게요. 아유 이렇게만 보내주셨는데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무사히 아주 잘 깔끔하게 수술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수술 뭐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의료 행위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특히 더 걱정되시겠지만 한숨 푹 주무시고 나오시면 벌써 끝났어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정영웅님께서 저녁 준비해놓고 가족들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음저풍 들으며 뜨개질하고 있네요. 겨울에 입을 조끼 뜨려고요. 네, 영웅님. 누구 거 조끼 뜨세요? 직접 본인이 입으실 거 뜨시는 거죠? 가족들 기다리는데 왜 안 올까? 아유 참, 다 도착해야지 같이 저녁 맛있게 먹을 텐데. 예, 곧 올 겁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딱따구리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바버렛츠의 한여름밤의 꿈.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우리 민요를 모던한 감각으로 재해석한 노래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두 곡 모두 국제 행사 혹은 해외 공연에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정식으로 녹음해 발표하게 된 곡들이라는 점인데요. 오래전부터 불려온 우리 민요가 낯선 무대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재즈 가수 유사랑의 너영 나영입니다. 2024년 9년 만에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새집다오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민요 가운데 하나인 너영 나영은 제주어로 너와 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청춘의 흥겨움과 삶의 정서를 소박한 선율에 담아낸 노래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가락 덕분에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유사랑 씨는 이 익숙한 가락에 재즈 감각을 더해 모던하고 세련된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퓨전 국악 밴드 화수목의 밴노래입니다. 이 곡이 처음 선보인 건 아펙 2025 축하 공연 때였는데요. 이때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 음반으로도 발매하게 됐다고 하네요. 밴노래는 바다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견디며 함께 부르던 노래죠. 어기여차 같은 후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밴노래에는 노동의 고단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만들어낸 흥과 정서도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을 밴드 화수목은 아주 역동적인 연주로 새롭게 풀어냈는데요. 힘찬 리듬 위에 가야금, 해금, 첼로와 또 피아노가 어우러지면서 눈부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듯한 장면이 음악으로 펼쳐지는 것 같죠. 자, 그럼 전통 민요에 담긴 정서를 오늘의 감각으로 되살려낸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유사랑의 너영 나영, 그리고 화수목의 뱃노래.

많이 느끼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음악들, 우리 가락이 그냥 아, 좀 멋지다는 느낌보다는 아, 전통의 가락이 이런 거구나. 뭐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와, 이런 음악을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다는 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막 멋지게 느껴지고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재즈라는 장르하고 제일 뭐랄까 제일 닮아 있는 아시아의 전통 음악이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즈 뮤지션들이 이 재즈라는 장르의 음악을 더 잘하지 않나. 전 세계 그 해외 재즈 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 국악이 이렇게 멋진 음악으로 들리는 게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너무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순간 우리 음주풍이 국악방송인 줄이요. 네. 진경님, 이제 국악방송에서만 이런 그 전통의 음악을 트는 건 아니니까,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 국악이나 뭐 판소리, 이 전통 음악을 통해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멋있어. 자랑스러워. 김수정님께서 제가 아까 두물머리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했더니 가고 싶다 두물머리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김명숙님께서 이 두물머리 연꽃축제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걸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김명숙님께서 알아주셨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연꽃축제가. 예. 아직 일주일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짬 조금이라도 낼수 있으면 진짜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추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미애님께서 중디 일요일 남편이랑 북한강뷰 카페 다녀왔어요. 대형 카페 루프탑이 멋진 곳이라 찾아갔죠. 1시간 20분 걸려서 도착했는데 만차라 대기가 길었지만 대만족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한몫했지요 하시면서 또이 사진 잘 찍으시는 이미애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와, 너무 멋있다. 이 미애님은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는 것 같아. 미애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여러분 빵톡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게시판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빵톡 게시판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사진이 어떤 풍경을 위주로 찍은 게 아니라 그 루프탑 카페의 지붕 쪽을 장식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오브제를 이 전경에 걸쳐서 찍었거든요. 사진이 너무 멋있어요. 예, 미애님은 진짜 사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검색해서 꼭 가보고 싶네요. 정말 멋있네요. 1208님께서 중디 주말 내 음주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 지금 병실이에요. 물회 먹고 식중독 걸려서 지난 토요일 입원했어요. 첫날은 아파서 정신없이 시간이 잘 가던데 둘째 날부터는 어찌나 지겹던지 내일 오전 퇴원이라 오늘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밤은 음주풍 덕분에 시간 잘 가겠어요. 도경수의 팝콘 들려주세요. 그 맛있는 걸 드시고 하필이면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애쓰셨어요. 퇴원 축하드리고 먹어도 절대로 탈나지 않는 도경수의 팝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음자푼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 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3889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디, 일주일 전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뭐랄까 저랑 약간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일에 대해 얘기하면 빨리빨리 반응이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조언 겸 충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류 하나를 달라고 이정씨 하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을 불렀는데도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는 건가 싶어서 슬슬 화가 올라왔죠. 결국 신입사원 바로 옆에 가서 지금 부르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신입사원이 놀라서 쳐다보는 겁니다. 이어폰도 안 끼고 있고 너무나 억울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대리님, 제 이름 유정이 아니고 은정인데요. 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남의 이름 부르면서 빨리 대답 안 하냐고 혼자 화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커피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경서, 예지, 전건호가 함께한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889님의 신청곡 경서예지 전건호가 함께한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당황하셨겠다. 얼마나 미안하셨을까?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신입사원인데. 아니 근데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했겠어요. 일단 누군가를 계속 부르는 거잖아. 누군가를 계속 저 높으신 분이 계속 부르는데 그 같은 방 안에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 MG 신입사원한테는 다 선배들이잖아. 그런데 아니 저렇게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어떤 선배인지 뭐지? 화가 많이 났나? 삐졌나? 아, 싸우면 안 되는데 아, 사무실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안절부절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날 부르는 거였어. 아이고 참.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신입사원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왠지 우리 3889님과 그 신입사원 은정씨하고는 아주 친근하고 끈끈한 그런 친한 선후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세요. 실수한 것도 있는데. 자, 양수정님께서 어머 MG사원 속상했겠네요. 류영진님께서 크크크 이런 반전이, 우리 사무실 MG 생각하며 욕하고 있었는데 사연자분 많이 잘못하셨네요. 박진경님께서 안 와. 내 이름 비슷한 이름만 들으면 움찔하는데 진영아, 경진아, 사연자님의 그 사원은 안 그런가 봐요. 네, 사연의 반전이 아주 너무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에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풍은 비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3889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야, 시간 빠릅니다. 자, 1부 끝곡으로요. 패닉의 정류장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업구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2부에는 또 어떤 노래들로 여러분들과 싱어롱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뵐게요.

같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크테 언박싱. 더위 때문에 프로야구 경기가 며칠 쉬어서 허전했다는 분들 많으셨죠. 내일부터 또 열렬한 응원이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남자들만 하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현재 미국의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서 우리나라 여자 야구 선수가 무려 3명이나 활약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 미국 여자 프로야구 자체가 현재 굉장한 화제인데요. 왜냐하면 무려 72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렇게 4개 팀의 여자 프로야구 경기가 다시 열리게 됐다는 소식만으로도 현지 팬들은 설렜고요. 어딘가에서 묵묵히 공을 놓지 않았던 여성 야구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드디어 지난 2일 99살의 여자 야구 원로 선수 메이벨 블레어의 시구와 함께 뉴욕과 LA가 펼치는 72년 만의 개막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뉴욕팀의 선발 투수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김라경 선수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고 후배들도 이 리그를 보며 꿈을 키울 텐데 첫 선발로 먹칠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이 김라경 선수의 인터뷰 내용인데, 걱정과 달리 4이닝을 던지며 탈삼진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여자 선수가 계속 야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김라경 선수는 끝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란듯이 여자 프로야구 역사 중심에 섰고요. 이날 경기 후 미국 팬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네요. 아마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에 분명한 우리나라 여자 야구 선수들, 김라경 선수를 비롯해 박주화 선수 그리고 김현아 선수까지 바다 건너로 뜨거운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The White Stripes가 부른 Seven Nation Army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야구 프로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 야구 무대, 야, 그것도 3명이나 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아,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약간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까지 드네요. 요즘에 사실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여자 야구 예능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 야구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가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프로 야구가 다시 미국에서 리그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무려 72년 만에 부활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우리 예전에 영화를 통해서 미국에 여자 프로야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돈나가 나왔던 그들만의 리그인가?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 영화를 보면 여자, 미국의 여자 프로야구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최근에는 여자 프로야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72년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해서 참 그것도 멋진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3명이나 있다니까,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그 인터넷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찾아보는 거, 하이라이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 프로야구도 하이라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가 되는데,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이라이트라도 좀 해주면 그거 꼭꼭 좀 찾아보고 멀리서라도 진짜 응원 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여자 프로야구, 1954년에 이게 해체가 됐었네요. 54년에 해체가 됐었다고 해요. 네, 진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새로 시작된 이 여자 프로야구 리그를 굉장히 반기는 분들이 미국에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멀리서나마 우리 선수들 그곳에서 멋진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님께서 다큐멘터리에서 김라경 선수 봤어요. 여자야구가 없어서 서울대 여자야구 동아리가 있는,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한 선수. 김라경 선수 골 때리는 여자들 프로그램에서도 뛰었어요. 축구도 잘해요. 제가 안 보는, 그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것도 못 봤네요. 운동을 다 잘하시는구나. 야, 참 어쨌든 너무 멋집니다. 네, 그 미국 여자 프로야구에 도전할 생각도 쉽지 않은,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을 텐데, 그 도전에서 당당하게, 참 너무 멋진 선수네요. 앞으로 진짜 세 분 다 응원할게요. 유현미님께서 국내 최초 여자 야구 선수 안향미 선수가 생각나네요. 저도 야구해보겠다고 글러브, 신발, 야구장갑 구매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 글러브는 아직도 있어요. 우리 유현미님은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글러브도 가지고 계시구나. 여자야구 동호회 같은 거 좀 있지 않나요?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동호회 찾아서 슬슬 취미삼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미님은 운동도 좋아하시고. 김수정님께서 요즘 MG 야구 팬들 보면 야구 경기 안 보고 마스코트만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마스코트? 그
인형 탈 쓰고 하는 그각 구단 마스코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거 뭔 재미가 있다고? 마스코트들이 재밌게 해준대요? 뭐 잠깐인데 진짜 재밌는 건 야구 경기인데. 아마 가서 마스코트 보는 것도 즐긴다가 아닐까. 야구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마스코트도 즐기지 않을까. 제가 한두달 전인가 친한 형 생일이어서 그 형하고 만났다가 그 형이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저보다 한살 형인데 야구 광팬이거든요. 근데 그 형네 집 앞에 야구 관람 카페가 있더라고요. 야구 관람 바, 카페가 아니라 바야 바. 약간 포장마차 같은. 근데 엄청 큰 포장마차인데 사방에 사면의 벽마다 큰 화면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화면에 모든 야구 경기가 다 중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젊은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응원을 하는데 와, 진짜 다른 세상이더라. 진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참, 그 응원하는 그 에너지들이 너무 대단해서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요즘 뭐 MZ 야구 팬들 우리 때 못지않게 우리 어렸을 때 못지않게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야구 말고는 즐길 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요즘엔 즐길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이 지금 그 관객들 신기록 세우고 있죠. 계속 야구 팬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고 팬들의 사랑이 더 커졌다는 뜻일 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야구팀 모든 야구인들. 자, 오늘 월요일 2부 차트업고 뮤직고 함께하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어떤 차트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치는 바람에 좋아진 기분을 안고 음악에 올라타서 그때 그 시절을 향해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17년 1월 19일에 방송된 KBS ETV 연예가 중계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힐링송 탑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1984년 4월 8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생방송으로 방영됐던 KBS ETV의 종합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죠. 35년간 꾸준히 방송됐던 흔치 않은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방송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5분부터 방송이 됐고요. 당시 진행자는 배우 신현준과 정지원 아나운서였죠. 자, 그럼 2017년 1월 19일 방송된 KBS 연예가 중계 선정 한국인이 좋아하는 힐링송 탑10 10위부터 만나볼까요? 10위입니다. 옥상 달빛의 2010년 히트곡 수고했어 오늘도. 담백한 멜로디와 소박한 목소리로 위로의 본질을 건드린 곡이죠. 생활 밀착형 힐링송의 대명사가 된 곡입니다. 자, 9위는요, 레전드 싱어송라이터 윤한기 선배님의 1980년 히트곡

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후렴이 강점인 곡이죠.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특히 이 노래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응원가로도 또 유명하죠. 자 그럼 9위 곡 함께 들어볼까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김수정님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글 쓰라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밑에 사연에 저 한화팬인데 한화 마스코트 소셜미디어 스토리 보면 어떤 한화팬 사진에 야구 경기는 관심 없고 마스코트랑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대전감, 대전옴 이런 사진 글만 50번은 봤어요. 크크크이라고. 와 진짜 그런 팬들이 있구나. 와 신기하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네요 진짜. 어쨌든 그 이글스 팬들 항상 행복한 모습, 이글스의 성적이 좋든 안 좋든 항상 행복한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와 오늘은 8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다 들을 수 있어 좋네요. 자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터코 뮤직고.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힐링송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위 만나볼까요? 8위입니다. 강산의 1994년 히트곡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강산의가 작곡하고 그의 아내가 타카하시 미에코가 작사한 넌 할 수 있어. 원래 이 곡의 가사는 연애 시절 미에코가 무명 가수였던 강산의 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든 노랫말이라고 해요. 강산의 특유의 거칠고 자유로운 음색이 오히려 이 노래의 메시지를 더욱 진솔하게 전해주는 곡입니다. 자, 7위는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009년 3월 개봉한 이보영 권상우 주연의 로맨스 멜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삽입곡이죠. 절절한 감정이 핵심인 발라드고요 슬픔을 없애기보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위로하는 곡입니다. 자 이제 6위 곡입니다. 6위는요 김광석의 1994년 히트곡 검은 밤의 가운데서

김광석의 일어나! 김광석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의 작곡 배경에 대해 한동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때요. 뭐 정말 그만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어차피 그래도 살아가는 거 좀 재미거리 찾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김광석 특유의 진솔한 목소리가 곡의 설득력을 높이죠. 힘내라고 강요하기보다 나도 힘들지만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자, 이 세 곡 중에 두 곡 함께 들으시죠. 7위를 차지한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6위를 차지한 김광석의 일어나.

박진경님께서 안와 쫑디 일어나를 이렇게 불러놓으시면 재우고 있는 도균이 잠 다 달아나서 일어나면 웃자요 재워주실래요? 네, 진경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금방 쓰러질 겁니다. 애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네. 7009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라이브인 건가? 너무 좋은걸요? 네. 제가 김광석 선배님 너무 팬이어가지고 김광석 선배님 노래 나오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와서 저도 흥분했나봐요. 자, 남은 차트 안에 혹시 또 그런 노래가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힐링송 탑10과 함께 기분 힐링하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위 만날 차례죠. 5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2002년 히트곡 드라이브.

Bravo My Life. 지금까지 잘 살아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격려하는 노래죠. 그래서 중장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응하는 건가 보죠. 자, 4위입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명곡 해바라기의 그 노래 내가

그만할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팀의 리더인 이주호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86년 작곡을 한 다음 가사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해요. 개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로하는 힐링송입니다. 일찌감치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며 국민가요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네요. 5위를 차지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위를 차지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6366님께서 아, 한 곡 정도는 모르고 싶은데 왜 저는 다 알죠? 남은 두 곡은 제발 몰라라. 네, 아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네,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김범님께서 좋으네요.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우리 모두 훌륭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죠? 그럼요. 아우, 최고죠, 최고. 자, 김수정님께서 오빠, 여기 노래방 아니에요. 힐링곡에 쭝디곡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 노래는 힐링까지는 안 되나 봐요. 리스트에 없네요. 유현미님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래는요, 야구장에서 핸드폰 손전등 켜고 부르며 참 힐링됩니다. 특히 두산베어스에서 8회 말에 떼창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그 프로야구 구단 응원송들이 참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응원가로 쓰이면 히트곡이라는 어떤 그 증거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그랬나봐 좋은 사람 힘드네. 응원송으로 그녀가 웃잖아 어떻게 좀 안될까? 자,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봅니다. 이지영님께서 음반 제작비를 일부 크라우드펀딩으로 해결했던, 저도 5만원 투자했던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든 앨범. 어, 그랬구나. 아유, 너무 멋진 투자하셨네요, 지영님.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투자한 앨범이 이렇게 잘 되니까.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힐링송 탑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한국 저항가요의 상징적인 노래 양희은의

라 아침이슬 김민기 작사 작곡 군사 정권 시절에 금지곡이 되는 순환을 겪었지만 꾸준히 불리며 사랑받는 곡이죠. 인생의 고난과 무게감 속에서 자신의 꿈을 믿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2위 곡입니다. 이적 김동률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거위의 꿈. 이적이 작사하고 김동률이 작곡한 곡이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방송에서는 인순이 씨의 2007년 리메이크로 더 유명해졌다는 언급도 있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도 또 안 들어볼 수 없네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 카니발의 거위의 꿈.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힐링송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만 남겨뒀네요. 1위 바로 발표합니다. 1위는요, 전인권의 2004년 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나란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이 아내와 헤어지고 난 후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입니다. 처음에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2015년 후반부터 이듬해 초까지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삽입된 이적의 리메이크 버전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뒤늦게 역주행했죠. 자,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태풍의 영향일까요?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지만 숨이 턱턱 막히던 폭염의 기세는 이제 조금 누그러진 것 같죠. 하지만 폭염은 사람들의 발길을 줄어들게 하고 냉방비 부담까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도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오늘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죠. 비록 손님이 뜸한 날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여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에리 부른 그대 나의 주님 듣고 왔습니다. 예, 요즘은 어디를 가도 비슷한 간판, 비슷한 메뉴를 만나는 시대가 되었죠. 빠르고 편리한 프렌치 차이가 익숙한 일상이 됐지만요. 잘 찾아보면 동네 한편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이어져 오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손맛으로 변하지 않은 정성으로 또 손님을 맞이하는 오래된 가게들. 우리는 그런 곳을 노포라고 부르죠. 노는 뭐 늙을 노자고 포는 뭐라 그럴까요? 가게란 뜻이죠. 예. 그런 노포들을 만나면 유행은 변해도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정은 오래 남는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뭐 조금 후미진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가게 아니면 음식점, 뭐 식당, 자그마한 식당. 와, 그런데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분들을 그래도 거기를 또 찾아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사시는 동네에도 그런 노포 한두 곳쯤은 있죠.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냉면집, 국수집 같은 맛집도 좋고요. 꼭 유명한 곳이 아니어도 늘 같은 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가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가게 이야기 듣고 싶네요. 추억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

문자가 많이도 왔네요. 네. 아, 8293님, 네, 어서 오세요. 순야님, 지난주에 2027 WYD 주제곡이 선정됐는데 우리 본당 청년분이 뽑혀서 청년들과 본당 신부님이 어제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너무 영광이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와,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 노래가 정말 웅장하고 멋지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으로 된 그것도 봤고요. 또 방송하면서 또 들었고, 정말 대단한 실력가네요. 그 청년 정말 앞날이 좀 창창하지 않을까? 계속 쭉 그 길로 갔으면 좋겠네요. 본당 신부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네, 한턱 쏘셨나요? 예, 함께 기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모두 모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7님, 오늘은 입추 절기를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했네요. 정말 우리 선조분들의 지혜는 대단한 듯해요. 24절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유, 맞죠. 얼마나 정확하게요. 24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농부님들이 농사 일정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 새벽까지 무더위에 시달렸었는데 언제 그랬는지 마법처럼 더위가 살그머니 맹더위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도 더워요. 그렇지만 그 무섭던 더위는 조금 사라져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낮에는 정말 그래도 아직 햇살이 따갑습니다. 와, 저희 스님들은 아주 살맛 난다고 식사 때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아, 선풍기 안 틀고 그래도 잤다. 뭐 창문 조금만 열고 잤는데 너무 괜찮았다. 아이고, 주님께 감사. 저도 그랬습니다. 네. 8783님, 사무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과 주일에는 미사도 참례하고 덕수궁에서 진행된 문화박람회,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마음의 평안도 얻으며 보내고 오늘은 다음 일 출발지인 한수도원으로 이동하며 듣습니다. 정말로 날이 시원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택배 아저씨가 저희 순년에 왔다 갔는데요. 그분이 그랬대요. 아, 수녀님,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아요. 오늘만 같아라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다들 고생하셨을까요? 예, 두 번째 노래 또 듣고 오겠습니다. 아론 밴드 노래입니다. 말씀의 숲.

아론밴드의 말씀의 숲 듣고 왔습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부산도 날씨가 선선해지네요. 어제 저녁에 비가 오더니 폭염은 가신 듯이요. 한풀 꺾이니 살것 같네요. 아유, 이 더위가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얼마나 이 더위를 원망한 분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더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겠죠. 예, 다들 더 힘내시고 바라고요. 예, 아, 부산에는 비가 왔었군요.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문제는 뭐 중국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 비가 참 그렇게 반갑죠. 큰 피해를 안 일으키고 비만 조금 뿌리고 그래도 갔다고 그래서 좀 비가 모자라죠. 남쪽엔 계속 비가 더 와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예. 캣 러브홀릭님, 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수녀님. 오늘은 N 근무라 N번 근무 맞나요? 예, 들을 수 있네요. 와. 그렇군요. 나이트 근무라고 하죠. N번. 네. 그렇지? 하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럼 간호사세요? 대개는 간호사님들이 그러신데.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짧게라도 네, 문자 올려주시면서 저 아직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고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이 더위 또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님, 네, 휴가 마치고 다시 일상 복귀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또 성실하시게 또 일상도 충실하시지만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또 축복해 주시지요. 네, 휴가 다들 끝나고 나면 그 휴가 후유증이라는 것도 또 있다고 하던데요. 뭐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일손이 안 잡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에이, 그건 싹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계정 스텔라님, 네,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는 유독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얼굴과 목, 팔, 종아리가 유독 까맣게 탔네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토시를 하고 다닌다고 열심히 사용했음에도 역시 폭염에는 피부가 잘 타네요. 아, 맞아요. 뭐, 타는 듯한 뭐, 그런 햇살이었잖아요. 뭐, 불이 날것 같아. 화덕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공기였어요. 그러니 뭐 햇살이 없는 날에도 그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잘 바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뭐 아픈 데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길 바라면서 예, 오늘도 함께해요. 하하대사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벽 미사 참례하고 창원으로 출장 가서 일찍 마치고 당진으로 올라가면서 쉼터에서 잠깐 빵통 남깁니다. 주말에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정인예 실비아 누님의 49제로 조카들과 조카 손주들과 지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정실비아 누님 49제인데 천국에서 하셨겠죠? 아마 뭐 동생 되시는 분이 그렇게 살뜰하게 맨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 천국으로 얼른 받아 주셨지 싶습니다. 예, 잘 쉬셨길 바라면서 예,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4236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희 동네에는 2,000원 김밥, 3,000원 떡볶이 집이 있어요. 입맛이 없을 때 그곳에서 김밥, 떡볶이를 먹으면 대만족이에요. 그리고 착한 가격과 한결같은 아주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그곳에 자주 가요 하셨네요. 와, 그렇군요. 네. 착한 가격이란 말에 또 저도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0원 김밥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리고 3,000원 떡볶이. 아유, 2,000원 김밥은 정말 너무 싸다. 조금 더 받으셔도 될 텐데. 예.
이렇게 노포가 있는 데가 많죠. 저희 수녀원 골목에도 있답니다. 거기도 김밥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영이네 집이라고. 네, 조그마한 간판인데요. 예, 재밌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마리아 자매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휴업하고 한식 조리사로서 다른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당에도 못 가는 실정인데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재오픈을 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불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오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마리아 자매님, 네, 식당을 하셨었나 보군요. 아,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 자매님의 모습 저절로 그려졌어요. 뭐, 전에도 하시던 식당도 그러셨겠지만 또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게를 휴업하신 결정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자매님 지금은 비록 다른 곳에서 네 한식 조리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왜 그런지 셰프 냄새가 나는데요. 셰프 예 한식 조리사 멋지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이 요즘 대세예요. 전 세계에서 잘 요리 뭐 솜씨 배우셔가지고 다시 식당 차리면 되죠. 네, 그 시간이 결코 뭐 돌아가는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봐요. 다시 시작할 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성당에 뭐 자주 나가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었는데요. 뭐 사실 그렇게 조리사 일로 계시다 보면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뭐 성당 문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뜨거운 불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자매님의 마음 속에서도 늘 하느님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매님께서 다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예, 가게 문을 또 다시 여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오솔길 가족들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리아 자매님의 하루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흘리는 땀방울도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도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마리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가게 문을 여는 그날까지 건강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매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과 땀이 내일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전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노래 한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들어요. 공미나의 노래입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문자가 예, 많이 있어요. 류채칠리아님, 네, 자영업자분들과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생각하며 화살기도 합니다. 아멘. 전마리아 자매님, 지금 열심히 하시는 땀방울이 언젠가는 식당 개업으로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재개업이 되겠죠? 예, 하시다가 그만 접었는데 이제 또 용기 내서 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예, 재개업.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또 한식 조리사로 또 열심히 또 뭔가를 또 터득하고 계실 테니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또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어서 오세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가리라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 여름철에는 그리고 특히 음식점이 잘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뭐라 하죠? 피서지 같은 데에서 다들 몰려 있으니까 시내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좀 한산한가 봅니다. 이제 조금 찬바람이 불면 다시 또 오겠죠. 우리나라는 또 외식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조화들 하셔가지고 외식하는 분들 많으니까 자영업자분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이 여름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7855님 전마리아 자매님 두 손 모으면서 응원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시다는 건 듣고 알고 있지만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먹먹하네요. 힘내시고 다시 오픈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유, 그러게요. 웬만해가지고는 참 살아남기도 힘든 요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음식점을 막 탁 뭘 해내야만 사람들은 찾아간대요. 그러니 그게 어디 쉽지 않죠. 그래도 용기 100배 내서 또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8783님 기도를 청하신 네, 마리아 자매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제 오픈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비슷한 동병상련 마냥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유 내 사정이나 비슷하네 뭐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이들의 버시신 하느님,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일구어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성과 가치를 지켜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요행을 쫓기보다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으로 한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가계를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 소중한 가치를 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나마스테가 부른 항해자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노래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지네요. 항해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다시 걸어갑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예, 사효진님께서 네, 복음화 사도의 야훼일의 공동체 조영미 아네스 자매님 남편분 냉담 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복음사도회 야훼일의 공동체가 있군요. 근데 그 자매님이 아네스 자매님 참 열심한 것 같은데 남편분이 또 이렇게 냉담이시군요. 예, 주님께서 또 손잡아 주시면 돌아오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남편 되시는 분 뭐 성함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7009님, 수녀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은걸요. 아이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시지 말고 자주자주 오셔요. 네, 뉴 체칠리아님께서 지난 토요일 가톨릭 문화 박람회에서 수도회 사도직 부스 소개도 받고 기도 지향도 드리고 타투 또 스티커 체험 손수건 만들기 태극 양말 목 만들기 체험 순교 체험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루카 네 박 루카 박득태 루카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죠. 루카 신부님도 뵙고 수녀님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고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예, 저희 수녀님들도 가셨었거든요. 어제까지 뜨거운데 고생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고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채칠리아님도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체험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417님, 심지슬 소아 대리사님의 영상을 어제 오전에 뵀어요. 의젓하고 다부져 보이셔서 선배 수녀님들께서 든든하시겠다 했네요. 환대의 성가 듣는데 울컥했네요. 묵주기도 중에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와,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회에 유일하게 요즘 한 분이 예, 심지슬 소아 대리사가 입회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성가하는데 저는 저 끝머리 뒤편에서 아주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 노래가 사실은 참 좋았는데요. 예, 울컥하셨다니 아이고 참 마음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한번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님, 네. 제가 3년 전 중고차 구입해서 잘 사용했는데 주일날 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폐차까지 할 정도로 견적이 나왔어요. 역시 중고차 구입은 앞으로 신중해야겠고 지금껏 약간 속상한 마음 뒤로하고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차가 그렇게 되면 좀 속상하시죠. 정말 아유, 폐차하는데도 견적이 이렇게 비싸게 나와요. 아 어쩌나요?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하셔야겠네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세게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셔서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모든 일 잘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성 라우렌시오 부제 축일입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로마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제였습니다. 박해자들이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성인은 사흘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금과 은, 값비싼 성물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라우렌시오가 데리고 나타난 사람들은 뜻밖에도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보물입니다. 성 라우렌시오에게 교회의 진짜 재산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암브로시오의 전승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외로움과 가난,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야말로 성 라우렌시오 부제가 우리에게 남긴 참된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네, 결국 세상은 금고를 보지만 하느님은 사람을 보신다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 주변에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보물들이 꼭 있죠. 작은 사랑을 나누는 오솔길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지저스 월드가 부르는 지저스 월드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강론.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요즘처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마음의 여유도 참 쉽게 메말라 버리곤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고 불평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곤 하죠. 몸이 지치고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 내면은 조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억울해지거나 속절없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더운 날씨 그 자체라기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불운해야 할까 하며 자기 안으로 좁아지는 마음의 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폭이 좁아져 모든 게 팍팍하게 느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서 있는 이 삶은 사실 이미 누군가의 묵묵한 희생과 사랑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의 은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키워내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마음이 헛헛해져 쓸쓸할 때 내 곁을 지키며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던 고마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춘 채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과 존재를 대가 없이 내어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가득한 선물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0: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위해 썩는 밀알이 되어 땅에 묻히셨기에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 우리를 그 아름다운 초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거창한 희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은 틀에 갇혀있던 오만한 마음, 내 고통만 바라보던 자기 집착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건네진 타인의 은총과 사랑을 겸허히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기억이야말로 이 무더운 계절을 이겨낼 거룩한 여유를 선물해 줍니다. 나를 위해 먼저 썩는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누군가의 타들어가는 삶에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더위와 삶의 무게에 메말라 갈라진 채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가만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라는 작은 밀알을 그의 삶의 자리에 조용히 떨어뜨려 봅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정성어린 경청, 다정한 눈빛 하나가 바로 우리가 떨어뜨리는 작은 밀알입니다. 땅에 묻힌 밀알이 소리 없이 썩어 풍요로운 열매를 맺듯 우리가 내딛는 작은 사랑을 통해 지친 누군가의 삶에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말이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 어느새 영양제 하나쯤은 챙겨 먹게 되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한 번 더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좋다더라 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더하는 것만큼 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근 가수 박진영 씨가 말하길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부담이 되는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데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비싼 걸 찾기보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습관 하나를 줄이고 몸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건강 관리일 수 있다고 말이죠. 매일 뭔가를 더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내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습관 하나쯤을 덜어내보세요. 건강은 더하는 것보다 어쩌면 잘 배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통풍 발작으로 이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퇴원해가지고 통풍에 좋은 영양제들을 막 찾아서 한동안 먹고서 그 다음 진료를 갔는데 간 수치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져서 선생님께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 다음부터 안 먹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어떤 덜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침에 쌀밥을 안 먹고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정상이긴 하지만 공복혈당이 당뇨 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요즘에 조금씩 그런 거를 덜어내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한결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걸 계속하면서 좋다는 걸 챙기면 결국 제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영양제 하나를 더 챙겨 먹기 전에 늦은 야식을 하루만 참아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번 걸어보고 잠들기 직전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같은 이런 일상 속 작은 빼기들이 몸에는 더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씩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0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박진영의 꽉 잡은 이 손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0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결국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들 하는데 막상 사람을 만나러 가는 수고로움에 비해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배려하고 잘해주면 그것을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이런 일이 유독 제 주변에서만 반복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저녁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밖으로 나가 주유를 하고 세차를 한 후 음악을 들으며 잠깐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혼자 보낸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좋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방식이 건강한 삶이 맞는 걸까 하는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태생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혼자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좋아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이 다르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면서 힘을 얻지만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죠. 사연자님께서 보내신 그 주말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세차하고 음악 들으며 드라이브 하셨잖아요. 혼자 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낸 것도 아니고 하루를 빼곡하게 사실 꽤 다양하게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것과 외롭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살펴볼 필요는 좀 있겠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계, 그런 관계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소중하죠. 혼자 누리는 평화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간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병자 영성체를 가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뵐 때면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점점 더 단순해지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곁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대단한 모임이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잠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모를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을 굳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혼자 있는 편안함이 사람에게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성벽이 되지는 않도록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짧게 안부나 감사도 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필리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를 우리가 고맙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은 거리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선미의 주인공.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723님, 100만 년 만에 휴가로 워터파크를 다녀왔는데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다 커서 그런 데 가도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워터파크 들어가니까 기분이 확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종종 가야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여름에 수영장을 가보지 않았는데요. 사실 물 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수영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또 뭔가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물에서 노는 것도 되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라서 그런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커스와 관련된 어떤 예술 공연을 하나 보고 왔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 유심히 봤어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안에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아,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소중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로 하나님, 신부님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이 낳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모두 아기만 예뻐하다 갔어요. 제 선물은 하나도 없고 아기 선물만 왕창 받았고요. 초 불고 케이크도 못 먹고 아기 맘마 먹이다가 생일이 지나가 버린 거 있죠?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자기 생일 때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셨나 싶어서 울적해졌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 부모님들의, 뭐 제 친구들이죠.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 온통 이제 자기 사진은 없고 아이 사진만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이게 인간이 참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로 남아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배우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나 소중한데 또 그런 배우자의 역할 안에서 내가 또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이 또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주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540님, 제가 그 갑자기 귓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서 한참 동안 답답했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거 노래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데? 몇 번 묻더니 찾아줬어요. 대박! 진짜 맨날 맴돌기만 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애슬린 데비슨의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인데 라디오로도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진짜 우리가 귓속에 계속 맴도는데 이게 뭐지? 뭐 음악도 그렇고 어떤 단어나 어떤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때가 있죠. 예전에 어플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방금 나오는 음악을 들려주면 무엇인지 찾아주는 그런 곡, 어떤 어플도 되게 우리에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또 그렇게 친구가 또 우리에게 그런 또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니까 또 오늘 또 하루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애슬린 데비슨의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아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소프라노 임선혜가 부른 바흐의 요한 순환곡 제1부 중 아리아 이폴데 디글라시 파일스미트 프로이디겐 슈리튼 듣고 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저도 기쁜 걸음으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오늘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의 영성채송 중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사제 소품식 때 이 구절을 노래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말씀에 굉장히 또 좋은 큰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로마 교회의 부제로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교회의 재산을 관리했는데요. 박해가 시작되자 교회의 보물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가난한 이들을 가리켜 이들이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라우렌시오 성인은 자신이 섬기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영성채송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곳으로 함께 가는 것임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바흐의 요한 순환곡 가운데 저도 기쁜 걸음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곡은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는 라우렌시오 성인의 삶과도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박의 빛 속에서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0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다 혼자 되신 어머니께서 얼마 전 저와 동생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연명치료 중단 서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이라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리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어머니가 병환 중에 계시면 억만금이 들더라도 꼭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인데 아무리 어머니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이라지만 자식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워낙에 강경하셔서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드려야 한다 싶으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설득을 하고 싶기도 한데 제 생각은 버리고 어머니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걸까요? 어째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상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서약을 한 어머니를 설득해도 괜찮은 건지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휴학 기간 중에 응급실과 골수이식 병동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요. 응급실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를 가족들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에 따라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생명을 조금 더 붙잡는 일이 때로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이 도착해서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기관 삽관을 하고 나서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채로 고통스러운 치료만 이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기관 삽관이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만 같은 치료라고 해서 언제나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회복 가능한 폐렴으로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잠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심정지의 원인도 치료 가능한 경우라면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으로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면 환자를 낫

쉽게 하기보다 죽음의 과정과 고통만 늘리는 일이 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의미 있는지는 치료의 이름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긴 해요.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그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하죠. 사연에서 말씀하신 연령치료 중단 서약이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고 오신 것이라면 아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부터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도 아니고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훗날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들어갔을 때 회복 가능성 없이 죽음의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고,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죠. 가톨릭 교회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의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죽음을 끝까지 늦춰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죽음을 직접 앞당기는 안락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기대되는 효과보다 고통과 부담이 지나치게 큰 치료를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에 어긋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내려놓는 것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겠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오랜 병수발을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님의 소원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머니의 결정이 두렵기도 하고, 왜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들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대화라기보다 어머니께서 왜 그것을 작성하셨는지, 삶의 어떤 그런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셨고, 아버지를 돌며 어떤 모습이 가장 힘드셨는지, 어떤 치료까지는 받고 싶으신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어떻게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어떤 우리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머니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작성하신 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들어보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루로의 입춘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K-Will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입니다. 라디오 구에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의 작가 마르틴 발저는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어떤 책을 읽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 찾는 습관 내려놓고 잠시라도 책을 읽는 시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 읽는 습관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까리따스 수녀회 선물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하루에 10분 책 읽는 습관, 그것도 좋은 책 읽는 습관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읽는 분들처럼 많이 읽지는 않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책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책 아니고요. 뭐 소설책도 최근에는 좀 읽는 편이에요. 근데 좀 영성서적들 읽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또 신자다 보니까 서점에 갔는데 익숙한 뭐 수녀, 이혜인 수녀님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책이 있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백서라는 책도 나왔죠. 이런 황사연 백서 같은 이런 책들이 있던가 이러면은 조금 내가 신자니까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보게 되잖아요. 확실히 그런 책을 읽을 때 마음가짐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묵상집이나 시집을 읽을 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정말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좀 힘들 때 옆에 두고 이렇게 펴보는 이혜인 수녀님 책이 있거든요. 참 맞아요. 좋은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오늘 여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책 좋아하시나요?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특히 영성서적 중에 저한테 추천하실 책이 있으면 꼭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또 지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술술 읽히는 이런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꼭 읽고 감상도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문자메시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도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노래 두곡 듣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박정선의 일상 듣고요. 야외 이른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올게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시간과 강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6.25 전쟁이 나서 엄마 등에 업혀 부산으로 피난 갔고 부산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다. 학교에는 건물이 없어서 미군이 지어준 천막 교실에서 수업했다. 해마다 보릿고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관공서 건물에는 기아 퇴치, 전략농가 근절, 식량 증산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여름에 큰 비가 와서 한강 물이 불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마포구 망원동 쪽 한강으로 물구경을 나갔다. 한강은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강은 힘차고 거침없었다. 아버지는 상류 쪽을 바라보았고 멀어서 흐려지는 하류 쪽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아버지는 말했다. 물을 잘 봐라. 흐르는 물을 보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물이 흘러가는구나. 나는 좀 더 자란 후에야 아버지의 말에 담긴 고통과 희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흐름을 잇대어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새로움을 말한 것이었다. 경험되지 않는 새로운 시간이 인간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시간 위에서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삶을 쇄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강물은 미래로 향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희망의 토대라는 말에는 잿더미가 되고 가루가 되어버린 시대의 폐허에 맨몸뚱이로 부딪혀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는 시간에 대한 희망으로 폐허의 슬픔과 절망을 감당하고 있었고 흐르는 강물이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경찰 토벌대에 쫓겨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빨치산 대장 염상진은 마지막 남은 부하들과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생을 마감한다. 염상진의 후배 하대치가 대원 5명과 한밤중에 염상진의 무덤에 절하고 나서 동트는 새벽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이 대하소설은 끝난다. 이 어둠은 새벽의 빛을 잉태한 어둠이었다. 어둠의 밑바닥에서 밝음이 번져오기 시작하는 새벽에 하대치와 대원들은 미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하대치는 시간과 더불어 시간 속에 살아간다. 이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는 시간은 새벽인데 이 소설은 마지막에서 무한한 미래를 향해 새로 시작된다. 막이 내리면서 다시 열리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강

물과 하대치의 새벽 시간에서 인간을 생명의 통과에 흐르는 시간의 힘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시간 앞에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시간과 더불어 새롭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시간과 강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무자전거의 주님 저한을 펼치시고 였죠. 야생화님은요. 두 살 차이 세실리아 언니가 WID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저보다 10년 먼저 세례받았는데 성가정 이루고 모범교우로 잘 살고 있어서 감사히 의지한답니다. 두 분의 의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WID 홈스테이 신청하셨군요. 세실리아 자매님께서는요. 또 내년 이맘때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 상상해봅니다. 8267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활성가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가뜩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야생화님께는요. 그래요.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팍스의 그리스도와 함께 들으시죠.

갓등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어서 팍스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라우렌시오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일곱 부재 중 수석 부재였던 라우렌시오. 그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박해 때 교회 재산을 바치라고 하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정관 앞으로 가서 이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에 화가 난 집정관 그를 고문했고요. 결국 혹독한 고문을 받던 중에 순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아스테리아, 성 데우스데티트 등 여섯 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살기도 받쳐주시고요. 문자도 축하 문자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채환의 자유가 옵니다. 듣고 올게요.

달라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깊이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신상옥과 형제들의 미랄 하나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0: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WID 재무부 차장 심승우 마르티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2장 8절에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

0: 이름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당신 법이 저의 즐거움, 그 법은 저의 좋은 자이옵니다.
1: 주님, 당신 말씀 제 혀에 달콤하옵니다.
0: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양 금은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오늘은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먼저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클라라라는 이름은 밝은 또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클라라 성녀는 동생인 아네스마저 수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녀 클라라는 복음적 가난과 또 기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로 시작해서 오늘날 가난한 클라라회, 공식적으로는 성 클라라 수도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 성녀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빛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녀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시어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클라라 성녀는 늘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녀 클라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에 바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자리인 바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바로 그 자리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통해 성녀 클라라가 복음적 삶을 살아간 것처럼 또 성녀 클라라를 통해서 동생 아네스가 수도자로서 하느님을 향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모두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년에 있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대회가 1년이 남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다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듯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홈스테이로 함께 참여하고 기부로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친 묵주 기도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부의 장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이 자리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클라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3: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 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0: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보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우니 저희가 복된 성녀 클라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난 주말 서울 정동길에서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렸죠. 수도복을 입어보고 또 순교 체험도 해보고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하면서 가톨릭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진리, 사랑, 평화라는 주제의 부스가 신자들은 물론이고요. 나들이를 왔다가 들른 가족들까지 인파로 차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큰 관심이 내년에 있을 서울 세계청년대회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무사히 그리고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1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홍보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작 사실 저는 다녀오지 못했거든요. 주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창세기 파견 미사에 다녀와야 해서 딱그 시간이랑 겹쳐서 다녀오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체험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더위에요.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신 표정을 보면서, 그래, 사실 걱정했거든요. 내년 이맘때 이렇게 더운데 우리 청년들 내년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 더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내년에 더 많은 웃음이 일어나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만큼은 덥지 않기를 기도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자메시지는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5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열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요한 프로젝트의 내 주를 찬양 듣고요. 이어서 야훼 이레 음반에서 주께 가오니까지 듣고 올게요.

오늘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여전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자꾸만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세계의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초대하시는 것에도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인 청년들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며 헐뜯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면 부족한 것은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청년들이 당신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한국 천주교 살례시오회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봉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SNS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요. 정말 자기의 일도 있을 거고 공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정말 잘 되리라 하는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3435님이 안녕하세요, 멜라니아님. 집에서 주님의 집 바라보고 자전거 타면서 묵주기도 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영주 안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아, 부지런하시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 타면서 또 묵주기도까지 들이시면서 또 방송도 듣고 있고 기도 지향이 뭔지도 궁금해지네요. 7598님은 제가 교리교사를 하고요. 첫째 이냐시오가 학생미사 반주를 했었어요. 신앙 안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안토니오도 기타 연주를 할수 있어요. 청년이 된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모든 부모들, 모든 엄마 아빠들의 어떤 바람 아닐까. 예,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있는 엄마 아빠들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7598님이 또 너무 멋진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 보여주고 계시기에 아들들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7598님께 인후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3008님이 사제중창단 위로의 희망을 바라보라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두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이누주사의 교사의 기도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희망을 바라보라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클라라가 있습니다. 귀족 집안의 장녀였고요. 또 용모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이 클라라 성녀는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부모의 뜻을 알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수도복을 받은 후에 수도자로서 삶을 시작하게 됐죠. 평생 기도와 사랑, 또 가난의 정신 실천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수산나, 성 루피나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다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또 주변 신자들에게 축일 축하 인사 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화살기도 보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11일 글나라 축일이라서 자축해요.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은행동 성당에 사형의 글라라님 보내주셨는데요. 클라라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신청하셔서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생각나는 클라라 자매님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저한테 말고 또 본인에게도 미리 아침부터 보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의 대녀 민지은 클라라 생각이 나고 또 임지영 클라라 우리 클라라 자매님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으로 이어드릴게요. 인순이의 목소리입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99마리면 모르겠지만 제가 외딴 데 떨어진 한 마리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나 같은 한 마리도 기억해 주시다니 하면서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정신이 부르는 야훼나의 목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212년 사순 성지 주일 밤이었습니다. 아시시의 귀족 가문 딸 클라라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죽은 이를 내보내는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어둠 속을 걸어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던 포르치운 콜라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클라라의 가문 사람들은 딸을 되찾기 위해 수차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클라라는 제대를 붙잡고 짧게 자른 머리를 보여주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회개와 겸손을 조용하고 온순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클라라의 이야기는 신앙의 결이 얼마나 다채로운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무거운 돌로 막힌 죽은 자가 나가는 뒷문을 맨손으로 치우고 빠져나가는 결단,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의 거듭된 시도에도 끝내 되돌아가지 않은 그 완강함, 이 모습은 신앙이 수동적인 순응이 아니라 참으로 강인한 겸손임을 말해줍니다. 클라라는 세상이 주려던 것, 이를테면 남들의 인정,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 타인의 시선 등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 앞에 선 사랑스러운 작은 이가 됨으로써 오히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프란치스코가 클라라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를 설득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매가 집을 떠나온다면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재촉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을 믿고 싶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클라라가 그 밤 뒷문을 나서며 보여준 것은 세상의 큰 것을 버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유로운 작은 이가 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유로 향하는 뒷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준 안전하고 화려한 길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만을 붙잡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그 문 말입니다. 클라라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도 오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용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날에 대한 100일을 생각하면 보통 참 기다려지고 설레는 날들이죠. 뭐 우리 아기 100일, 사귄 지 100일, 저녁 100일 전. 그런데 설렘보다는 걱정과 긴장이 앞서는 100일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전. 이 100일이라는 숫자가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먼 날을 미리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함께 100일을 세고 계신 가족 여러분, 남은 100일, 불안보다는 응원과 격려로 꽉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악뮤 200%로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8월 11일 오늘 2027년도 수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기도 모임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곳이 있을 테고 우리 수험생들도 책상 앞에 100이라는 숫자를 크게 붙여놓을 것 같은데요. 이 100일이라는 게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또 길다고 생각하면 긴 것 같고 되게 묘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긴 시간일 수도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날에 대한 그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 보내시도록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오늘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응원 드립니다. 이동훈님, 수능 100일 전 고생하는 수험생들 힘내세요. 고3은 짧고 인생은 길어요. 그리고 오늘 행여와의 여운도 길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고3은 짧고 인생은 길다. 고3 수험생들이 동의하지 않을 말일 것 같기는 해요.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하며 매일매일 공부만 하니까 이 한 해 언제 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아 진짜 나 아직 다 못한 것 같은데 아직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벌써 10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 인생을 달라지는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길게 보면 멀리 보면은 인생은 깁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너무 조마조마하지도 마시고 아휴, 이런 말이 뭐 와 닿겠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저 응원합니다. 무조건 응원합니다. 038 하나님, 저희 본당은 매년 수능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부모만이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싶은 모든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답니다. 고3 자녀를 키워낸 부모님도 그 애타는 마음 아니까 같이 기도에 동참하실 테고 또 앞으로 또 고3이 될 자녀를 두신 분들도 남 일이 아니다 싶어서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신앙인 아니겠어요? 한 마음으로 그 기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 모아서 하늘에 닿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강동수님, 저는 금주 100일하고 8일 차입니다. 오! 또 다른 의미의 100일이네요. 금주를 100일이나 하셨어요? 우와. 금주, 금연, 금연. 100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108일이나 해내신 동수님 멋있습니다. 4897님은 귀여운 100일 보내주셨어요. 아, 100일! 우리 둘째 손녀가 100일 지났어요. 100일 축하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 귀여운 100일입니다. 어, 귀여워. 100일 지난 돌 100일. 아, 100일. 아.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0: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의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도 남겨주세요. 이어서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 복작.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훈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공기 속 열기가 한숨 빠진 느낌입니다. 길었던 열대야가 대부분 해소되고 폭염특보도 해제, 완화된 곳이 많은데요. 지금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일부 경남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호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 해안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4도, 강릉 21.9도, 대구 22.6도, 광주 24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보령, 전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분명히 열기가 한 김 빠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워낙에 더웠어서 와 이제 가을이 오나 봐 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가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요. 계속해서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어요. 입추가 지나고 기온이 살짝 내려갔다고 벌써부터 행복을 여는 아침 신청곡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확실히 음악은 계절, 날씨를 참 잘 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춥고 덥고 눈이 오고 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신청곡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음악 어떤 게 있으신가요? 반대로 이 노래 들으면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진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어있는 분위기를 녹이고 괜히 웃음짓게 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18번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 궁금합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울랄라 세션 러브 픽션

음악이 주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타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음악 어떤 게 있으신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1053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7409님께서는 가을을 좋아해서 이 노래 좋아하신대요. 같이 들어요. 이문세 가을이 오면.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음악에는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이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면 불안했던 마음, 복잡했던 생각, 잠깐 멈추게 되죠.

2024년 파리 올림픽. 에펠탑을 배경으로 펼쳐진 여자 비치 발리볼 결승전에서 브라질과 캐나다가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세트. 경기가 한창 뜨거워지던 순간 선수들 간의 오해가 생겨 서로를 향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였죠. 심판이 양쪽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줄 만큼 경기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굳어지던 그때 경기장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존 레논의 Imagine.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그 곡이 하필이면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놓고 맞붙고 있던 그 모래밭 위에 울려 퍼진 겁니다. 신기하게 관중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굳어있던 선수들의 표정도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건 누가 금메달을 땄느냐가 아닙니다. 이 뜻밖의 음악 한 곡으로 모든 오해와 비난이 풀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군가와 마음이 조금 부딪혔다면 당장 누가 옳은지부터 따지기보다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면 어떨까요? 파리의 모래밭에 울려 퍼졌던 존 레논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결국 브라질이 승리했대요. 금메달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두 선수는 서로를 안아주며 아까의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있었다고 서로 오해도 풀었다고 하네요. 음악이 주는 힘,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금방 말랑해지는 보기들만의 평화송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났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던 경험,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또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존 레논, 이매진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저는 이 이야기 듣는 동안, 이야기 하는 동안 계속 팔에 닭살이 돋아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뭔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중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두 팽팽하게 긴장감이 가득한 그 경기장에 이 노래가 흘러나왔으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막 상상해보면은 소름. 자, 딱딱한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여러분들만의, 보기들만의 평화송 만나보도록 할게요. 갑중님께서는 선곡들이 마음을 녹여주네요. 복디님 오늘도 행복 가득 웃음 가득 파이팅이라고 오늘 분위기를 함께 즐겨주고 계시고요. 452 하나님 처음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이 바람이 시원하네요. 서울 출장 가는 남편 따라 같이 갑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 5156님도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커피도 타고 싶네요 라고 문자하셨는데, 확실히 저희가 아까 전에 가을과 관련된 노래 하나 띄워드렸잖아요. 가을이 오면,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신청곡으로 하나 띄워드렸더니 확실히 그 가을에 대한 노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쵸? 2903님께서는 저는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권진원 씨의 목소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힘주지 않고 툭툭 내뱉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903님 이렇게 우리 2903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177님, 북디, 부산 촌사람이 서울 왔어요. 30분 후 목동 도착인데 차가 막히네요. 저는 목동 야구장이 목적지라 한동준의 목동에서 신청합니다. 사실 이 노래 저 잘 몰라요.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근데 어떻게 신청해 주셨지? 저도 이 노래는 잘 모르네요. 한동준의 목동에서. 이 목동, 목동이 우리 9177님께서 가시는 목동이겠죠? 목동. 목동이 많이 막혀요. 저 목동 산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 일방이잖아요. 보행자 중심의 거리여가지고, 그 동네여가지고, 목동 너무 많이 막혀. 박만수님, 이제 매미가 가고 귀뚜라미가 오는 계절이 곧 시작되겠죠?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신청합니다. 이 노래 좋아해요.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이 노래 제가 몽골에서 별 보면서 이 노래 들었는데, 분위기, 낭만이. 근데 별이 진단에 듣기는 오늘 너무 아침이다. 너무 하루의 시작에 막 별이 진단에 막 기타 소리 동동동동 그래요. 귀뚜라미가 이미 온 것 같더라고요. 산책 나가보면은 매미랑 귀뚜라미랑 같이 울어요. 뭔가 이렇게 환절기만 이 중간에 길목에 서가지고 귀뚜라미 같이 울더라고요. 6516님 루시드 폴 보이나요? 보고 싶었어요. 아니다, 듣고 싶었어요. 뭐야, 보고 싶었어요? 038 하나님, 제 마음을 녹이는 곡은요, 뉴키스 온 더 블락의 투나잇이요. 화요일 오늘 밤 우후 근무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의 그 말랑송, 평화송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한번 선물 받으실 분 골라볼게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가을이 온 것 같이 바람이 시원하다. 양희은의 가을 아침 신청하신 452 하나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행복을 여는 아침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신청곡은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노래 몰라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동 맞는지,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들어볼게요. 9177님께서 신청하신 한동준의 목동에서.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일단 7409님, 5687님, 배은서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 축일 축하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모든 클라라 자매님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께 축하와 사랑받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6684님, 오늘 휴가 시작이에요. 너무 많이 알차게 잘 보내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붙여주셨습니다. 휴가 시작, 휴가 조금 늦는 거 아닌가? 너무 좋겠다. 이제 휴가 쉬고 이제 막 광복절 오고 대체공휴일 있고 아주 그냥 신나게 노실 수 있잖아요.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좀 그냥 쉼이 필요하신 건가? 6684님 말씀하신 대로 휴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368님, 둘째 딸 소연이가 미술 경진대회 나가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 그니까 우리 딸 소연이가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결과에 따라 소연이 기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3368님, 축하할 일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또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소연이 토닥토닥 다음 대회에서 더 잘하자고 토닥토닥 소연이 기분 좀 잘 챙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도 드릴 거니까 샵 1053으로 계속해서 다짐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나의 노래.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리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미술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하나님, 매번 바쁘다고 미루던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려고요. 저 팔목이 꽤 오래 아팠었는데요. 어릴 때 친정엄마께서 아파도 병원 안 가시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치료 받을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혼이 나셔야 돼. 왜 안 가셔? 병원 왜 안 가셨어요? 아, 얼른 가야죠.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초기에 잡아야죠. 뭐가 이렇게 무서우셨어요? 물론 알죠. 병원 가는 거 싫죠. 괜히 아, 막 좀 견디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체력을 좀 과신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다녀오세요. 강금성님께서는 오늘부터 헬스 끊어서 열심히 운동할게요. 3kg만 빼자 라고 하셨는데 화이팅! 화이팅! 아, 복디도 웨이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 알지만 우리 금성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세요. 복디도 따라갈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지인이 뽑아봅니다. 정형외과 진료 받으시는 038 하나님께 선물 드립니다. 오늘 병원 꼭 잘 다녀오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903님의 신청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

CB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권진원 살다 보면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1부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2부로 넘어오시고 재미없으셨어도 2부로 넘어오세요. 2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 끝곡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갈게요.

힘들면 쉬어가도 okay. 또 잠깐 take a second. 그 오랜 꿈수만은 star. I know that you can take it. 함께라면 좀 더 날 거야. 이 꿈들은 passion. It's all yours. There's no question.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

0: 개편판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1: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하영철님, 오늘 연차래요. 산책하고 쉬면서 함께합니다. 와, 아침 산책. 확실히 열기도 식고 무더위도 아침에는 조금 덜해가지고 산책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햇살 받으면서 파란 하늘. 하늘은 이미 가을이 왔더라고요. 엄청 높은 하늘이 막 쫙 펼쳐져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막 멍글멍글 좋아지던데 영철님 아침 산책 잘하면서 잘 행복을 여는 아침 잘 들어주세요. 김영희님 오늘 아침 가을 바람이 살짝 기분 좋게 하네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입추 매직. 이 입추 매직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공기가 좀 선선해진 느낌이라고. 그래도 30도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30도에 이렇게 기분 좋아질 일이야? 상혜님 이거 봐 맞아요. 낮엔 더워요. 그래도 이젠 가을이 기다려지네요. 가을이 오는 느낌. 그러면 또 춥다고 겨울이 오고 하겠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나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확실히 공기에 가을 느낌이 나가지고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 건 아닐까 아쉽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막 이런 얘기를 요즘에 입에 달고 살거든요. 날씨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벌써 가을 오고 이러면은 우리 상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오고 또 그럼 한 해 끝나고 새해 오고 그러면은 복디는 나이 또 한 살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 속상해. 하지만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이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죠. 오늘도 알차게 여러분들의 남은 한 시간 복디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아주 텐션이 높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가면 돼. 자, 여기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 필수이고 어떤 게 선택이신가요? 야식은 필수, 운동은 선택, 아니면 출근은 필수, 늦잠은 선택.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필수고 어떤 게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적금은 필수, 쇼핑은 선택. 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작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핑은 필수, 적금은 선택 아닐까? 자,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필수는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

마지막에 되게 웅 이렇게 끝나네요. 뭔가 그냥 텐션 좋게 딱 깔끔하게 빡 끝날 줄 알았는데 웅 이렇게 끝나네요. 자, 김현정 아모르 파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기들은 뭐가 필수이고 어떤 게 선택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7708님, 식사는 필수, 간식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복디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간식이 필수, 식사는 선택. 복디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7708님께서는 간식이 선택이다라고 해주셨고요. 4668님, 아, 열정. 자, 이명웅 필수, 이명웅 필수, 가족은 선택이라고. 아주 사랑에 빠지셨군요. 이명웅과의 사랑에 빠지셨어요. 가족은 선택, 이명웅이 필수다. 영웅이가 먼저다. 0980님, 지하철은 필수, 택시는 선택. 그쵸, 맞죠. 아, 택시 비용이 꽤 많이 나가 선택해야 됩니다. 2373님, 모닝 계란은 필수, 커피는 선택. 어, 그래요? 계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군요. 근데 계란 맛있지. 아침에 먹는 계란은 너무 맛있죠. 복디도 좋아합니다. 복디는 이제 아침에는 삶은 계란, 점심 때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8505님, 출근길 행여와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요. 운전은 필수, 휴게소는 선택. 휴게소 필수인데? 아, 휴게소 꼭 들러야 되는데 저는 시간만 있다면 가는 족족 휴게소 족족 다 들리고 싶어요. 2037님, 행여와 듣기는 필수, 채널은 선택. 이 행여와는 꼭 들어야죠.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4897님께서 집안일은 필수, 내 본업은 부업. 슬퍼. 5935님, 저는 건강이 필수라 생각해서 온갖 건강 프로는 다 섭렵하는데요. 정작 운동은 하기 싫어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건강은 필수, 운동은 선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지.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 가기가 너무 힘들다.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다. 운동하면서도 싫잖아요. 운동. 저는 이제 뭐 달리기 같은 거나 수영 같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하면서, 아, 좋아, 좋아,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가기 싫은 운동 있죠. 뭐 헬스, 이 웨이트, 이런 거는 하면서도,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운동하기 싫어서 머리 쥐어뜯는 마음, 복디가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자, 김미수님께서는 면은 필수, 밥은 선택. 크, 맞지, 맞지. 면, 특히 여름에는 면 요리가 땡기죠. 냉면도 맛있고, 콩국수도 맛있고. 면은 필수, 밥은 선택.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김연자 아모르 파티 복작복작에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 건강은 필수, 운동은 선택이라고, 운동하기 싫어서 머리 쥐어뜯는다는 문자에 복디가 심히 공감해서 오늘의 장원 593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연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이리 온 서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일회용 서재. 매주 화요일이죠.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0: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 그럼요. 한 주 동안 아주 잘 지내고 네. 지난주에는 학생들을 만날 강연 자리가 좀 많았어요. 근데 새삼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만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는 재미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0: 우와, 우리 일단은 어린 친구들이랑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1: 그 다양하게 했는데 뭐 책을 가지고 좀 디자이너처럼 생각해보기 뭐 이런 수업도 했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사실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런 것도 했고 뭐 이제 팝업북을 보면서 책을 디자인한다면 내가 뭘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어린 왕자 책을 보면서 어린 왕자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고 그랬습니다.
0: 그리고 대학생들은요?
1: 대학생들은 이제 전공자들이다 보니까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창의력을 키워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0: 네. 네. 가르치는 일이 좀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나요?
1: 아니요. 저는 전혀 이제 항상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이 선생님.
0: 맞아. 네. 저도.
1: 근데 그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함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재밌긴 해요.
0: 뭔가 흥미로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그 강의 중에서.
1: 초등학생들 만나면은 그 리뷰가, 그러니까 피드백이 재밌는 것 같아요. 끝나고
0: 그래요?
1: 나서.
0: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요? 재미난 피드백 하나 알려주세요.
1: 이제 좀 여자 친구들은 좀 성숙해요. 조숙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저에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해요.
0: 귀여워.
1: 힘내라고.
0: 선생님 힘내세요.
1: 그래서 힘들어 보이나 내가 힘들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의 앞날을 그렇게 응원해줘요. 책도 계속해서 쓰시고 신발도 잘 만드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0: 귀엽다.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인상적인 거예요. 네. 그 응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저를 힘껏 응원해주는.
0: 너무 사랑스럽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남학생들은 이제 뭐 응원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0: 뭐예요? 어떤 시비?
1: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면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끝날 때도 찾아와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했냐. 뭐 아니면 왜 내가 손들었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줬냐.
0: 아 귀엽다. 이렇게 또 다르네요. 느낌이. 네.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또 들어오는 피드백이 맞아요. 달라지는 게 너무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책인가요?
1: 네, 그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0: 아주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1: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최고의 감독인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개봉을 해서 원작은 어떤 이야기인가? 이 신화와 고전 문학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픽 노블 오디세이를 들고 왔습니다.
0: 뭐 책을 봐도 그렇고요. 뭐 너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오디세이 이 영화 덕분인지 이 이야기가 엄청나요.
1: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영화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디세이가 어떤 작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 저는 아까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리온 대표님의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제가 영어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셰익스피어를 다뤘지만 다른 친구들은 오디세이에 대해서 몇 년씩 네.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그 정도로 대작이고 그 정도로 네, 그렇죠. 엄청난 역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 코너 아시죠? 그 박혜민 문학평론가님과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으로 먼저 읽고 그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오디세이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러블리즈 종소리.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세이. 오늘 책은 오디세이고요. 소개해 보니까 주요 문학 매체에서 가장 완전한 오디세이라는 찬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1: 네, 이게 그래픽 노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리온 서재에서도 몇 번 그래픽 노블을 다뤘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래픽 노블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0: 만화책.
1: 그렇죠. 만화책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책은 그냥 원전을 쉽게 줄여놓은 뭐 어린이용 책, 만화책 이렇게 말하기엔 굉장히 아까운 책이고요. 그 오디세이가 기원전 한 8세기 경으로 추정이 되는 네. 그때 서양 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다룰 때 네. 같이 다룰 정도로. 근데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독자에게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완역본도 있고 여러 그 해설본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그래픽 노블의 저자는 가레스 하인즈인데요. 이 가레스 하인즈는 연필이랑 수채화를 통해서 정교하게 시각적인 연출을 택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현대 독자가 완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건데요. 이게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재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0: 와, 이 그래픽 노블, 오디세이의 그래픽 노블이요?
1: 네,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굉장히 좀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미지나 장면 구성을 제대로 해석한 그런 책이라서 아마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리온 대표님께서 오늘의 책 가레스 하인즈의 오디세이 그래픽 노블과 함께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번역한 거죠, 이거?
1: 네네, 김원 교수님께서 네. 옮기는.
0: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1: 네네.
0: 너무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없으니 그래픽 노블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1: 그러니까 저도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까 오디세이아의 이 완역본 제대로 번역된 이 전권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0: 저도요.
1: 네, 그래서 이 영화 이 개봉한 김에 그리고 이 그래픽 노블은 이제 작년 겨울에 나왔거든요. 이 겨울에 이 책을 만난 김에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띠지에 네. 뭐라고 홍보를 하냐. 네. 우리 인류사의 이 위대한 고전을 더 이상 읽은 척 하지 말고 완독의 뿌듯함을 느껴봐라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0: 너무 와닿는데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나도 이걸 완독한 적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한 거였죠.
0: 오디세이, 가레스 하인즈의 오디세이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다루면 좋을까요? 저자부터 이야기할까요?
1: 네, 일단 원래 이 오디세이의 원전의 작가는 호메로스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호메로스는 우리가 아까 기원전 8세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실존 인물인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시인 집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원전을 읽어보면은 그 24편으로 돼 있는데 네. 그 구성구성마다 좀 저자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0: 문체가 좀 다르군요.
1: 네. 근데 사실 이게 구전되었다가 나중에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이고 호메로스가 썼다고 해도 딱 앉아서 1편부터 24편까지 다 써야지 쭉 쓴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구전되어서 들려오던 이야기를 묶다 보니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설대로 한 명이 아니라
0: 여러 명이.
1: 네, 여러 명이 써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24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왜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를 말아서 한 권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런 책 한 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한 권이라는 게 한 챕터 정도로 생각하면 돼서 24권이라고 해도 한 24챕터로 생각을 해서 600페이지 좀 넘는 이런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가 들고 온 책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했잖아요.
0: 그쵸?
1: 이거는 작가가 가레스 하인즈예요. 이 가레스 하인즈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디세이만 나와 있지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래픽 노블 작가거든요. 고전을 현대적으로 그 현대 감각으로 되살려서 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독보적인 예술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말고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리어왕 이런 책들을 많이 그려낸 저자입니다.
0: 오, 가르 사인즈. 가르 사인즈는 인류사의 고전을 읽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리온 대표님께서는 그 오디세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텐데요. 그럼 이 오디세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네, 일단 이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라는 그 영웅이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면서 온갖 고난과 유혹과 위험을 지나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전쟁의 영웅,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잖아요. 네. 10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이제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그렇죠.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10년인
1: 네,
0: 거야.
1: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트로이 전쟁 이야기도 알고 그리고 10년 동안 가는 길에 어떤 이 사람이 겪는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알고 있는데 이 오디세이에서는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모험 얘기를 한번 나눠보나요?
1: 네. 일단 그 처음 시작은 오디세이가 등장하지 않고 오디세이가 없는 오디세우스가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디세우스는 그 시점에서는 7년째 요정 칼립소의 섬에서 잡혀 있는 상태예요. 7년을.
0: 네. 왜 잡혀 있죠?
1: 이 칼립소 요정이 오디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이 섬은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 평화롭고 아주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칼립소는 요정 여신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아름다운 여신이어서 이 오디세우스 입장에서는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열망이 크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돼. 분명히 오디세우스도 그 칼립소한테 마음이 있었다니까.
1: 아 그렇죠.
0: 7년이나 지지부진하게 네. 미적지근하게 거기서 머물 이유가 없잖아. 빨리 집에 가고
1: 네,
0: 싶으면.
1: 이건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지금 시점에서는 칼립소의 섬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의 고향에서는 그 아내 페넬로페와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쟁 10년을 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전쟁 후에 7년 동안 안 돌아오고 있는 건데
0: 분명히 승리는 했다 하는데
1: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뭐 연락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섬에서도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이타카의 왕이 자리를 지금 20년 가까이 비우고 있는데 그 이 나라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페넬로페 너가 새로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주 수많은 구원자들이 그 페넬로페 집에 눌러 앉아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지금 페넬로페는 딴 사람한테 마음이 없고 오디세우스만 기다리고 있는데
1: 그렇죠.
0: 계속 이 오디세우스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페넬로페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시아버지 수위를 다 짜면은 너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겠다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냐. 낮에는 수위를 짠다고 하면서 배틀로 배를 짜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밤에는 그 수위를 다시 풀어버려요. 그래서 낮에 짜고 밤에 풀고.
0: 이건 찐사랑 아닙니까?
1: 네. 이러면서 3년을 버티는데 이제 그 시녀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이걸 발설을 해가지고
0: 아이고.
1: 이제 또 다시 난리가 나는 거죠.
0: 아이고.
1: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이러면서
0: 그러니까요.
1: 빨리 우리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다스려보자
0: 네.
1: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이 오디세우스는 왜 이 칼립소의 그 섬에서 요정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못 돌아오고 있느냐.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환하게 해가지고
0: 밑보이죠.
1: 네. 그래서 계속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0: 어쩌다 화가 났죠?
1: 이것도 이제 오디세이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일 텐데 그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이랑 같이 이 섬 저 섬 거치면서 그 자신의 그 왕국인 이타카로 가고 있는 와중에 그 키클롭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0: 네?
1: 거기서 폴리페모스라고 그 외눈박이 거인, 아주 큰 거인이 있는 섬인데 이제 처음에 딱 도착해서 뭔가 식량도 많은 것 같고 이 섬이 평화로운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탐험을 하고 있다가 이 폴리페모스랑 마주칩니다.
0: 네.
1: 어마어마하게 그 외눈박이 거인이랑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이 거인이 다짜 이 괴물이 다짜고짜 오디세우스의 부하를 잡아먹어요.
0: 네.
1: 그 거인 눈에는 이 작은 화차는 인간이 뭔가
0: 고깃덩어리로 보이겠죠.
1: 식량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동굴에 아주 큰 사람의 힘으로 밀 수 없는 그 바위로 막아놓고 이제 너네들은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내 식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까 이제 꾀를 쓰다가 그 전섬에서 받아왔던 그 와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드셔보시라 해가지고 이게 그 한 병 두 병 세 병을 먹여서 좀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외눈 한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부하들이랑 같이 눈을 찔러요.
0: 크.
1: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이름이 그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괴물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지 않고 노바디라고
0: 노바디.
1: 얘기를 해요.
0: 네. 이제 영어다 보니까 노바디다라고
1: 네, 네.
0: 이야기를 하죠.
1: 노바디. 근데 이름을 노바디라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에는 뭐 아무도 아니다. 뭐 아무도 이렇게 뭐 번역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노바디라고 알려줬는데 눈을 찌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괴물이 아파가지고 나와서 막 그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옆집 사는 괴물들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는데
0: 누가 그랬어?
1: 누가 그랬어요? 근데 노바디.
0: 노바디. 아무도 안
1: 아니야.
0: 그랬어.
1: 아무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을 얘기한 건데.
0: 그렇죠. 아무도라고. 아무도.
1: 네, 이 괴물은 이름을 얘기한 건데 듣는 괴물들은. 아무도 안 그랬다고? 뭐 혼자 아픈 거야? 그럼 뭐 너네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빌어서 나 뭐 이러면서 들어가 버려. 아무도 안 도와주고 들어가 버려요.
0: 정말 꾀를 쓴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 매일 풀을 뜯게 하는 양들 밑에 매달려가지고
0: 그러니까.
1: 부하들이랑 같이 이 섬을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 키클롭스의 괴물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탈출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0: 네.
1: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면서
0: 큰 실수를 하죠.
1: 네. 우리 탈출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조용히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0: 나 간다.
1: 네, 그 인간의 참 오만함이
0: 네.
1: 그래서 나 간다 하면서 사실 내 이름은 노바디가 아니라 오디세우스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는
0: 자랑을
1: 거예요.
0: 자랑을 하죠. 자기가
1: 네.
0: 승리했다는 걸 또 이제
1: 취해서
0: 취해가지고.
1: 근데 포세이돈의 아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는 오디세우스 해서 아버지에게 또 이르는 거죠.
0: 아빠.
1: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화를 사서
0: 네.
1: 이 본 그 오디세우스의 자만 때문에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고 풍파를 겪게 되면서 집에 가는데 이렇게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0: 아, 섬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섬들을.
1: 그렇죠. 네.
0: 아, 이 오디세우스는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전쟁 영웅이기는
1: 네.
0: 하지만 완벽한 영웅의 모습은 아니죠. 되게
1: 그렇죠.
0: 인간답죠.
1: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 인간이죠. 그 이겼다고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0: 그러니까.
1: 이름을 밝혀버리는 것도 너무 인간답고 그 뒤에도 그 뭐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장면에서도
0: 너무 궁금해.
1: 네.
0: 도대체
1: 너무 궁금한데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듣고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아니까 그 신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를 배에 밧줄로 묶어달라고 해서 노래를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할지 알고 그리고 실수를 한 후에 또다시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0: 저는 또 그 오디세우스의 인간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 되게 재밌었냐면 그 트로이 전쟁이 나갈 때
1: 네.
0: 가기 싫어가지고 미친 척을 하잖아요. 밭을
1: 그렇죠.
0: 갈면서 갑자기 이타카의 왕이 갑자기 밭을 갈면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나가기 싫어가지고
1: 네.
0: 그게 너무 우리네랑 똑같은 거예요. 나 전쟁 가기 싫고 지금 너무 좋은데 예쁜 페넬로페와
1: 그렇죠.
0: 텔레마코스와
1: 네,
0: 평화로운 삶을 보냈는데 내가 왜 전장에 가야 돼 이러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1: 그렇죠.
0: 되게
1: 사실은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인 거죠.
0: 네,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퀴즈를 하나
1: 네.
0: 내주시죠.
1: 네. 오늘 소개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10년 동안 모험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0: 1번
1: 헤라클레스,
0: 2번
1: 오디세우스,
0: 3번
1: 아킬레우스.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늘 퀴즈의 정답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오디세우에 대해서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고요. 가레스 하인즈 작가의 책입니다. 문민정님께서 역시 리온 작가님은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아, 따봉이라고 따봉을 붙여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재밌다는 게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래픽 노블로 제가 오디세이를 읽을 때만 해도 진짜 어렵긴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줄거리나 서사 자체는 쉽거든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이 섬에서 이런 어려움 겪고 저 섬에서 저런 어려움 겪고 이렇잖아요. 근데 현대어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어렵긴 어렵다 느꼈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이제 완역본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역본을 읽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읽고 그리고 이게 서양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파생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것까지도 읽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걸 다 읽으신단 말이에요?
1: 그 궁금하니까 이제.
0: 그게 왜 궁금하지? 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그 여정을 다룬 책인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렇죠. 이게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되게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하면서도. 네. 이타카의 왕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거기에 있죠. 근데 이제 수많은 유혹을 만나고 심지어 그 요정 칼립소 같은 경우에는 너 여기서 나랑 살면 불멸의 삶을 줄게라고 해요.
0: 네. 신이니까 요정은.
1: 네. 게다가 네가 돌아가면 아내는 늙어 있을 거고 나는 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름다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심지어 그 영화에서는 샤를리스테론처럼 진짜 완전 그냥
1: 정말 여신.
0: 여신이 그 배역을 맡았을 만큼 정말 여신이잖아요. 네.

0: 자신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냥 자신만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거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게 기다리고 있는 페넬로페.
1: 그니까?
0: 네, 20년을.
1: 그니까, 진짜?
0: 그게 더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가 그런데다가 여자의 몸으로, 그 마리조와 구원자지,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서. 맞아. 그 사람이 이제 100명이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자의 몸으로 그 구원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버티면서 기다린다는 게 뭘까?
1: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 뭘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책에서 보니까 살아있는지 알고 돌아오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거 페넬로페의 나를 대입해 본다면은 보통은 살아있을까? 이제 죽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어쨌든 페넬로페도 수동적으로 그려지진 않고 아까처럼 이제 배를 찾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남편이랑 똑같이 지략가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 구원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버티면서 이 남편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1: 칼립소의 유혹에 빠진지도 모르고.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읽을 때는 페넬로페가 더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1: 그렇네요.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디세우스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고 막 실수하고 흔들리고 진짜 인간 그 자체. 인간 그 자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독자들이 더 와닿는 부분이 많겠죠?
0: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영웅 얘기할 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은 좀 덜어내고.
1: 그렇죠.
0: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에피소드들로 채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막 머리를 쓰고 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키클롭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실수해서 자기 이름을 밝혀서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완벽한 승리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를 통해서도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 방향을 찾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와닿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혹시 영화 보셨어요?
0: 네. 아니요.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1: 영화가 또 길기도 길고.
0: 네. 3시간인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이제 3시간 이상씩 투자해서 읽었던 책이 여러 권이라서 영화는 가뿐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가뿐하다. 우리가 읽는 책의 3시간, 독서 3시간이랑 리온 대표님의 독서 3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놀란 영화 감독, 그러니까 영화의 오디세이를 보기 전에 이 책을 읽는다면 관객들이 뭘 알고 가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 그 이런저런 콘텐츠들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쟁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부터 가는 이야기다. 이거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자체가 그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1: 들쑥날쑥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뭐 너무 복잡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페넬로페랑 텔레마코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삭가슴을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시간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그 영화를 본다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질 것 같긴 해요.
1: 그 니훈 대표님이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섬이나 시인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0: 이제 아무래도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만나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 죽은 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0113님, 내일 영화 보러 갈 예정이라 딱 좋아요. 김원성님, 영화 본 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느낌이 배가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은정님께서도 해설이 재밌어서 장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3198님, 오호,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요 라고 하셨는데, 이 독서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닐 것 같은데.
0: 아니, 그래픽 노블은 정말 이 완역본에 비하면 네. 독서할 만한 분량이고요.
1: 어, 그래요?
0: 그리고 이거 읽고 나면은 완역본부터 해서 다른 책까지 읽고

0: 싶어질 정도로 독서하는 마음이 정말 드실 겁니다.
1: 아, 정말인가요? 네. 그래서 띠지에 이렇게 완독의 뿌듯함을 그럼요, 만끽하시에요. 그럼요. 이렇게 써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남게 될지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궁금합니다.
0: 이 우리가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불멸을 제안하면서 여기 이 섬에 살자고 하는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소망은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오.
1: 영화에서는 또 앤 해서웨이가
0: 네, 아내잖아요.
1: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앤 해서웨이가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가야죠. 심지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략가 똑똑하기까지 해.
0: 그렇죠. 뭔가 딱 책에서 그 장면을 읽을 때 뭔가 자기 고향이나 부모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1: 오늘도 오디세이 굉장히 길기도 길지만 그래픽 노블로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로 이 긴 오디세이아를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볼게요.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20년 동안 모험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바로
0: 2번 오디세우스입니다.
1: 자,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오디세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네. 아직 이제 더위가 남아있는데 영화가 3시간이나 한대요. 시원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이 더위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도 너무 재미난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1: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끝곡은 015B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0: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만성 두통, 만성 피로, 만성 질환. 우리는 이 만성하면 혹시 그러려니 마음을 놓으시는 건 아닌지요? 급성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온 익숙한 증상이라고 여기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더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 만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의 뿌리가 결국 만성 피로에서 오기도 하니까요. 이건 그냥 자주 있는 일이야. 이 증상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다 괜찮을 거야. 매번 그랬으니까.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겠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알아. 늘 이래왔으니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안일한 처방전. 오늘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